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을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화 건네보신환이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화 건네보신환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화 건네보신환은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 건네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0: 네.
1: 큰 명절이 두 개나

0: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네이과학을 드렸죠. 에이.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 건예보시환을 다섯 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일국각에 다섯 곽을 드리고 열다섯 곽 싸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에이.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그 후미큐십은 심장 근육 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건예보시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예, 썼는 각이 되고 나는 예를 들어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긁거나 층층 때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0: 네.
2: 예. 예. 그리고 이 뒤에서 나는 게 정기소리 자꾸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2: 멍도 나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이, 손발이부터. 예.
0: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예.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0: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성 비대 그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 절대 해야 됩니다.
2: 글쎄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전일성 비대라는 것은 심해서 하는 게 6번 7번씩 봅니다.
0: 예 심합니다.
2: 그래 다시 못하고 그 약은 뭐 여는 이런 약방에서 약을 써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그냥 먹어도 이거.
0: 네, 그 전립선 비대라면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라면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이 건예보시환을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게 지금 많이 따뜻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나사지고 그렇게 요추간 반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나사집니다.
2: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 들어가니 여기서 먹어보면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0: 맞습니다. 정신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2: 예,
0: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집니다. 예.
2: 네,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보니까 또 활동 저기 뭐입니까 이
0: 좋습니다.
2: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천원까지 또 빼주고
0: 예예. 예, 예.
2: 내가 저는 15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예보시환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저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0: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평이 어답지 못합니다.
0: 예. 꽁지스 켜라는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나매
0: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0: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자꾸 예.
0: 예.
3: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하나
0: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0: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예. 봅니다.
3: 그리고 아침에 방구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3: 그래서 저래 오늘 수업 열 때 꽉 좋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예. 때는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이소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맞습니다.
0: 예, 치료 잘 하십시오.
3: 예,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저는 건네버 시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0: 예.
4: 우리 당뇨 종합을 나 중풀고 머리가 허리터고 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꼬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그라 오림지 안 싸도 오림지 나고 소도 오림지 꼬저 빙빙 도는 것처럼 그래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저 속엔 잘 보고 그래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립어수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0: 예. 예.
4: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어느 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든 나던 게 그것도 잃었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뭐 많이
0: 맞습니다.
4: 만에 두 번 보고
0: 예.
4: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끓여 나가던 게 그것도 멎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0: 예.
4: 기억력이 상실된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4: 얼마 좋습니까?
0: 예.
4: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들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던 게
0: 예.
4: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느 게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천금한 거 이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4: 조금 있는데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으로 하고 15가게 네. 15가게 주고 경기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네. 얼마 좋습니까?
0: 그 1,000원은 예,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 1,000원은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네.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4: 그렇죠.
0: 예.
4: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런데
0: 예.
4: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0: 만나기 바쁩니다. 이런 약이 예.
4: 예. 예.
0: 그렇게
4: 알겠습니다.
0: 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 늘 가슴이 답답하고
0: 네.
5: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0: 네.
5: 또 조금 이렇게 등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 또 잠자룩은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0: 네.
5: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매 아프면 어디매를 대서라고 약
0: 임시 구급약이죠.
5: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0: 예.
5: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저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매 뭐 불편하되는데 없습니다.
0: 소리
5: 있고.
0: 예. 예.
5: 그 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0: 예.
5: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0: 예.
5: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화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예.
5: 그래 듣고서리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서리
0: 예.
5: 그래 결심하고서리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5: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0: 맞습니다.
5: 심하고 이럴 텐데
0: 예.
5: 아 이게 이렇대.
0: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5: 예.
0: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예. 방송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 예.
0: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5: 예.
0: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아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5: 예.
0: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5: 예.
0: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 안 끄는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5: 예.
0: 예.
5: 그래서 소배에 잤던 것도 예, 지금이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0: 여러 가지를
5: 그러니까
0: 해가보죠.
5: 예, 정말 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 지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0: 예.
5: 영 아침 해먹는 것도 또 모르네 무슨 늙은이들 마사니까 때 해야 밥 먹든
0: 예.
5: 그런 게 이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해졌습니다.
0: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5: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대단해졌습니다.
0: 예.
5: 이렇게 돌 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5: 예.
0: 참가하십시오.
5: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이러네.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6: 예,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 아고 이제 순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일정 다섯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뭘까 이 아기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요.
0: 네. 맞습니다.
6: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거림이 소리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눈이 더 멀리 어디를 가자면 가기 쉽다면서 네, 그랬대다.
0: 네.
6: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0: 원기가
6: 예.
0: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6: 맞습니다. 맥이 나가 그다음에 그 아 이거 좀 조금 살만 나다니 이런 감정들 예.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쉽고 못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맥이 예. 없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검은 추득추득 괜히 한 두 달 아이 되지. 괜히 소변 이렇게 넣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단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니다. 오잠
0: 네.
6: 어떤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라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죠.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단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6: 네. 네.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 네.
0: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하게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1: 네.
0: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한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 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예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근뇌 보신한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특히 이런 그 뇌 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정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뇌 보신환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조직 위축에 아주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5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 애잔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보시길 바라면서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황영애 가수가 부른 고향산소를 전해드립니다.

아빠, 엄마라는 이름은 평생 불러도 가슴 따뜻한 이름입니다. 눈물보다도 감사로, 슬픔보다는 그리움으로 부모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리태근 작사 조영령 작곡의 우리 부모님을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바라봐도 늘 배가 부르다고 하시죠. 자식들의 기쁨이 곧 부모님들의 기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모님께 노래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최장준 작사, 유춘섭 작곡의 부모님의 은혜를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찾아 벌처를 해주는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 소중한 고향 친구를 노래한가요?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 친구를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함께 감상하실 가요는 굴곡 있는 선율의 흐름으로 아버지를 그리는 절절한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한 가요, 아버지입니다. 김정권 작사, 리규남 작곡의 이 가요를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 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

학자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족 의학자 사투무스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소,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세,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예,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상에 따라서 황진수한타에 쓸 사람 또 그것만 쓰고 혈배강 쓸 사람 그것만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증상에 따라서 하는 거는 꼭 저한테 와서 진단,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제가 추천한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타에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귀한 이런 혈전을 녹이는 타이다. 예, 황진수한 타이. 타이란 게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럼 아홉 과학 되죠. 130을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제일 많이 하루에 두 번씩 써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진수한 타이는 옆에다 큰 글자로, 펜탄 푸엔와라고 딱 썼습니다. 펜탄, 우리 반신 못 쓰거나 탄화되거나 이것을 회복해준다는 이런 고대 이런 아주 경전방입니다. 경전 처방이죠. 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경전 처방이란 건 어제 경전 처방이라는 거 더 개변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중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책에서 수록된 이런 경전 처방은 정말 단연간 이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서는 딱 이렇게 하면 이 환자는 치료된다. 이래서 경전 처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농 주치도 중풍 탄환, 중풍에서 탄환되거나 대소변만 받아내거나 그 다음에 입과 눈이 빗들어 올라가거나 네, 결국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걸 치료해 준다고 명백하게 썼습니다.

0: 그래서 열곽 쌓는 분들은 열곽을 더 드립니다. 15곽에는 2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우린 데서는 침 놓는 것이가 환자분들이 증상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연길신에 있는 분들은 불편한 걸 고려해서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리고 외지분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능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천, 군춘, 도문 이런 데서 와서 많은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지금이 지금 환자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혈배강은 전문 관심병, 우리 관심성맥완 이렇게 큰 글자로 썼습니다. 관심병, 이런 협심증, 여러 가지 심장 방면의 문제, 특히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서 90% 이상 막혀서 쯤밖에 없다. 쯤만 있으면 혈액이 건네갈 수만 있으면 몽땅 그것을 약효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약은 500돌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돌든에 대해서 아래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 그 혈배강 쓰게 되면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특점입니다. 우선 단행간 경영하면서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는 분들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혈압이 막 올라가서 바쁘다 할 때 우리 혈배강 두 알씩 탁탁 잡수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주자를 이미 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가지 뭐 타딘가이나 아스피린이나 또 불일레 약이나 그다음 폴리웨이나 이런 약들을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들은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간 콤파치 따답 잘못됩니다. 간이 나빠지게 되면 혈압은 자꾸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이 처방을 쓰게 되면 그런 약들을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열곽 사는 분들 열곽을 더 드립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혈배강 먹전이 그 가격이가 398원 제일 눅습니다. 그래서 또 약도 많이 드리고 이 기회에 빨리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혈배강은 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열곽에는 열곽 드리고 20곽에는 40곽 더 드리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리면 100곽 가게 되죠. 그래서 혈배강은 평상시에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게 되면 자꾸 한 알씩 잡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알씩 잡수세요. 적감에 가량해서 잡수고 혈배강은 하루에 열 알 잡수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약입니다. 이게 안에 단삼, 삼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순 디왈 작용 다 한다고 뜻입니다. 500돌든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혈압이 막 올라갈 때는 또 두 알 잡수고 또 두 알 잡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열 알씩 잡습니다. 그래서 30곽 사는 분들부터 우리 또 침을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20곽 이상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딱 결정하는 분들은 공장 측에서 또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날짜는 다 좋습니다. 뭐 날짜 거의 뭐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후대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날짜 나쁘면 가지지 않아도 일 없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장 측에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직접 로호차站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꼭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또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병원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꼭 전화치고 예약하고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2880018번 이기다 전화해서 저하고 직접 또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황진수산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떠얼둔 이거는 우리 의학상에서 분자식을 떠얼둔이라 합니다. 분자 크기를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분자를 말하는 게기 때문에 분자란 건 엄청 작죠.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네, 좀 선생님께 몇 가지 좀 얘기하자고 호전된 반응.
0: 예, 이야기하세요.
1: 네, 처음에는 이거 반신반의 하고 약을 아이 먹었댔습니다. 근데 이 풍 맞아서
0: 네.
1: 그래
0: 점점 더 심해질까.
1: 아이 되겠다. 네. 암게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 이거 몇 통 먹으니까
0: 네, 예.
1: 말하는 게 좀 괜찮습니다.
0: 어, 지금 말 잘하게 되죠. 예.
1: 예.
0: 알아듣을 들을
1: 그래,
0: 수 있죠. 예.
1: 그리고 그다음에 이 골이 아프던 것도 식으면 하나도 아예 아픕니다.
0: 예.
1: 그리고 저기 내 그런 요실금도 있었습니다. 약 하던 배맞지.
0: 네.
1: 그래갖고 그 약을 먹은 게 어떻게 돼서 이럽잼까.
0: 네.
1: 그래 나는 오야 이게 풍 맞은 것도 이것도 되는구나 해서 지금 열심히 네. 먹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 화장실도 미네 못 댕겠습니다.
0: 아 화장실 출입 다 댕기기 바쁘고.
1: 예. 네. 댕기 식으면 아주 잘 댕깁니다.
0: 네.
1: 예. 네. 그래. 나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0: 예. 앞으로 고생 있으세요. 예. 치료 더 잘 받으세요. 예. 예. 점점 좋아집니다.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개미 떠오르던 이걸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뭐, 어느 걸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요. 단선 디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자람 식이 나쁜 사람들은 단선 디월, 호주머니 계속 엮고 다닙니다. 바쁠 때면 인차 단선 디월 혀 밑에다 딱 물게 되면 인차 괜찮아집니다. 왜서 그런가? 단선 디월이가 분자량이가 영 작기 때문에 이 단선 디월 우리 의학상에서 분자량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그 단선수라는 게 있습니다. 단선수는 분자량이가 얼마인가? 198 돌돈입니다. 엄청 작지요. 그리고 단선통이라는 거는 이게 RA라는 겁니다. R라는 게 RG란 말입니다. RGA 이 분자량이가 어느 말 294.34 돌돈 됩니다. 그 다음에 단분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분수환 B입니다. 이 분자량은 718.62 돌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선디월 안에 단삼, 삼칠, 빙펼 이 세 가지 그 약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7조다이란 그 RE 분자량이가 얼마인가? 400돌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입의 구강 안에 그 점막 조직이 그 이런 분자량이가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해서 직접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이가 얼마나 큰가? 1300돌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가 하면 1300돌돈 아래에 되게 되면 작을수록 거기멜로 통과할 수 있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선 디월 효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거는 이 약재마다 이런 돌돈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 따져서 500돌돈이랍니다. 기질은 우리 다 분자가 다 작아야 된다고 뜻이 아닙니다. 어떤 약재는 장기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분자량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분자 그거보다 좀 작으면 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이렇게 혈배강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혈배강, 예.
3: 저는 이게 녹음을 있으면서 이게 머리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조금 많고
0: 네.
3: 그러니까 혈압도
0: 네.
3: 예, 저는 혈압 환자가 아닌데 혈압도 불규칙하고 이렇게 반복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래서 엄청
0: 맞습니다. 노공 올 때면 그렇습니다. 예.
3: 그런 말입니다.
0: 네, 예.
3: 그러나 고혈압 환자도 아닌데 혈압도 막 위 혈압이 200 넘고 아래 혈압 막 100 넘고 아래 넘고 아까 막 내 솔로도에
0: 대단히
3: 바쁘죠. 막 내 몸은 내 자신이 어쨌으면 좋겠지도 막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다른 병원에 약도 또 막 많이 중약도 먹고 이랬는데 효과 보지 못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확실하게 받고서 이렇게 저기 혈액왕하고 이 건신고를 먹고 나서
0: 네.
3: 와, 이 친구까지 같이 저기 치료받고 나니까 효과가 빨리 저기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0: 네, 제일 위험한 고비를 건네갔죠. 예.
3: 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하게 좀

0: 근데도 많았으니까 뭐 어깨도 네. 많이 아팠고 네. 뭐 손 쓰지 못하고 뭐 세수도 바로 못하고
1: 손바닥도 갈아봐지고
0: 옷도 바로 못 서있고 네. 엄청 뭐 진짜 많이 울었죠. 고통스럽다고
1: 예, 예, 울면서 왔지. 예.
0: 네. 고통 겪어본 사람만은 그 심정 알지 모른다 말한다. 거기다 예. 손까지도 많이 가렸고 이래. 저는 아픈 것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게 휴대폰하고 근심 못 먹고서 진짜 많이 좋아졌죠.
1: 많이 좋아졌죠.
0: 예. 그런데 다 그리고서 또 그 치료를 하면서 또 선생님이 또 그 내 또 몸에 수리까지도 많았대요.
1: 그렇죠. 예.
0: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때리고 저기 또 밀바늘로 저기 몸에 수분 또 빼줘서 그 몸에 수분 빼주니까 또 어찌 가벼운지
1: 그렇지.
0: 얼마나
1: 제가 그 예, 예. 그건 밀바야입니다. 그거는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인데 그거 탁 떼주게 되면 뭐그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하루 딱 쓰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몸속에 습하고 가래하고 예. 이거 몽땅 끄집어내갑니다. 예.
0: 그거 빼니까 어찌 몸이 가벼운지 내 몸이 쓰기 많고 물을 마셔도 걸어도 그 배에서 나는 철렁철렁철렁 소리 날
1: 정도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그래도 이 선생님이 저기 친구도 또 같이 하면서도 뭐 어찌도 저기 한 달을 가족처럼 자제해줘서 마음도 치료되면서
1: 예, 예.
0: 몸에 그 저기 건강까지 회복돼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지금 운동하느라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선생님 만난 게 저는 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1: 행운이죠. 예, 이거 잘 만나야 됩니다. 예,
0: 예, 이 선생님 우리 환자 입장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이게 저기
1: 그렇죠.
0: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1: 예. 그냥 굽은 길을 걸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0: 아우, 그렇지. 나도 좀 살짝 굽은 길을 걸었,
1: 살짝 걸었죠. 살짝 걸었죠. 예, 네.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꽤나 많이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짝, 살짝 걸어가지고.
0: 그래서 점량 조금 많이 먹고, 먹다가 혈압이 점점 더 올라가면 이게 내게 알맞다 하고
1: 싶어요.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이래서 혈압과 다, 그, 저기, 그 혈압도 확, 확실히 딱 내려가고, 지금 무슨 혈압도 정상으로 된 상태에서, 건강은 네. 땀이도 잘 오지, 그 아픈, 그렇게 내 마음이 엄청 아팠는데도, 예, 이, 땀맛이도 좋고, 네. 일도 잘 보고 하니까, 저게, 뭔가, 이, 침과 약이가 다 잘 맞아떨어졌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네네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농적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0: 너무 건강해서 하루하루 영주롭게 보낸다. 놀라도 다니고.
1: 그렇지.
0: 그때는 어디 놀랐거든요. 자기 몸도 막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고통 그 말로 다 못 표현한단 말이죠.
1: 맞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조금 그 다 먹고 나면 또 주문할게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 떠오르던 분들 할 때, 우리 위장도, 위장도 어떤 때는 거기 뭐 점막 조직이 파괴되고, 그걸 수복할 때문에, 그, 조엔 단발 타이라는 게 거기면서 형성됩니다. 이 조엔 단발 타의 크기가 얼마인가? 1000돌든 내지 5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라면 이도수 맞지 않습니까? 이도수 분자량인가 5700돌든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수면 이만한 5700돌든이면 능히 거기면서 흡수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다. 이도수 맞을 때는 보통 배 거기다 놓지 않습니까?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3: 야, 예, 저기 뭐입니까? 예, 사과 늦었습니다.
1: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예.
3: 그래서 예, 우리 집에 아저씨가 예, 예. 저기 작년 5월 전에
1: 예.
3: 이렇게 저기 뭐입니까? 부여할 때 그 뭐입니까? 선생님이
1: 그래,
3: 한다시피 그런
1: 어머님 벌써 저한테 전화 왔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 저기 뭐니까 3월 달에 그 항진 따사에
1: 항진 따사
3: 듣고 있다 예. 얼마나 빨리 효과됐습니까?
1: 그렇죠.
3: 호전됐습니까?
1: 예.
3: 지금 어느 무슨 펀펀한 사람 같은다.
1: 그러니까 예.
3: 모두 부여하다 전화 안에 부여한 거 저기 그래 치료했다고 말하기 별로 거짓말 같아 지금 무슨 앞니도 부어서
1: 예, 본인 설로 잘 모릅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영 좋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걸으나 이렇게
1: 네. 벌써 지금 바탈라 다니지 않습니까?

0: 얼마나?
1: 딱 그거 애착대다. 네. 이번에 딱 그도 참에서도 그래 고사했지 그모니까.
0: 네. 이용 그 무도상에서 춤출 때라네. 그랬지 않습니까?
1: 영서 난 어서는 이름는데 무슨 약 자꾸 먹겠는가 하며 어쩌노이도 내 제프 올까봐 겁이 났어요.
0: 그래 그래 잡싸야 네. 됩니다 계속.
1: 그거 잡싸야 되는데 지금 또 셀로 나와서 그때 그래 한진산타인가 예. 그거에 잡수 그 소리 남아 얼마 빨리 나왔습니까.
0: 그래 그래
1: 예 그거에 그래 또 싸자 소리 그랬다
0: 예. 그래. 그래서 어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예. 손 막 살리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1: 그러면, 나사스가 무슨, 저기, 어째 뭐, 자기도 뭐, 부여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지금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나도 예. 이름인데?
0: 예, 예, 예.
1: 이름인데? 야, 그렇지. 자꾸 쓰게 된다.
0: 그래 써야 됩니다. 예. 하지만 연식에서는 많지 않습니까? 예.
1: 제프이라도 이래 올까 봐서 써야 된다고 얘기나 해주세요. 내 말은 기뻐게 해드리니까.
0: 네. 그래서 제일 큰 활동 지금 참가했지 않습니까?
1: 예.
0: 수무가
1: 예.
0: 활동이.
1: 그래, 참가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1: 예. 예. 예, 선생님이. 예. 이 의미는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또 이래 전화 쳐주세요.
1: 예.
0: 예. 건강하세요.
1: 예,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분자 시기가 어느 장기, 인체 내 어느 위치, 거기에 따라서 분자 시기 어느 마에 작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약재도 그렇습니다. 뭐, 특히 우리 단삼, 삼칠 같은 이런 약재는 분자 시기 작아야 됩니다. 어제 그런가 하면 입에서 이런 씹는 동시에 이것이 인차 흡수돼가지고서 이런 심장, 혈압, 이것을 조절해줘야 되죠. 그리고서 우리 초임계 그 류체 추출 기술이라는 겁니다. 예, 이걸 해가지고서 천연적인 중약재에서 500도 작은 분자로 추출해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집에서 지금 혈백항을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예, 환자 본층이 다른 사람보다 들려, 이거는 선천성 고혈압입니다.
0: 선천성 고혈압이?
3: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혈압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거 고려가 많았습니다.
0: 예.
3: 또 혈압을 내서 우리는 저 이분은 각종 난관을 꺼냈습니다.
0: 예.
3: 특히 혈압이 높아서 대학 시험에서 미끄러졌고 예, 대학 시험에 첫째 미끄러졌습니다. 예, 두 번째 했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어떻게 기억이나 넘어갔습니다.
0: 예.
3: 가는데 게 우리는 어때 혈백항을 썼는가?
0: 네.
3: 그 저기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0: 그렇지.
3: 예. 혈백항을 썼습니다.
0: 예.
3: 그전에는 어땠는가? 우리는 그 이나프리하고 그 저번 디핑이
0: 저번 디핑이랑
3: 같이 썼습니다.
0: 네.
3: 예. 그걸 20년 썼습니다.
0: 오.
3: 그러니까 병원에 갈까 이거 진짜 오래 썼다고. 또 우리 집에서의 선전 그 뭐니까 전해시엔 피에다가 있습니다.
0: 전해시엔 피에다 있죠.
3: 오래, 예. 그리고 이러냐 오래 쓰면 다른 병이 올 수 있는데 이 혈압약 바꿀 수 없는가. 아니 선전적 고혈압 제기나 찾았는데 어떻게 이거 바꿉니까. 20년이나 썼는데
0: 네.
3: 아직도 아이 바꾸면 다른 병이 온다지. 아, 이게 정말 곤란한
0: 일입니다.
3: 그러다 예. 선생님이 방송을 들어보고, 아니, 이게 진약으로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랬다. 또, 우린 다른 사람보다 선천성 혈압이 이거 어떻게 낮추냐. 정말
0: 예, 예.
3: 웃긴 많이 했습니다.
0: 네.
3: 아, 근데 정말 혈액항을 싸서 썼는데, 9달 썼습니다.
0: 9달, 예.
3: 예. 예. 9달 쓴 다음에 보니까 혈압 재보니까 지금 혈압이 정상이 됐죠.
0: 정상이 됐죠.
3: 예. 예. 그래서 이게 낮아져도 이거 선천성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또 혈압이 안 낮아지면 노쇠사에 오면 또 어찌입니까?
0: 그래, 그래. 예.
3: 예. 예. 우리 집 본신이 60이 노쇠사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85입니다. 예.
0: 이제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니까나 뭐 한알씩 썼다면서요. 우리 환자들 예, 다 두알씩 씁니다. 예. 두알씩 쓰면 예, 더 빠릅니다. 예. 효과도 예.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왔다 간다면 두알

0: 알겠습니다.
1: 네. 어서 변화가 끊은지 전문에도 보니까 다섯 달 된 다음에 말합니다.
0: 예.
1: 예. 예. 예. 네. 그렇게 두알 씻으면 언영 더 빨랐겠는데. 예. 예. 어서부터는 두알 씻으세요.
0: 예. 예, 길에 혈압이 정상인데도 올면 좋습니다.
1: 그래, 그래. 예.
0: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입 넣으셔서 어느 과정 중에.
1: 제프 잡고 오죠. 예.
0: 그, 예, 예. 제프 오면 이 나이에 또 제프 오면 어떻게 했어요?
1: 그렇죠. 예.
0: 길에서 예, 이 약을 썼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마음이 정말 깊습니다.
1: 이번에 황진수한테 같이 예. 입소문에 쌓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같이 쓰면 효과 더 빠릅니다. 예.
0: 예. 그래서 우리 집에 강자서 지금 우리 집에서 정말 밥 쓰고 있는데 예, 우리는 서약 아이 먹어도 좋습니다.
1: 그래 얼마나
0: 중약으로 또 예 중약을 먹으니까 중약에서 또 선천석고 해라는 게 어떻게 아 서약이
1: 대부분 우리 환자들 보기에 서약을 오래 써서 젤레세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지금 소변도 질라가 있다. 그래서 이 약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데 선생님 이거 듣고
1: 맞습니다.
0: 정말
1: 일단부터 예. 무슨 의문점이라 하면 있으면 예. 수시로 예.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문의하세요. 그럼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예.
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1: 예. 예.
0: 우리 예. 황진수한 딸 예. 예, 우리 한번 노시사에 와서 우리 집에서 지금 예, 저기 이 몸을 쓰기 바빠한데 이제 다시 오면, 예, 이제 다시 오면 우리는 그것을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1: 네, 옆에 사람에.
0: 괜찮았으면 딱 될수 있거나.
1: 그렇지.
0: 그래서 황진산 태가에 노시산 치료에 좋으니까나 이번에 이거 쌌습니다.
1: 예,
0: 우리 어쨌든 꼬링, 예, 꼬링입니다. 이제 다시 걸리면 이 노시사의 얼마 사람 정말 이 암보다 암은 그래도 예. 동작이란 다 이루어졌어요.
1: 그렇죠. 예.
0: 근데 노시사 나도 두 번 왔다 갔는데 아. 이제 다시 걸리면 누울 수밖에 없지.
1: 어머님 지금 시간이 예. 됐습니다. 예. 예. 다음에 전화해 예. 주시죠. 예. 예. 건강하세요.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예.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 소설 대장장. 원작 위외 87번째 시간입니다.

0: 십리쯤 가자 시커먼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유목민들이 소등으로 지어놓은 움막이었다. 홍군전사 한 사람이 안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가도 기척도 모르는 채 다릉다릉 박자를 맞춰가며 코를 골았다. 두철추가 다가가 살며시 흔들어 보았다. 그런데 그 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볼분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1: 왜 이래요? 좀 더 자면 안 됩니까?
0: 겨우 18, 1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장난기가 어려 더 앳돼 보였다.
2: 이 추위에 동지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1: 병이 걸리면 말이지요 뭐. 어차피 죽을걸.
0: 소년 전사가 대꾸했다. 두철추는 소년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둡자 부드럽게 타일렀다.
2: 동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서 초지를 나가 북쪽에 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나?
0: 그 말을 듣더니 소년 전사는 목을 뻣뻣이 세우며 말을 했다.
1: 그런 큰 이치는 그만두세요. 소용없으니까.
0: 그러고는 담요를 젖히고 발을 내밀었다.
1: 제 발을 좀 보십시오.
0: 발은 통통 부어 썩어가고 있었다. 불뿌리에 찔린 발이 벌건 물에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1: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세요?
0: 그는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1: 걸을 때마다 살을 털어내는 듯이 아픕니다. 그러니 어찌 처지를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0: 소년은 이불을 쓰고 드러누워서 엉엉 울었다.
1: 아버지가 저대로 귀엽고 홍군이 가라고 하더니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고요. 차라리 남의 집 모습으로 살이게 낫지.
2: 동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나? 남의 노예로 사는 모습이 낫겠다니.
0: 두철추는 철없는 소리 같아 한 소리 하려다가 소년이 더 엇나갈까봐 그만두었다. 하지만 소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앉더니 눈을 치뜨고 소리를 쳤다.
1: 그런 정치격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소베트 추석이고 어머니는 불의의 추석이라고요. 저도 선행난 석이었어요. 우리 형들도 모두 홍군이 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는 저까지 홍군에 틀어버려서요. 우리 식구는 모두 다 혁명.
0: 두철추는 웃으면서 좋은 말로 다독이었다.
2: 내가 언제 동지들어 일부러 가기 싫어한다고 했나? 동지처럼 혁명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일부러 대회에서 떨어질 이유 없지. 발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겠지. 아, 자, 그럼 우리 좀 쉬고 나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0: 그제야 소년은 말이 없었다. 두철추는 자기 식량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2: 배가 고프지 않나? 여기 보리가 좀 있는데. 어?
1: 저도 있어요.
0: 소년은 아직도 화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삐딱하게 대답을 했다.
2: 좋아. 그럼 우리 함께 먹지. 자, 누구 물 있으면 이 동자한테 좀 줘요.
0: 리소가 웃으며 물통을 건넸다. 소년은 어색해하면서 물통을 받아들고 물을 조금 마시었다. 소용대원들은 식량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건양을 드러내 먹기 시작하였다. 이제 반쯤 남은 건양이야말로 명줄이나 다름이 없는지라 누구도 한 번에 양껏 먹으려 하지 않았다.
2: 동지들 어서 갑시다. 해가 남았습니다.
0: 리소가 문 밖에서 기분 좋게 소리를 쳤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초지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눈부신 은백색 태양이 남쪽 하늘에 걸려있었다. 모두들 햇볕을 쬐며 즐거워했다. 두철추가 소년 전사의 총을 메면서 말했다.
2: 자, 저마다 짐을 나누어 메고 번갈아 부축합시다.
0: 사람들은 소년의 담요와 가방, 식량 주머니를 나누어 매다. 소년 전사는 부축을 받으며 지팽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였다. 해가 나오자 조원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드넓은 들판을 보는 전사들은 가슴이 탁 트이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들판에는 생노란 금연화, 북대붉은 동백꽃, 쪽빛 비둘기꽃, 자줏빛 꽃자리 풀, 그리고 빨갛고 흰 자등따비가 눈부시게 피어 있었다. 일행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대군이 지나간 뒤라 군데군데 움푹하게 구랭이가 패인 곳이 많았다. 비에 젖은 옷이 햇빛을 받아 마르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기분도 따뜻하고 유쾌해지었다.
2: 꼬마, 괜찮나? 어?
0: 두 철추가 웃으며 물었다. 소년 전사는 지팽이를 짚고 절룩절룩 거리며 그런 대로 걸었다.
2: 누가 꼬마예요? 이만하면 이제는 어른인데 뭐?
0: 소년은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그 말에 모두들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2: 대장동지, 저쪽에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0: 두철추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동쪽 하늘과 지평선에 거무스름한 구름이 보이었다. 하지만 너무 작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2: 괜찮겠지요?
0: 리소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 아니야, 그래도 빨리 가야 해.
0: 이미 여러 번 비를 맞은 고생을 해본 사람들인지나 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지었다. 소년 전사도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기었다. 그런데 면리 가지 않아서 동쪽 지평선에 있던 구름덩이가 수십 배나 커진 채 다가왔다. 얼마 뒤 어마어마한 몸뚱이로 동쪽 하늘을 반나마 가리었다. 곧 거센 물결처럼 대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름과 함께 한기가 슬슬 몰려왔다.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머리 위를 덮었다. 눈부시던 태양이 자취를 감추더니 주위는 금방 시커멓게 어두워지었다. 조원에 거센 바람이 일더니 후둑후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 멀리 구름에 덮이지도 않은 곳은 눈부시게 화창했다. 두 철추가 고개를 쳐들고 욕을 퍼부었다. 치, 망할 놈이 하늘 같으니라고. 언제까지 우리랑 맞서기만 할 건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굵은 빗줄기가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삿갓을 쓰고 담요와 이불로 몸을 감쌌다. 두 철추는 다른 전사한테 총을 건네고는 우비를 꺼내 소년 전사와 함께 몸을 가리었다.
2: 자, 내가 부축할 테니 가지. 어?
0: 빗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서 눈을 뜰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두철추와 소년은 넘어지고 미끄러져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다행히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는 반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치였다. 하늘은 다시 씻은 듯이 파랗고 찬란했다. 얼마쯤 가자 길가에 구불구불 못대로 자란 붉은 보드나무가 마치 기작고 구부정한 늙은이처럼 서 있었다. 앞에서 걷던 리소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2: 대장동지, 저기 좀 보세요.
0: 두철추는 소년 전사를 두고 보드나무 아래로 갔다. 홍군 전사 세 사람이 타닥 꺼진 잿더미를 둘러싸고 나무 아래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2: 동지!
0: 다가가 불러보았지만은 대답이 없었다. 두철추는 속이 덜컥해서 나무에 기대앉은 홍군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몹시 여위고 꺼멓게 탄 전사가 기름때 묻은 홍군 모자를 쓰고 마치 잠을 자듯 앞가슴에 고개를 깊이 묻고 있었다. 머리를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옆에 앉은 민머리 전사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땅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채 눈을 커다랗게 짓뜨고 있었다. 세 번째 전사는 속옷을 걸치고 누워 있었는데 두 발이 썩어 진한 자줏빛이 돌았다. 식량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떨어진 쌀 하나를 보이지 않았다.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밤을 못 넘긴 것이 분명하였다. 한두 번 보는 일이 아니었지만은 볼 때마다 속이 쓰려났다. 그때 뒤늦게 따라온 소년이 넋나간 듯 서 있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팽이를 던지며 소리를 쳤다. 형!

0: 그러니 와락 달래가 나무에 기댄 채 앉아있는 전사를 덥석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1: 여, 끝내 조제를 못 빠져나갔구나. 끝내.
0: 곁에 선 사람들도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었다. 두철주가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들을 달랬다.
2: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 3일만 걸으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0: 두철주가 이렇게 외치며 소년 전사를 부축에 일으키었다.
2: 어서 형물거를 챙겨요. 서둘러 가야지. 어디 묻을까요?
0: 누군가 물었다. 두철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버드나무를 가리켰다.
2: 여기에 묻읍시다. 나무가 표시가 될 터니까.
0: 소용대원들은 함께 구덩이를 파고 죽은 사람들을 버드나무 아래 초지에 묻었다. 소년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번갈아 그를 붙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심리도 못 가서 새빨간 석양이 지평선에 걸리었다.
2: 대장동지, 저게 뭔가요?
0: 리소우가 새하얀 물체를 가리키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커다란 말이 진흙구덩이에 빠진 채 뼈를 드러내고 있었다. 말은 여전히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듯하였고 꼬리에는 부채 살처럼 펼쳐져 있었다. 몸에 살집만 없을 뿐이었다. 둘레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난 걸 보니 구하느라 애를 썼지만은 끝내 못 구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아픈 마음을 추스리며 총으로 쏴 죽이고 떠나자 길 가던 사람들이 고기를 베어간 것 같았다.
2: 누가 타던 말이지? 그 되게 아깝네. 보나마나 어느 지휘관이 타던 거겠지? 우리 따라서 여기까지 온 녀석인데 총으로 쏴 죽이다니. 너무하잖아. 에이, 그럼 알마. 주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도 나 같으면 같이 굶어 죽더라도 죽이진 않았을 거야. 그래.
0: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수군덕거렸다. 두철주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2: 동지들, 어서 초지를 빠져나가고 싶죠? 우리도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굶을 판이죠. 소후, 저 솥뼈에 아직 고개가 좀 붙어있지 않나? 같이 좀 긁어내지, 어?
0: 말조이는 온통 어지러운 진흙탕이었다.
2: 들어갈 수 있을까요?
0: 리소가 망설이던 물었다.
2: 있을 거야. 날 따라와.
0: 두철추는 조심스럽게 땅을 디디며 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리소가 뒤를 따랐다. 말 곁에 이르자 두철추는 지팽이를 땅에 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대원들의 지팽이도 받아서 우물 정자 모양으로 놓고는 지팽이를 딛고 섰다.
2: 소후, 갈 좀 줘.
0: 두철추가 리소우를 불렀다. 리소우는 갈을 건넸다. 두철추는 말뼈에 붙어있는 고기 부스러기를 긁어내기 시작하였다. 지나가던 홍군들이 얼마나 고기를 싹싹 긁어갔는지 한참을 긁었는데도 겨우 한 근밖에 안 나왔다. 하지만 이만해도 대단한 성과였다. 다시 걸음을 옮길 무렵 서쪽 지평선이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초지는 금방 어두워지었다. 초위가 저녁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덮치기 시작하였다. 멀리 북쪽 조그만 등성이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을 피워놓았는지 밥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두철주는 마음이 놓였다.
2: 동지들, 힘을 냅시다. 대우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0: 그 들뜬 목소리에 떠밀리듯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가혹한 초지의 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마 중국 공군만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적지 않은 고상한 영혼들이 초지에 잠들었다. 두철춘해가 수경지에 이르러 보니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천사들은 좋은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널찍한 산비탈과 수풀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저기는 천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황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천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종철입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그늘 중앙 라디오넷은 연변 전속 유행어 몇 개나 알고 있나요를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지역 특색이 짙은 일련의 인터넷 유행어들이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길공주, 현역 커피왕, 장백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성류껏 활짝 핀 연변, 축구의 고향, 수상시장 생활의 정취 등 일련의 특색 유행어들은 문화관광체험, 생태기후, 민족단결, 주민생활 등 여러 각도에서 생동하고 입체적인 연변의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걸어내며 연변 대외 전파의 새로운 인기 비결로 되고 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풍스러운 조선족 전통 민가를 구경하고 조선족 복장을

0: 예쁜 관광객들과 기념 사진을 찍는가 하면 무형문화재 음식점에 들어가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러시아 관광객 일리나입니다. 이곳에 오기는 처음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하며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아주 아름답고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고 열정적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저녁 관광 자원에 의탁해 연변에서는 연변의 극치 몰입식 관광 모식이 파생됐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지 상가를 둘러보고 민족 복장을 입으며 특색 카페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자가용차로 331 국도를 달리는 등 변경도시 특색 생활을 일괄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사샤입니다. 연변은 러시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시장에는 상품 종류도 많습니다. 특히 이곳의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량질 삼림 생태 자원과 시원한 여름철 기후에 의탁해 시원한 연변 피서 IP를 구축하는 바 산림 캠핑, 계곡 물놀이, 변경의 저녁 바람 등 천연 생태 비경이 지속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해가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창고대 표류, 림의 횡단, 온천 건강 양생 등 빙설 경영 모식으로 사계절 문화관광의 인기가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 엔젤입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제 딸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주 춥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러시아 관광객 나타샤입니다. 올해 남편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연말에 연변에 있는 온천으로 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도시이고 서로 다른 온천이 많습니다. 중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습니다. 문화와 체육의 융합혁신도 연변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달구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 전 경기장에서 명태 응원이 특색적인 응원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음식 문화와 체육 경기가 깊이 융합됐고 현지 특색 IP가 대중시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난 축구의 고향으로서 전민이 참여하는 짙은 축구 분위기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향상하는 정신적 힘을 응집시키고 있습니다. 장춘 관광객 사선생입니다. 연결 축구 팬들의 열정과 우리에 대한 종시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우리를 적극 반기니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 특색도 체험했습니다. 김치와 냉면도 다 먹어봤는데 아주 특색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연변은 예로부터 교육의 고향, 가무의 고향, 예의의 고향, 축구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이러한 도시 표식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발전해온 생동한 증견입니다. 두터운 문화적 저력에 립각해 연변은 수정혁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표 IP를 전승하는 토대에서 뉴미디어 전파 추세를 바짝 따라 면소화, 국제화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개척하고 연변의 극치 등 새로운 인터넷 IP를 성공적으로 파생시켜 전통적 저력과 유행의 활력이 서로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신구 IP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인기몰이는 연변의 문화 뿌리와 도시 본색을 보존한 동시에 신시대 문화 관광의 새로운 인기 비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내외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변을 알고 연변을 찾으면서 연변의 생활 정치와 민족 단결, 생태 매력이 전국으로 퍼지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1: 23일에 열린 2026년 연변주 추석 국경절 문화관광사업 소식공개회에서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교통운수국, 주상무국, 연결시에서는 추석 국경절 기간 1년의 조치를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황금가을 연변에서 만나요 주제를 둘러싸고 문화관광활동, 교통보장, 해민 판매 촉진, 특색 경영 모식을 통합해 휴일 공급을 1층 풍부히하고 봉사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가을철 문화관광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전력 활성화하게 됩니다. 올해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 주에서는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과 8갈래 정품 주제 관광 로선을 집중적으로 내오고 경기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음식 플러스 숙박 일체화 연동 우대 세트 상품을 혁신적으로 내놓으며 민속 명절, 문화 체육 경기, 미식 장터, 해민 우대를 깊이 융합해 문화 상업, 관광, 체육, 다원 소비의 새로운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조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창.

0: 입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1어 100미 산뜻한 연변 2026년 연변문화관광 미식축제 활동을 개최합니다. 10월 1일에는 황금가을 6.3 가곡단란 국경절 주제계를 활동이 막을 열고 10월 2일에는 명정해란대에서 중국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 활동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경과 여러 형식의 공연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와 특색 미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각 풍경구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도나 육정산 풍경구는 무료로 개방되고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등 여러 종점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반값, 공동구매 세트표, 기간 한정 예매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연길 이도백하, 도문 등 인기 로선에는 수요에 따라 운수력을 추가 투입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연길에서는 무료 공공버스 환승 전용선을 새로 증설하고 야간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연길서역 택시 대기 구역을 승격합니다. 도문과 훈촌에서는 풍경구 직행 환승 노선을 개통해 관광객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환승하게 합니다. 상무 분야에서도 1,000만 원급 해민 소비 활동을 동시에 가동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휴대폰 디지털 제품 등 분야에서 소비품 보상 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약 1,000만 원의 소비권을 투입합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두 명절 혜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을 50차 이상 조직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연휴에는 일전으로 미식 즐기기 판매 촉진 활동을 내오고 연변주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체험 및 판매 촉진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과배를 단체로 오프라인에서는 장터, 공연, 야간 관광 전경을 조성해 관광객을 모으고 온라인에서는 생방송 행렬을 통해 전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과배 IP의 브랜드 효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인기 방문 도시인 연길시는 연길 생활 도시 IP의 모를 받고 문화 체육 융합의 새로운 놀이 방식을 혁신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민 e스포츠 문화 관광 대회, 산지 횡단 도전 경기 등 브랜드 경기를 개최 유행 소비와 야외 문화 관광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동시에 공룡왕국,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풍경구에서는 야간 관광, 무형문화재 체험, 중국멋 공연 등 몰입식 경영 모식을 승격하고 1년의 특가 입장권 세트 상품을 내놓습니다. 거리에서는 민속 공연을 상시화하고 음악회도 잇따라 펼쳐져 변강도시의 휴일 문화관광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 하게 됩니다.
1: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시범 활동이 24일 명정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중국 문명넷 부총편집 조려명,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문예자원봉사중심 부주임이며 중국문예자원봉사자협회 부비서장인 오염화, 성당위 선전부 부부장 어월동, 성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리연생,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개막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 공연은 조선족 추석 무형문화재 가물을 특색으로 전통 명절 문화와 변강 풍정을 융합함으로써 현장 대중들에게 문화적 저력이 깊고 분위기가 짙은 민속문화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구역에는 호두껍질 붙이기 공예, 집공예, 전지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은 현장에서 기예를 선보여 광범한 대중들이 가까이에서 무형문화재를 접하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기련 공예품위원회사 공장장 위아군입니다. 행사 현장에서 여러분께 우리의 호두껍질 붙이기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무형문화재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식품평 및 농특산품 전시 판매 구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인 비빔밥, 송편, 찰떡,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본토 농특산물도 전시 판매됐습니다. 명정 주민 오우정입니다. 집 근처에서 이런 중추절 체험 활동에 참가하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흥성하고 문화 내용도 풍부합니다. 연변 지역의 중추절 문화가 매우 풍부하고 짙다는 것을 느꼈는데 모두 한번 와서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구역

0: 역도 매우 흥성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족 특색의 룡줄 다리기, 투호, 윷놀이 등 민속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담보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족 특색 미식을 맛보고 현지 풍속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중국 전통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밖에 수공 문화 창의 제품 제작 체험 구역, 민족 복장 인증 촬영 구역, 서화 창작 구역도 각기 특색을 뽐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 등 민속 향주머니, 기복 장식품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 전통 복장 순회 행렬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서화 애호가들은 보름달과 변강 풍광을 주제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안고 라급하는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1: 추석을 앞두고 우리 주 명절 소비 시장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에서는 명절 소비 기회를 다 잡아 사전에 상품 비축을 충분히 하고 품종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길 시내 모 대형 상가입니다. 각종 월병 선물 세트, 제철 과일, 민속 식품 등이 집중 진열돼 짙은 명절 분위기가 안겨옵니다. 풍부한 명절 상품이 가득 진열된 가운데 주민들은 집 근처에서 한꺼번에 상품을 구매하면서 단란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 주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 등에서는 명절 상품 준비에 들어가 명절 전용 구역을 알심들여 배치하고 상품 진열을 최적화하며 명절 소비 공급을 일층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상가 추석 판매 구역에는 각종 월병이 구전한 가운데 팥소, 견과 등 고전적인 맛부터 과일맛 등 새로운 맛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명절 간식 선물 세트 외에도 제철 과일, 각종 신선식품, 일용품 등 상품 공급도 충분하고 시장 가격도 안정돼 명절 기간 대중들의 일상 소비와 친척 방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주식유한회사 슈퍼마켓 회사 구매주임 황성미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는 8월 중순부터 상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품 공급은 아주 충분합니다. 월병 선물 세트, 과일 선물 세트, 소고기 선물 세트, 그리고 단백질 분말, 제비둥지, 음료, 주류 등 상품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월병 선물 세트는 도합 22개 브랜드를 입고했으며 관련 선물 세트 품종은 100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도 있어 맛과 품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위협식품 만익점 점장 임건신입니다. 선물 세트 월변 가운데 비교적 인기가 있는 것은 60원 내지 70원, 70원 내지 80원대 대중소비 제품입니다. 봉지 포장 월병은 10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견과소입니다. 견과 제품은 가장 전통적인 맛이고 잣팔보, 연룡 노른자위 맛은 젊은 층에서 비교적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상가와 시장을 찾아 월병, 과일, 특색 선물 세트를 정성껏 고르면서 명절 상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월병을 보러 왔습니다. 견과류 맛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제품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주민 정 선생입니다. 월병도 사고 과일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현지 브랜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 깨소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견과소를 좋아합니다.
0: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24일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26일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심양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아침 6시 30분 연길 서역에 모인 선수들은 고향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여러 경기를 거쳐 4강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홈과 원정 두 차례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완강히 분투하며 연변 축구의 저력과 투혼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담도 없고 마지막 경기인 만큼 꼭 전력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대련에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우리는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많은 전문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량

0: 팀 축구 팬들을 위해 멋진 경기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9월 26일 심양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전력을 다해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성에서는 일전 2027년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장기 간호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업을 잘할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의료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400원이고 장기 간호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25원이며 만 18세 이하 가입자는 장기 간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집중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두 가지 보험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 우리 성에서는 극빈 인원, 고아 등 곤란 인원에 대해 류형별 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합니다. 연결시에서 추석 국경절 기간에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활동은 9월 25일에 시작돼 10월 8일에 끝나게 되는데 13개 부동산 기업이 참가해 280여 채 상품 주택을 내놓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전까지 구매한 새 상품 주택은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100원 기준으로 보조금을 발급하는데 주택 한 채당 보조금이 최다 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증을 받을 수 있는 차고 또는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5천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블레야크 연변 사냐 달리기 경기가 26일 연기해서 개최됩니다. 경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교시 공항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관련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25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26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연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 반폭 폐쇄 관제를 실시합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미화동 다리 아래에서 연남로 철람 삼각구까지의 구간을 반폭 폐쇄합니다. 관제 시간대는 관련 없는 차와 행인의 관제 구역 진입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정천룡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쪽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우방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을 진행하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가강하는 차원에서 몇 점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교대할 내용은 하나는 장순호방, 장수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몽속통, 빨리 막힌 걸 열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을 밝게 해주는 처방,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장순호방 198은 한각을 하는데 엿새 동안 복용하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천원 행군권을 빼줍니다. 결국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큰 우대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한히 듣지 마시고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40각을 싸면 30각을 드리고 천원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뭐 아주 값이 뚝 떨어지는 차원에서 1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수로방은 일단 견제해서 포기하시게 되면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서 답안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몽속통 498원 하는데요. 한 각에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0각을 드리고 천원을 빼줍니다. 이 정도 되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막힌 걸 빨리 열어. 우리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막힌 게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 자체에 속하는데 특히 심근노공이라 하죠. 심장과 관상동맥하고 뇌경색 이로 인해가지고 생명에 위험받거나 잔폐가 되거나 이걸 빨리 풀어주는 제품이 몽속통입니다. 눈병 치료약품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니까 598원인데 30일 복용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천원을 빼줍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큰 우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하니까 제때 잘 파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기본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꾸번 폐위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근본은 뭐인가? 근본이 바로 우리 기혈이 잘 수통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보증해주는 그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지황이라든지 단삼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특히 건파층 오장을 관리합니다. 여기 건파층을 든든 부산종양 해주는 이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구변이라고 거우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하시라고 생각하는데요. 해구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개의 컴파치라 이렇게도 컴파치라면 컴파치인데 이게 우리 그 총체적으로서 그 부선정양하는 데는 특산성분인데 여기에 구신이 들어갔습니다. 구변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발음해 구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여성 남성들한테 특수한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제 명서방 문약수는 한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네, 오랫동안 썼습니다. 제 눈이 깔깔하고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우어서 잘 안 보이고 예, 눈이 막 따갑고 이래 됐습니다.
1: 예.
2: 그래서 예, 시병원에 가서도 검사하고 검사에 약 쓰고 괜담이 걸렸는데 그 위에 거기 양커에 가서도 검사하고 약 쓰고 뭐 안경까지 맞춰서도 어때 저력을 못 봤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래서 방송에서 이 서방 약에 대한 거 여러 사람들이 강원대 얘기하는 거 듣고 소리나 이거 써보자 해서 봤는데 진짜 이걸로 많은 거 해결했습니다.
1: 예.
2: 예, 눈도 잘 보이고 뿌연 것도 없고 깔깔하던 것도 없고 예, 계속 눈물이라며 바람 조금만 맞으면 눈물이 안 났는데 이중상도 없었습니다.
1: 예, 눈이 뜨겁던 건 어떠세요?
2: 눈두껍뜨가 또 없어졌습니다.
1: 아, 그게 간열이 직접 눈에 영향을 비춰서 눈이 뜨거운데, 간열이 세계는 간단 습열 내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되는데,

0: 그게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1: 예. 그 따가운 게 없으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0: 그렇죠. 편하죠.
1: 너희 따가운 게 용심도 빼라.
0: 그게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제일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1: 예. 그래, 여러모로 이게 영 서방에게 눈이 낸데 대해서 오니까 이 활동도 할 때 좀 배달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1: 예.
0: 이번에 우대성 책에서 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네, 수고하세요.
0: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천은 현금권을 빼줍니다. 그리고 보험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라는데 어떤 제품들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내 이식 그 정도가 따라가지 못해 그래 어떤 제품은 우리 이 제품 가운데 확실하게 나의 전바의 후반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소로 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장수로방 같은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들어간 특수한 성분들이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공복하고 식전 식후라는 이 그 용어는 다릅니다. 공복은 보통 식전 한 시간 전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게 공복에 한 시간 전에 드시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야만이 충분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당비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부선종양해주는 이런 녹각교라든지 구변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수 되어 있으며 특히 여기 원질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면을 도와주고 기억을 증가시켜주는 역할하는 가면 여기 또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진주는 피부에 좋고 눈에 좋고 혈관에 좋습니다. 이런 제품 자체가 드문데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청심 호시에 통로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고 그뿐만 아니라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원기를 도와주고 여기 시간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는데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눈참 통변에 변이 잘 통하게 하고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한 성분들 조합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장수로방이라 하게 되면 장수를 보증할 수 있는 근본 그 처방이 여기에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내가 지금 시대에 들어서서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기저귀 차고 침대에 누워서 남이 손에 이탕해서 뭐 입에 밥을 또 엮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장수는 어느 정도 그 원래 원하던 것보다도 좀 연장될 수 있지만 해도 생활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고통 절반 장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장수로방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뼈가 아프지 않고 뭐 여러모로서 간기가 잘 통하고 콩팥이 잘 도와주게 되었고 소화계통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고 여러모로서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장수로방이라면 제일 관건의 관건은 콩팥을 잘 도와주는 차원에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장수를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멍속통 이 제품 자체는 몽고라는 멍, 속이라는 것은 빠르단 말입니다. 통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생기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막힌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막히는가? 뭐 심장과 뇌혈관이 막히는 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심근을 해서 어쩌나 거지 펀펀하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람은 그리고 노공으로 인해서 어제까지 어디 뭐 등산까지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밤에 중풍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반신불수로서 쓰러지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성분이 바로 몽속통 가운데 29가지 유효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몽속통 지금 쓰고 있어요.
0: 아, 예.
3: 어, 나이 당뇨 있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이 노신사에 들어옵니다.

0: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예.
1: 예. 그 한 2년 전에 그거 맞았는데 그 후에는 예, 그냥 이
0: 1년 전에 중풍 맞았다 그렇죠? 예.
1: 예.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그냥 고혈압이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사람이 얼빠내지면서 예, 기억도 떨어지고 얼굴에서 이 부들부들거리고 숨이 줄줄 내려오고 예. 그래요 가끔가다 오지럼증 자꾸 하더란 말인가 예.
0: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예, 안공하는 그냥 그런 말이요. 그 댕기도 무슨, 오늘까지 뭐, 오시는도 잘 알겠죠.
0: 그렇죠. 예.
1: 예, 그래서 이몽소통 지금 쓰는데, 어, 선생님, 이몽소통이, 심장에도 좋고, 이 풍한다게 제일 1등인 것 같은다.
0: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 어쨌든지, 머리 맑아지고, 예, 머리 아예 아프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심장에 그냥 부채가도 소리 이거 어디 심장약 먹어도 아이디지 지중한 먹어 먹어도 예 하는 것도 10분이나 20분 있다는 또 붙이고 이래던 게 지금 심장에 제가 붙이는 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 오지럼도 아야 한다
0: 그렇죠 예예
1: 오용 좋습니다 네 이
0: 뇌혈관이 통 막혔던 게 풀렸습니다 예예
1: 당뇨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고사해도 이 심리혈관질도 제일 바쁘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1: 어떻게 할 바요 모르겠던 게 이번에 몽소통 쓰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오늘 좀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자고 그런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쓰시게 이 제품 쓰시게 되면 막혔던 게 열리지 않, 막히라 해도 막히지 않게끔 되어 있는 이런 성분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게 한을 몰아내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름 넣고 쓸 수 있습니다.
1: 예,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이 담수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 아이 자꾸 귀에서 소리 나고 이 밤이 특히 소변 차수가 타다가 잠지를 못 자고 그래서 내 지금 당구로가 선택해서 왔는데 지금 마에 지금 차도가 나는 게 아닌다 지금
0: 어 그럴 겁니다 효과가 예,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예,
3: 나는 것은 많이 났고 밤이 특히 소변 차수 같은 게 차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0: 어 그렇죠 콤파치 든든해지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3: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배달받아 기성통 될 수도 있겠네요.
0: 어,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셔. 이분이 뭐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이 기회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필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성혈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제 지금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5: 예, 난 어제 썼는 감이 아, 소비 용 잤습니다. 한날 밤에 한 서너 번 보험다.
0: 어, 예.
5: 깨고 나면 잠을 잔 것 같아요.
0: 서너 번 많습니다.
5: 피곤하고.
0: 예.
5: 예. 깨고 그 다음에 소변이 맥이 없이 깨고 나간다. 깨고 조금씩 나가고. 예.
0: 예.
5: 깨고 어떤 때는 또, 예, 거품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콩팥이 싫어하고 좀.

0: 영수이 답대다, 예, 병원에 가대와. 그래서 약이랑 다른 데 댕김에 써 봤는데, 그래서 그러로 합대다.
1: 예.
0: 그래서 이 장수로 봐, 정말, 우리 인체에서 또, 이, 우리 인체 제일 중요한 선을 도와주는 데는 좋다는 것, 그 소리에,
1: 예.
0: 이거 썼댔습니다. 근데 써서, 그래서 한 달 좀 되기 전에 벌써, 예, 처음에 그렇게 잤던 게, 어느 한날 밤에, 어떤 때는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한 번 보고, 아, 그럴까, 예, 잠을 푹 자니까 살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또의, 이름이 장수라고 써 그러는지, 이 장수로 봐이 어디나 또의 이 위를 또 잘 도와줍니다.
1: 소화기통 도와줍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고, 식후물도 올라오고 이랬댔는데, 이게 밥도 맛있고, 그 다음에 담낭도 잘 도와준다.
1: 예.
0: 입이 씁고, 그렇던데, 이거 쓴 다음에 밥이 맛있고, 이 담낭도 좋았어서, 입이 씁은 것도 없었, 이렇게 소실됐어.
1: 그렇죠.
0: 야,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
1: 국가에선 개성. 간과 콩팥을 동시에 도와주는데, 간, 담낭은 한 집입니다. 간이 좋아야 담즙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서, 담낭간을 통해서, 그, 담즙을 수송할 수 있는데, 간곡률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는 데는 역시 그 원인이 한 가지로 점할 수 있습니다. 예.
0: 아, 그래서 이 담낭약 아이 먹을까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0: 이거 쓴다면 아이 써도 다 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몸이 헷갖고, 맥이 나고, 나는 이쪽 한 먹어도 누기 감기 한 다음,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1: 예.
0: 자꾸 웃어서 씻고, 너털기고, 맥이 없고, 밥맛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감기도 저는, 우리 아저씨 감기에도 나는 아이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아, 형 좋습니다. 걔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이, 약에 더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0: 장수로방이,
1: 예.
0: 효과 좋을 때 좀 더 오래 쓰자, 그래요.
1: 장수로방은 식전에 드세요. 아침에
0: 예,
1: 일어나서 식전 한
0: 예,
1: 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게 되면
0: 예, 물 먹은 다음에 예. 매실암 약 먹고 이거 먹습니다.
1: 예.
0: 그래 이 약이 예. 정말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예 이름은 정말 잘 썼습니다. 장수로바이라고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같이
1: 예.
0: 예. 예.
1: 여기 28가지 성분이 예.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일단 복용해 보시게 되면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장수의 비결이 본 처방이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저는 심장이 나빠서 방송 타고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심장이 한 70% 몇개 다 보니 병원에서 수술해야 돼서 그 주사를 넣었습니다.
1: 아, 70% 이상이 되면 주사를 하라 할 겁니다. 예, 예.
3: 그래, 주사를 넣었는데, 한 2년 되니까
1: 끝이 아닙니다.
3: 그게 왔습니다, 또.
1: 그래요. 그렇죠.
3: 네, 네. 그래서 예. 지금 멍석통을 쓰고 있는데, 아, 얼마 안 썼는데 효과가 알립니다.
1: 멍석통은 빨리 막힌 거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넣고 쓰시게 되면, 완전히, 예, 이전에 막혔던 사람 같지 않게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데는 큰 해결책으로 되어 있는 29가지 다른 데 없는 이런 처방 얘기 들어갔습니다.
3: 상당히 효과도 쓰나요?
1: 그렇죠.
3: 빠졌는데 이런 효과가 아닙니다만.
1: 그렇죠.
3: 아, 그래서 저는 또 써서 쓰고 그랬나?
1: 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실험 넣고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보통 다른 데 없는 이런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물소뿌리 농축분이 이게 피를 많이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뭐 피가 뜨거워나면서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걸 그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인공 우한기 들어갔습니다. 쉽게 중풍 오는 걸 그 화단 띵징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열 해독의 역할을 하고 여기 인공 사양이라는 성분이 들어요. 사양은 기본 중풍을 막아주는 데는 특수 성분이 아니겠습니까? 호수의 통증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카이처 싱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막힌 걸 열어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는데 7가지 향이 들어갔습니다. 띵향, 두무향, 무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 막힌 걸 열어주는 데 특수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0: 두피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쌍한 하늘, 띵상이라 성분 자체는 한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지금 한을 몰아내는 성분들이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이 피가 너무 뜨겁고 핑고련이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쌍한하는 성분이 속하게 되어있고 한을 몰아내지 않고는 피가 굳어있게도 하면 한이 있다는 건 피가 굳어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굳은 피를 녹여주는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도 하면 여기에 담양이라든지 피파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모두 위를 도와주면서 한을 몰아내는 그리고 관창 통변해주는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치자 그러니까 한을 몰아내고 찌꺼기가 잘 빠져나가고 이래야만이 경락이 잘 수통되는데 치자는 그 장도를 누르게 하면서 통변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막힌 걸 열어준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29가지 성분들은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바로 성분 자체가 충분하게 설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몽속통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경락을 수통시키면서 그 피가 잘 수통 훨씬 통증해주는 이런 홍화 이거 다른 데서 여러분들 혹시 많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겠지만 홍화 두구 육두구 말고 두구입니다. 그리고 펑샹즈라는 이 성분이 경락을 잘 수통시켜 막힌 걸 잘 목향 담향 천향 토향 그리고 여기 인공사향 인공우황 그리고 물소뿌리 이 성분들 자체는 경락을 빨리 수통시 막힌 걸 빨리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딱정벌레와 놋그릇이라는 제목의 소필 두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수필, 딱정벌리. 여름 한낮의 뜨거운 정원. 분립사이를 조용히 기어가는 작은 생명이 있다. 화려한 나비처럼 날아다니지도, 시끄러운 매미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다. 오직 단단한 껍질을 품고 묵묵히 땅과 풀 사이를 이동하는 딱정벌레이다. 어릴 적 나는 정원에서 놀며 수없이 많은 딱정벌레를 만났다. 손바닥만은 풀잎에 앉아 햇살을 받고 흙바닥을 느리게 기어가고, 가끔은 뒤집혀 발버둥친 그 작은 모습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때는 단순한 곤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지면서 딱정벌레의 작은 몸속에 담긴 삶의 힘과 조용한 미학을 깨닫게 되었다. 딱정벌레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생명이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다. 딱정벌레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한 껍질이다. 매끈하고 견고한 외투는 바람과 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작은 몸을 지켜준다. 화려한 색깔도, 부드러운 날개 윤기도 없지만, 그 묵직한 껍질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딱정벌레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본연의 단단함을 지킨 후 살아간다. 얇은 날개로 바람에 흔들리는 다른 곤충들과 달리

견디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 딱정벌리의 움직임은 언제나 느리고 꾸준하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풀잎이 오르고 흙길을 지나고 나뭇가지를 키워가는 모든 과정이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왕복하지도 않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도 않지만 한 번 가기 시작한 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 가끔은 장애물을 만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미끄러져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자세를 잡고 천천히 앞으로 기어간다. 그 느린 움직임 속에는 조급함이 없고 묵묵한 끈기와 인내가 가득 담겨있다.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뒤집혀진 딱정벌리를 본 일이다. 바람에 넘어지거나 사람의 손길에 뒤집혀 등을 바닥에 대어 누운 딱정벌리는 다리가 허공에 허우적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친다. 작은 다리가 힘겹게 움직이고 몸을 비틀며 다시 바로 서려 애쓰는 모습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몇 번이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몸을 돌려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그 작은 생명의 끈기를 보며 나는 작은 용기를 배웠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이런 작은 끈기의 누적임을, 아무리 작은 생명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는 것을 알았다. 딱정벌리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조용히 지켜보는 생명이다. 봄이 오면 흙 속에서 깨어나 풀밭을 돌아다니고 여름이 되면 무상한 풀 사이에서 삶을 이어가고 가을이 깊어지면 조용히 몸을 움츠려 겨울을 준비한다. 화려한 꽃처럼 계절을 알리지도 요란한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오직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과장됨이 없고 허황됨이 없으며 오직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빠르고 시끄럽다. 모든 사람이 빠른 성과를 원하고 눈에 띄는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조금의 느림도 용납하지 않고 작은 실패도 쉽게 좌절하며 자신의 모습을 잃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 화려한 겉모습을 꾸민 데만 몰두하고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는 일은 소홀히 한다. 하지만 딱정벌리의 삶은 이런 우리에게 정반대 모습을 보여준다. 느려도 꾸준하고 평범해도 단단하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모습은 진정한 삶의 자세를 알려준다. 딱정벌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날지 못하는 몸으로 꾸준히 기어가고 작은 몸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디며 짧은 생이지만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간다. 결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더 큰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겸손의 미학 그 자체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잊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겸손한 성실함이다. 늘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것을 원하며 현재 소중함을 잊어버리지만 딱정벌리는 현재 삶에 충실하며 작은 행복과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다. 딱정벌리의 삶은 고독하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풀밭과 흙길에서 홀로 삶을 이어간다. 때로는 비를 맞고 바람이 흔들리고 천적의 위협을 받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간다. 화려한 조명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생긴다. 남들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딱정벌리가 가진
위대한 힘.

나는 가끔 창밖 정원을 보며 딱정벌레를 찾는다. 여전히 풀잎 사이를 느리게 기어가는 작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걱정이 잊혀지고 작은 생명이 가진 조용한 끈기와 성실함이 마음에 스며든다. 우리의 삶도 딱정벌레와 다를 바가 없다. 누구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가야 한다. 남들보다 빠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다. 세상에는 눈에 띄는 위대한 것들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생명의 삶 속에도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 딱정벌레는 화려한 날개도 아름다운 색채도 요란한 소리도 없지만 단단한 내면과 꾸준한 끈기, 겸손한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간다. 그의 삶은 평범하지만 결코 하찮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의 진리를 조용히 보여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딱정벌레를 보며 배운다. 서두르지 않는 느림의 미학,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 화려함보다 소중한 내면의 단단함, 남들보다 자신에게 충실한 겸손함을 배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작은 딱정벌레 삶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오늘도 정원의 풀잎 사이에는 딱정벌레가 조용히 기어가고 있다. 짧은 생이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작은 몸으로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평범하고 작은 존재지만 가장 위대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딱정벌레. 나는 이 작은 생명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마주하니 그 묵직한 금속의 질감과 은은한 광택 속에 시간과 정성, 가족의 온기가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그릇, 가볍고 다루기 쉬운 플라스틱 그릇이 넘쳐나는 현대 식탁에서 놋그릇은 느리고 조용하며 다소 무거운 존재이다. 하지만 잔잔한 빛을 품은 놋그릇 한 개에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태도와 소중한 일상의 미학, 잊혀가는 정겨운 인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놋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다. 구리와 조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정성껏 두드려 만들어낸 전통 공예품이자 한 가정의 역사를 함께 간직하는 시간의 그릇이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일반 그릇과 달리 예전 장인들은 수없이 망치로 두드리고 다듬고 닦아내며 놋그릇을 만들었다. 한땀 한땀 망치 자국이 새겨지며 단단한 결을 이루고 볼을 쬐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금속 본연의 부드러운 광택이 살아난다. 그래서 모든 놋그릇은 저마다 미시한 결의 차이가 있다.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 아닌 장인의 손길과 정성이 담긴 독특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예전 시골 가정에서는 놋그릇 한 벌이 집안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평소에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명절이나 제사,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에만 꺼내 사용했다. 평범한 일상의 식사는 나무그릇이나 토기그릇으로 해결하고 귀한 날에만 정성껏 닦아낸 놋그릇에 음식을 담아 정성을 다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놋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존중과 정성, 품위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명절에 경건한 마음을 담고 가정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놋그릇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명절

오늘 아침 할머니가 놋그릇을 닦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어두운 넛 표면을 선으로 꾸준히 문지르면 점차 잿빛 광택이 살아나고 맑은 빛이 퍼져나간다. 먼지와 세월의 때를 걷어내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놋그릇의 모습은 정성이 담긴 노력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었다. 빠르게 세척되는 현대 그릇과 달리 놋그릇은 꾸준한 손길과 정성으로 관리해야만 제 모습을 유지한다. 조금의 소홀함으로 방치하면 금세 어둡고 칙칙해지지만 정성껏 닦고 돌보면 세월이 갈수록 더 깊고 부드러운 광택을 품게 된다. 놋그릇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온도의 미학이다. 차가운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음식을 담게 되면 그 온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차가운 음식은 시원함을 유지시켜준다. 뜨거운 국이나 밥을 담아도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지 않아 음식 본연의 맛을 살려주고 입에 닿는 촉감도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 스테인리스 그릇은 금방 온도가 식어버리고 차가운 느낌만 남지만 놋그릇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온기를 전달한다. 그 천천히 퍼지는 온기 속에서 예전 사람들의 여유롭고 따뜻한 삶의 모습을 느끼게 된다. 세월이 지나 사용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놋그릇은 여전히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러 번의 이사와 세월의 풍파를 거치며 흠집이 생기고 광택이 바랬지만 그 흔적들이 오히려 놋그릇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완벽하게 새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그릇이기에 더 깊은 정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할머니의 손길, 어릴 적 명절의 기억, 가족이 함께 나눈 따뜻한 식사의 순간들이 모두 놋그릇에 쌓여있다. 현대인의 삶은 편리함과 속도를 최우선으로 한다. 모든 물건은 가볍고 쓰기 쉬워야 하며 더러워지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일회용품이 익숙해졌다. 식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볍고 세척이 쉬운 제품을 선호하며 관리의 시간과 정성이 되는 놋그릇은 점차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삶에 익숙해진 우리는 정성을 들이는 과정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하지만 놋그릇은 우리에게 잊혀진 삶의 자세를 일깨워준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놋그릇을 닦고 관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집중하며 일상의 소란을 벗어나는 명상의 시간이 된다. 천천히 문지르면 때를 걷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잡념도 함께 정리되고 소중한 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난다. 놋그릇의 모습은 겸손한 미학을 담고 있다. 화려한 문이나 눈부신 광택으로 시선을 사로잡지 않는다. 조용하고 묵직하며 은은한 빛으로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과장됨이 없고 꾸밈이 없는 본연의 모습으로 오랜 시간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며 배워야 할 삶의 태도와 닮아있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연연하기보다 내면의 단단함과 진솔함을 지키고 조용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다. 또한 놋그릇은 나눔의 정신을 담고 있다. 예전 사람들은 소중한 놋그릇에 음식을 담아 이웃과 나누고 손님을 대접하며 따뜻한 인정을 나눴다. 귀한 물건을 아끼기보다 소중한 사람과의 정을 나누는 데 사용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놋그릇에 깃들어 있다. 물건 자체 가치보다 사람 사이의 정과 나눔의 소중함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가끔 특별한 날이 되면 장식장에서 놋그릇을 꺼내 정성껏 닦아 식탁에 올린다.
은은한 광택이 식탁에 퍼지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분위기로 변한다. 놋그릇에 담은 밥과 국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정겨운 맛이 느껴진다. 그때마다 나는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빠르고 편리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정성과 여유, 나눔의 행복을 놋그릇을 통해서 다시 되찾은 것이다. 놋그릇은 단순한 낡은 식기가 아니다. 시간의 증인이자 가족의 추억의 그릇이며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예술이다. 수많은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정성이 깃든 손길을 기억하며 따뜻한 인정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현대 화려하고 편리한 물건들 사이에서 다소 무겁고 느리지만 그 어떤 물건보다 깊은 가치와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놋그릇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세월이 더 흘러 광택이 더 바래고 흔적이 더 쌓여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추억, 삶의 미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놋그릇을 보며 언제나 조용하고 겸손하며 정성 가득한 삶의 자세를 기억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도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묵묵히 시간을 품은 놋그릇의 조용한 아름다움은 바로 진정한 일상의 미학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의 가치이다.

고향의 맛. 고향의 정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향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은 설레입니다. 귀향길 평안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색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당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지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리 활동합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그 외에 남이 능량 락타틀 입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이때까지 지금 장약 심리방을 강의 드리면서 이게 구격이 바뀐 후로는 한 번도 이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 곽이 지금 배갈사 인데 이번에 우리 활동 정말 아주 큰 우리 활동 두 가지 우리 활동을 맞이하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4곽 본약을 증송해 드리는 겁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또 이제 9곽을 사시는 이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에, 그 외에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객한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성해드립니다. 예. 에,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한다 할 때 남경동인당 양이서지에서 추출한 이게 유기농입니다. 예. 유기농 양이서지에서 추출한 단백질분 아, 900g짜리 한 통하고 또 남경동인당 유기농 꼭 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다 900g짜리인데 옛날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드리는 단백질분은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예. 이번 이런 우려활동 기회 아주 큰 우려활동인데 예. 이런 우려활동에 참가하려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아주 저로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예. 우려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아, 현대의학에서는 아,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에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예. 심장에 지자를 넣었다 해서 아, 후에 나이 심장병은 완전히 잃었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예. 예. 앞으로 두 개, 세 개 5개를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예. 예, 심장이 지자를 넣은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막혀 있는 그 심장의 그 그런 혈관 그 부분이 딱 한가 뭐 두 개를였으면 그 두 곳이 예, 그 심장이 심장 지자를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줬을 뿐 아, 완전히 심장병이 치료된 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이 돈을 많이 쓰면서 또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아 종신토록 그 지자를 쓸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종신토록 쓸 수 없습니다. 예. 예, 혈액 중에 혈지가 계속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노폐물이 또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 구물 모양으로 된 부분에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파리 요골동맥을 통해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 이 좁아진 부위에 이르러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활짝 넓혀준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타이허진 지자거나 아, 이게 진격하면은 태합금 지자라고 하는데 예, 또 결국 금속이 또 노출된 지자가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두 구물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이 지자가 예. 예, 이 지자를 넣은 분들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그 구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예, 계속 달라붙게 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심장을 지자를 넣은 후 아, 이사는 계속해서 서약인 아스피린하고 바이 아스피린이 에, 버리웨이 에, 다딩리 약을 먹으면서 아, 한일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다딩리 약을 아, 몇 년씩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간이 쪼안미가 올라가가지고 대퉁근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헝원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에, 사바에 앉아서 백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 사파에 앉아도 예, 예, 심지어 어떤 분은 간화이스까지 오는 이런 분들도 있죠. 예, 예, 서약이 부작용이 아주 크다는 걸 모두 다 아십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 몸속에 빵콸이 형성됐거나 혹은 심장 지자를 넣어야 되는 아, 변두리에 있는 분들 아, 심장에 이미 지자를 넣은 분들 수선 먼저 꼭 환자분들이 혈액 중에 혈지를 낮춰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액 중이 1회 혈지를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야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예. 혈액 중이 혈지가 내려가면은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쉽게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잉빵콸이 이게 단단한 빵콸을 말하는데 예. 이런 빵콸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노폐물하고 독소가 산생하지 않고 않게 하고 아, 또 이게 우리 또 란빵콸도 있는데 이 란빵콸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아,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란빵콸이 이런 부드러운 빵콸도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약심리방을 쓰면은 그래서 이미 형성된 이런 아, 단단한 빵콸도 좋고 란빵콸도 좋고

0: 이런 걸 없애주려면은 꼭 혈액 중에 혈지를 낮춰주고 그리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을 풀어줘서 밖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약을 보면은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 신방 약은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나는 이 약 먹고 예, 너무 효과 좋고 너무 좋아서 예, 오전 신지어 3년 채 되는데 너무 신체 건강이 좋아가지고 자꾸 말하기 쉽습니다.
0: 아, 예.
2: 예, 이 약 먹고 예. 야, 아때부터 신전 앞보다 오래 못 산다니, 어도 76 먹는 것도 그때 없었다, 진짜.
0: 야, 예.
2: 예. 그래, 예. 아이, 가슴 답답하고 놀라고, 예. 밤에 잘 땐 이불도 몰래놓고 자고. 아이, 그냥 올리 숨도 올라와요. 서너 번, 다섯 번씩 앉았다 누웠다 고생하다가. 그러던 차에 한번 라디오 들은 게 또 선생님이 이야기 대 강의라는 게, 처음엔 모르고 또 강의라는 거 들었는데, 내 병에 별 맞는 것 같아서 내 선택했었는데 먹은 게 그렇게 효과 좋지 않을까?
0: 아, 좋죠.
2: 예, 그때 내 효과 좋아서 먹고서 안세 또 괜찮을까 아이 먹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한 걸 또 하니까 그 다음에 하도 이제가 또 쌌습니다.
0: 예.
2: 그래 먹은 게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런
0: 끊임 없이 우리 예. 활동했습니다. 오가닉 끊는 게 아닙니다. 우리
2: 예, 옳습니다. 예. 그래 딱 사르 그런 주사 다 사라졌습니다.
0: 예.
2: 그래 이 약 먹고 내 너무 좋아서 우리 영감 아래 갔다 녹음 걸려서 알았는데 이차 이 약을 대주시해서 우리 영감도 지금 예 우선 개운한 지 10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삼촌 타고 매일 놀아댕기고 예, 아무런 이상도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사는 거 똑같습니다.
0: 회복이 잘 됐죠.
2: 예, 예 회복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 주변에 아니 우리 동네 그 주변에 사람들 다 소개를 했지 활동실에 댕기는 사람들께서 많이 소개를 이래서 어떤 사람도 두 번씩 왔겠구만.
0: 아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 사람 너무 좋아서 나십니다. 예. 지금 예, 매일 우리가 맞아앉아 노는 게 네, 또래해서 정신이 어찌 좋은데 이 약 먹고.
0: 예, 이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원래.
2: 예, 여기 진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우리 이 동네에서 놓고 온 사람 일곱입니다, 작년 겨울에.
0: 아.
2: 그게 예. 가슴에 내 약을 지금 쓰는 게 효과 좋아서, 다 사람 효과 없어. 그냥 그 맵실로 그 정도인데, 이 아줌마 효과 좋아서, 다투도 댕기죠, 주방일 다 하지요. 저는 지저도 다 빚고 이래. 너무 정상적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랬다.
0: 아, 예.
2: 그래, 굳이 또, 우리, 지석이 또 하나 있는 게 뭐, 고마워 내란다 하는 게 주제 다섯 개 했단다.
0: 아.
2: 그, 이번에 이렇게 하도 좋다고, 그, 이미전에 싸는 그 사람과, 그 아줌마가 말하니까, 그것도 지석과 말하는 맵디다,
0: 예. 아, 예.
2: 이게 하도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그 집에서도 이거 싸먹겠답니다.
0: 이 지자를 다섯 개를 한 이런 분들은 꼭 이 약을 쓰십시오. 예. 이 지자를, 그, 이게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예, 지자를 현대의학에서 넣으라고 권장한다 말입니다. 예. 우리 이 예. 약은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한다고, 예. 거기, 예, 닦아서 약과기 치료범이 씌어있는 약 입니다. 예, 그래, 예, 거신도가 영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의 변두리에 있는 분들, 또 지자를 이미 한 분들, 이제 앞으로 더 해야 할 확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분들은 이게 우리 장약 심리방을기가 예,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이 약 쓰십시오. 꼭, 예, 그 약을. 예, 예 그분 보고, 예.
2: 이 약이 그런 병에 좋다 할까요?
0: 아주 좋죠. 예. 지자를 한 분들, 여러 가지 예.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아, 중풍이 이미 왔거나, 중풍이 변두리에서 헤매는 이런 분들 다 이 약을 쓰면은 그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저희가 이거, 예. 어서는 오랫동안 이거 강의 들으면서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어선 실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꼭 이 약을 쓰십시오. 이 기회에 주치공릉에 예.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된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쓰고 효과 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파워가 있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예, 알려드릴게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당연 시내방을 먼저 한답니다.
0: 예.
2: 아, 이 묻기도 내내, 어째 먹으니까 하면, 신경이색 신단을 받고 서래. 그 다음에 내게 해도 두 번이 왔어요.
0: 예.
2: 이 당연 시내방을 묵선에는 1년에 몇 번씩은 이어하는 게 있었어요. 병원이 입원을 하고, 길이 입원하고 나오고 또 딱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그런데 지금은 반복이 없습니다. 저는 병이 심해질 때는 그냥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쇄나지, 뒷전증이 아프지, 나 앞쪽 가슴 조임이 아프고,
0: 손이
2: 차면서 입원 아예 마야 되지, 뭐.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에 꼭 입원해서 그 관 놓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감기 듣고 서는데, 당장 신내방을 선택해 먹고 나면, 이 약을 먹은 후에는 지금 병원이라고 바로 병원 입원해야 한다.
0: 예.
2: 병원 입원하니까 단도 전락했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0: 그렇지.
2: 그리고 나는 또 고혈압 환자 되니까, 고혈압 약을, 소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 신내방을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계란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그 리소드려파 이렇게
0: 먹고 마시더라고요.
2: 이 방법으로 먹었는데, 아니라 또 저를,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해야 되지,
0: 그러니까.
2: 영사스. 그래서 아홉 달만 있으면 이 장애 신내방을 먹고 지금 여러분, 또 저를 영사 잘 되지,
0: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2: 예. 예, 그래서 우리 둘이 지금에 이 약을 먹고서 많이 또, 호강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바이는 나이는 세이시까라에 이 병, 저러고만 단말은 특히 심노시월병이, 심노시월병이 있지. 또 심장이 그냥 아이도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냥 고리서 소리 나지. 고리 아픔을 소리 어지럼증이 생기는, 아니, 녹음이 왔지.
0: 예.
2: 그래서 이제 이왕 잡수기 지금 효과 영차 좋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요즘은 이왕 잡수기 너무 좀 신나서 그냥 놀라댕긴다. 우리 둘이 좀 이왕 먹고 여러모로 효과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0: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2: 예. 계속 먹고 그런가. 이번도 활동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0: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 아수쿤 우리 활동, 이런 우리 활동 장가하사는 1년 기다려야 됩니다.
2: 약에서 약을 주지, 현금을 감해주지, 선물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학교를 참고하면 정말, 이 기회를 놓치기 아깝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활동을 참가해서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2: 예. 배달 받아왔는데, 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약을 먹고 저거를 사람 보는 사람마다 친구, 친척, 활동실 동무들 다 소개해서, 저 사람마다 저 여기 가서 또 칭찬이 되잖아요.
0: 아, 이 약은
2: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친구 한 분 소개했는데 이 성분이 거기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 혈압이 높고 남편도 혈압이 낮단다.
0: 아,
2: 나 그걸 그냥 심장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두 분이 다 이 약을 들고 또 이제 여러모로 효과를 영차를 보고 있습니다. 혈압 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고 혈압이 높아서 놓고 하나는 놓고 하나는 약고 하는 게 이 약 먹는 게 혈압 조절이 절대 정상 수치도 같단다 지금.
0: 아, 예.
2: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지. 그래서 여러모로 효과가 좋았어. 이번 활동이 좋다니까 이번 활동 이런 활동에 참가하고 어떻게 하는가. 나 우리는 건강을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새 이분도 36개까지 가져가다
0: 예, 그렇게 하라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십시오.
2: 예, 2417979번에.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님 강의 받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우리는 이 심내방이 어떤 약인가 이거에 많이 연구를 하고서 이 약을 선택해서 이제 정말 지금만 생각해보면 선택이야 중요합니다.
0: 선생님. 그렇죠. 예,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3: 예, 약들은 많고 많지만은 정말 내병이 정말 치료될 수 있다는 약과에 딱 써있는 거, 주치론에 써있는 거 써서 낭패였겠다 이거에 이제 대상 느끼기로 했고. 예.
0: 그게 원래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또 예, 이거에 수탄약 다 써도 어 그렇게 중풍환자가 병이 어째 하나만 해야 그런지 무슨 약을 써도 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정말 상심하고 본인 얻어 난 죽음이 길밖에 없댔습니다. 그래도 세 번 병원에 입원한 게 나온 게 혈압이 조절해가지고 계속 혈압이 높은 혈압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 제풀이 올 거는 사실이겠구만까.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떤 약인가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거는 서장 집단에서 한 게 서장 약이겠구만까 선생님.
0: 에이. 지금 네. 어서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5년 6개월이 됩니다. 5년 6개월 줄곧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래 보면은 그 국약 비순 번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0: 계속 듣고 약 비송 번호가 치료약입니다. 중약입니다. 예,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 장약 집단이라는 게 변하지 않고.
1: 예,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 약이 예. 세계에서 승인한 그 청담가원에서 제일 높은 해발이 높은 그 뭔가 그 4,500m 이상 되는 약이 뭔가 이게 난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다가 나니 거기서 도마에 야, 이 약이 정말 썼으면 되겠다. 이 약이만 좋은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쓴 겁니다, 선생님.
0: 네, 이 서상약이 원래 유명한.
1: 약재가, 예, 이게, 우리 쓰다 보면 약재가 도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도 전면적 약재인가, 아닌가, 이것도 봐야 되고, 예. 또, 홍준선 5,400m 이상 된 게, 네 가지 면역물로 들어간 게, 이래 약수가 약이 힘이 세가지고, 기억을 잘하면서, 그 다음에 혈압이 내리고, 선생님도 기도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 예. 야, 그 다음에, 그래서, 차차차 쓰기 시작한 게, 혈압이 그 다음에 조절돼서, 예, 어서는 그저, 예, 아, 이 약만 먹고 해도, 예, 혈압이 올라가야 된다, 선생님.
0: 맞죠, 예.
1: 야, 그러니까, 이 혈압이란 게, 정말 올라가면, 이게 재포유하고, 부유하고, 예, 정말, 심리혈관 진행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0: 서번 사람이고, 사아합니다. 정말 예. 약이 좋구나, 근데 하는 거.
1: 또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예. 정말 전의학 때그 또 15년 동안 또 국내 전문가들 연구를 한 약이
0: 15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서
1: 예 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탄토마 발달한 이런 저기 나라들이 또 이야기 돼서
0: 얼마나 관심 가진다고
1: 예 확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부속하면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관심 돌리면서 그러겠습니까
1: 예 그리고 또 우리 연대에서 5년 반 동안 어머니 이렇게 들어보고 다 내가 먹어보고 하모니 정말 심혈관 질병이 중풍 맞았다 뇌출혈로 왔다 정말 이런 환자들이
0: 결국 각종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예, 인기된 심장병 아니, 여기서 예, 정말
1: 15, 19에 올랐다가 그분들 다 이렇게 정말 다 보장하고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0: 그분은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인데겠거나 이하고 그 아홉 달 쓰고 번향하신 적 있는데 한국에서 딱 그서 이렇게 그 한국 서울대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했습니다. 그런 게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다 약 아이 쓰고선 오라지면 죽겠는데 하고 이거 쓴 게 아홉 달 만에 그 사람 나와서 번향하신 적 있는데 열다섯 개 거의 올랐답니다. 간암 환자가.
1: 그래서 예. 이 약이 우리는 남의 이 우리 남편이 정말 잡수는 거 보고 확실히 병이 중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살아나는 거 보고 또 암 환자도 그런다 볼 때는 이게 네 가지 내 항문으로 들어간 약이니 정말 누구나 다 써 비로 있다는 거 이거 내 생각하고
0: 항산화 작용을 크게 하는 약이길래 약이 그렇습니다. 주요하게.
1: 모든 병이 고수제 구멍인가 그래 좀 어떤 분이 나 이렇게 자세선이 구멍인가 36 과사도의 전기 동결기도 야 영도수비자 선생님 집안이 그것도 시원하게
0: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공기가 그래서 그렇게 정화되면 예. 좋다 말입니다. 집안에.
1: 그렇습니다. 집안에 예. 그것도 시원한 게 그 공기 무슨 다 떼가나서 예 공기 증류를 캐놓을까 예 이제
0: 얼면 좋소
1: 예 용기 거치도 그래서 깨끗한 게 이래요 우리 증류 어떤 아줌마일 때 녹고에 한번 왔는데 우리 아가 이제 일주일 썼는데 매일 혈압 조절되는가 다 싸겠단다 막 놀란다 이 무슨 일감이 해 먹은 게 혈압 조절된단다
0: 제 그렇죠 예 집이 예, 공기가 좋지 기침이라면 쎄기 나고 이러던 사람들도 공기 너무 좋고 그 집에 또 예, 미세먼지들이 또 많습니다 예 그래도 예, 아무리 닦아도 근데 거기 그렇게 공기를 정화하니까나 그렇게 마른 기침이라면 깃든 사람들도 알기 있습니다 그것을 예 그렇게 너무
1: 예
0: 그래서 이사 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수고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당약식 내방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당약식 내방 먹고, 예, 정말 혈압거들이 앉아서 예, 몇십 년 동안 고생하던 걸 예, 몇 달 만에 선생님이 알려준 다세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혈압이 하고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요법을 사용했는데 예. 야도 딸면은 혈압이 하고 안 먹고 지금 예 장약심에 밥만 먹고 있어도 예. 혈압도 저리 그렇게 잘 되니까 예 그리고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지금 반년 먹고 예 소리 나는 것도 나지 않아 너무 이러와가지고 항상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아, 좋죠, 예.
3: 예, 항상 다리 저리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예, 다리, 아래 다리도 차갑고, 발도 차갑고, 예, 소화도 안 되던 것이, 예, 여러 면으로 지금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우리 남편도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예, 심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는 얘 다른 거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예.
3: 이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에 두 사람이 먹자고 얘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배달 받아갔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또 친구 한국에서 금방 왔는데 하루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3시간밖에 못 잔답니다.
0: 아.
3: 그래서 얘 선생님한테 문의해달랍니다.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겠는지.
0: 이 약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예. 실면에서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를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옆에 손상받지 않은 그 뇌세포는 다 휴식하죠. 예. 그러나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이 뇌세포가 손상받았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니까 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이럴 때 손상받은 그 부위 뇌세포를 수복해줘서 아, 잠을 잘 잘 수 있게 그 만들어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 뇌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아, 또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 대뇌 뇌세포가 손상받아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원인을 치료해주고 예. 이 장약심리방은 또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병이 있는 분들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홍경천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심근세포도 격화시켜준다. 예. 예, 그래서 심장이 안정을 찾게 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실면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 예, 장약 심리방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3: 네.
0: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네. 하십시오.
3: 우리 보고 하면 얘 딱 좀 찍어놓고 그래 이 약밖에 먹는 거
0: 아, 좋습니다. 이렇게 예, 잡사도 됩니다.
3: 이 약만 먹고 건강 차지
0: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버지 이 약 쓰고 많은 허전 받습니다.
0: 예.
4: 신예방, 예, 원래 중풍에 걸려가지고 대리 반신자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선생님이 방송 강

0: 아니시라면 왜 안 먹어도 예. 그렇게 운동 잘 됩니다. 심리방 마셔도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깥에 자유롭게 서리 다닐 수 있고 잘 자고 잘 먹고 변비서 그래든 게 잘 누고 이랍니다. 지금
1: 예, 좋으니.
0: 예, 그래 나도 심장이 나빠서 예, 신경질이 많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얼빤해서 그렇게 뜨끔뜨끔 아프고 어리버리 하는 게 팔팔해졌습니다. 예. 이게 우리는 이것만 먹어도 이렇게 좋습니다. 약 쓰고 당장 쓰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도 예, 이 활동이 좋으니까 배달받아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인데 옆에 있는데 우리 언니 되는 사람 있는데 저번에 예, 주제는 하나에 없고 예, 어림지 나고 아프고 얼빠나고 머리 아프고 이래서 어리버리해서 노공이 왔다면서 이래던 게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 약 써서 된다고 해서 썼는데 예, 저번에 한번 쓰고 소리 예, 조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예, 이제 똘똘해지고 예, 얼빠나던 게 예, 좀 똘똘해진 것 같습니다. 내보기에도 얘기해서 예, 활동이 좋게 하나 뺏내 치료하겠다. 오늘도 서리 연습과 배달받겠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예. 친구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 소홍화, 예. 그 다음 당귀하고 소목, 지룡이랑, 아, 들어갔기 때문에, 예. 결국 또 우리 장약 심리방 자체가 소분자로 나온 이런 중약입니다. 예. 예. 때문에 방화를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땀을 통하고 또 그 대소변을 통해서 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방화리 있는 분들한테 예, 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위가 아주 좋은 이야기죠.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위로는 2421-7979번, 242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그늘 중앙 라디오넷은 연변 전속 유행어 몇 개나 알고 있나요를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지역 특색이 짙은 일련의 인터넷 유행어들이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길공주, 현역 커피왕, 장백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성류껏 활짝 핀 연변, 축구의 고향, 수상시장 생활의 정취 등 일련의 특색 유행어들은 문화관광체험, 생태기후, 민족단결, 주민생활 등 여러 각도에서 생동하고 입체적인 연변의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걸어내며 연변 대외 전파의 새로운 인기 비결로 되고 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풍스러운 조선족 전통 민가를 구경하고 조선족 복장을 입은 관광객들과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무형문화재 음식점에 들어가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러시아 관광객 일리나입니다. 이곳에 오기는 처음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하며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아주 아름답고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고 열정적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전역 관광 자원에 의탁해 연변에서는 연변의 극치 몰입식 관광 모식이 파생됐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지 상가를 둘러보고 민족 복장을 입으며 특색 카페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자가용차로 331 국도를 달리는 등 변경도시 특색 생활을 일괄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사샤입니다. 연변은 러시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시장에는 상품 종류도 많습니다. 특히 이곳의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량질 삼림 생태 자원과 시원한 여름철 기후에 의탁해 시원한 연변 피서 IP

0: 를 구축해낸 바 산림, 캠핑, 계곡, 물놀이, 변경의 저녁바람 등 천연생태 비경이 지속적으로 인기 모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해가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창고대 표류, 림의 횡단, 온천 건강 양생 등 빙설 경영 모식으로 사계절 문화관광의 인기가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 엔젤입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제 딸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주 춥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러시아 관광객 나타샤입니다. 올해 남편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연말에 연변에 있는 온천으로 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도시이고 서로 다른 온천이 많습니다. 중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습니다. 문화와 체육의 융합혁신도 연변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달구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서 명태응원이 특색적인 응원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음식 문화와 체육 경기가 깊이 융합됐고 현지 특색 IP가 대중시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난 축구의 고향으로서 전민이 참여하는 짙은 축구 분위기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향상하는 정신적 힘을 응집시키고 있습니다. 장춘 관광객 사선생입니다. 연결 축구 팬들의 열정과 우리에 대한 중시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우리를 적극 반기니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 특색도 체험했습니다. 김치와 냉면도 다 먹어봤는데 아주 특색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연변은 예로부터 교육의 고향, 가무의 고향, 예의의 고향, 축구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이러한 도시 표식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발전해온 생동한 증견입니다. 두터운 문화적 저력에 립각해 연변은 수정혁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표 IP를 전승하는 토대에서 뉴미디어 전파 주세를 바짝 따라 면소화, 국제화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개척하고 연변의 극치 등 새로운 인터넷 IP를 성공적으로 파생시켜 전통적 저력과 류행의 활력이 서로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신구 IP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인기몰이는 연변의 문화 뿌리와 도시 본색을 보존한 동시에 신시대 문화관광의 새로운 인기 비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내외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변을 알고 연변을 찾으면서 연변의 생활정치와 민족단결, 생태 매력이 전국으로 퍼지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1: 23일에 열린 2026년 연변주 추석 국경절 문화관광사업 소식공개회에서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교통운수국, 주상무국, 연결시에서는 추석 국경절 기간 1년의 조치를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황금가을 연변에서 만나요 주제를 둘러싸고 문화관광활동, 교통보장, 해민판매 촉진, 특색경영모식을 통합해 휴일 공급을 1층 풍부히하고 봉사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가을철 문화관광 소비에 새로운 활력을 전력 활성화하게 됩니다. 올해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 주에서는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과 8갈래 정품 주제 관광 로선을 집중적으로 내오고 경기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음식 플러스 숙박 일체화 연동 우대 세트 상품을 혁신적으로 내놓으며 민속 명절, 문화 체육 경기, 미식 장터, 해민 우대를 깊이 융합해 문화 상업, 관광, 체육, 다원 소비의 새로운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1어 100미 산뜻한 연변 2026년 연변문화 관광 미식 축제 활동을 개최합니다. 10월 1일에는 황금가을 6.3 가곡단란 국경절 주제계를 활동이 막을 열고 10월 2일에는 명정해란대에서 중국 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 활동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경과 여러 형식의 공연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와 특색 미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각 풍경구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도나 육정산 풍경구는 무료로 개방되고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등 여러 종점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반값, 공동구매 세트표, 기간 한정 예매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연길 이도백하, 도문 등 인기 로선에는 수요에 따라 운수력을 추가 투입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연길에서는 무료 공공버스 환승 전용선을 새로 증설하고 야간 운영 시간을 연장하며 연길서역 택시 대기 구역을 승격합니다. 도문과 훈촌에서는 풍경구 직행 환승 노선을 개통해 관광객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환승하게 합니다. 상무 분야에서도 1,000만 원급 대민 소비 활동을 동시에 가동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휴대폰 디지털 제품 등 분야에서 소비품 보상 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약 1,000만 원의 소비권을 투입합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두 명절 혜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을 50차 이상 조직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연휴에는 일전으로 미식 즐기기 판매 촉진 활동을 내오고 연변주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체험 및 판매 촉진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과배를 단체로 오프라인에서는 장터, 공연, 야간 관광 전경을 조성해 관광객을 모으고 온라인에서는 생방송 행렬을 통해 전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과배 IP의 브랜드 효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인기 방문 도시인 연길시는 연길생활도시 IP의 모를 받고 문화체육융합의 새로운 놀이방식을 혁신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민 e스포츠 문화관광대회, 산지횡단 도전 경기 등 브랜드 경기를 개최 유행 소비와 야외 문화관광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동시에 공룡왕국,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풍경구에서는 야간 관광, 무형문화재 체험, 중국멋 공연 등 몰입식 경영 모식을 승격하고 1년의 특가 입장권 세트 상품을 내놓습니다. 거리에서는 민속 공연을 상시화하고 음악회도 잇따라 펼쳐져 변강도시의 휴일 문화관광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풍부히 하게 됩니다.
0: 2026년 전국 우리의 명절 중추절 주제 문화시범 활동이 24일 용정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중국 문명넷 부총편집 조려명,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 문예자원봉사중심 부주임이며 중국문예자원봉사자협회 부비서장인 오염화, 성당위 선전부 부부장 어월동, 성문학예술계연합회 부주석 리연생,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개막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 공연은 조선족 추석 무형문화재 가물을 특색으로 전통 명절 문화와 변강 풍정을 융합함으로써 현장 대중들에게 문화적 저력이 깊고 분위기가 짙은 민속문화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시구역에는 호두껍질 붙이기 공예, 집공예, 전지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은 현장에서 기예를 선보여 광범한 대중들이 가까이에서 무형문화재를 접하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기련공예품위안회사 공장장 위아군입니다. 행사 현장에서 여러분께 우리의 호두껍질 붙이기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무형문화재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식품평 및 농특산품 전시 판매 구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인 비빔밥, 송편, 찰떡,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본토 농특산물도 전시 판매됐습니다. 룡정 주민 오우정입니다. 집 근처에서 이런 중추절 체험 활동에 참가하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흥성하고 문화 내용도 풍부합니다. 연변 지역의 중추절 문화가 매우 풍부하고 짙다는 것을 느꼈는데 모두 한번 와서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구역도 매우 흥성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족 특색의 룡줄 다리기, 투호, 윷놀이 등 민속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담보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족 특색 미식을 맛보고 현지 풍속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중국 전통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밖에 수공 문화창의 제품 제작 체험구역, 민족 복장 인증 촬영구역, 서화 창작 구역도 각기 특색을 뽐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 등 민속 향주머니, 기복 장식품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 전통 복장 순회 행렬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서화 애호가들은 보름달과 변강 풍광을 주제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안거 라급하는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1: 추석을 앞두고 우리주 명절 소비 시장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에서는 명절 소비 기회를 다잡아 사전에 상품 비축을 충분히 하고 품종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0: 여기는 연결시내 모 대형 상가입니다. 각종 월병 선물 세트, 제철 과일, 민속식품 등이 집중 진열돼 짙은 명절 분위기가 안겨옵니다. 풍부한 명절 상품이 가득 진열된 가운데 주민들은 집 근처에서 한꺼번에 상품을 구매하면서 단란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 주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 등에서는 명절 상품 준비에 들어가 명절 전용 구역을 알심들여 배치하고 상품 진열을 최적화하며 명절 소비 공급을 일층 풍부히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상가 추석 판매 구역에는 각종 월병이 고전한 가운데 팥소, 견과 등 고전적인 맛부터 과일맛 등 새로운 맛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명절 간식 선물 세트 외에도 제철 과일, 각종 신선식품, 일용품 등 상품 공급도 충분하고 시장 가격도 안정돼 명절 기간 대중들의 일상 소비와 친척 방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 백화상점 주식유한회사 슈퍼마켓 회사 구매주인 황성미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는 8월 중순부터 상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품 공급은 아주 충분합니다. 월병 선물 세트, 과일 선물 세트, 소고기 선물 세트, 그리고 단백질 분말, 제비둥지, 음료, 주류 등 상품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월병 선물 세트는 도합 22개 브랜드를 입고했으며 관련 선물 세트 품종은 100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도 있어 맛과 품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위협식품 만익점 점장 임건신입니다. 선물 세트 월변 가운데 비교적 인기가 있는 것은 60원 내지 70원, 70원 내지 80원대 대중소비 제품입니다. 봉지 포장 월병은 10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견과소입니다. 견과 제품은 가장 전통적인 맛이고 잣팔보, 연룡 노른자위 맛은 젊은 층에서 비교적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상가와 시장을 찾아 월병, 과일, 특색 선물 세트를 정성껏 고르면서 명절 상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월병을 보러 왔습니다. 견과류 맛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제품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주민 정선생입니다. 월병도 사고 과일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현지 브랜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 깨소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견과소를 좋아합니다.
1: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24일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26일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심양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아침 6시 30분 연길 서역에 모인 선수들은 고향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여러 경기를 거쳐 4강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홈과 원정 두 차례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완강히 분투하며 연변 축구의 저력과 투혼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담도 없고 마지막 경기인 만큼 꼭 전력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대련에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우리는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많은 전문적인 보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양팀 축구팬들을 위해 멋진 경기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9월 26일 심양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전력을 다해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성에서는 일전 2027년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장기간호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업을 잘할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의료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400원이고 장기 간호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25원이며 만 18세 이하 가입자는 장기 간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집중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두 가지 보험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 우리 성에서는 극빈 인원, 고아 등 곤란 인원에 대해 류형별 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합니다. 연결시에서 추석 국경절 기간에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활동은 9월 25일에 시작돼 10월 8일에 끝나게 되는데 13개 부동산 기업이 참가해 280여 채 상품 주택을 내놓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전까지 구매한 새 상품 주택은

0: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100원 기준으로 보조금을 발급하는데 주택 한 채당 보조금이 최다 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증을 받을 수 있는 차고 또는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5천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블레야크 연변 사냐 달리기 경기가 26일 연기로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교시 공항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관련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25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26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연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 반폭 폐쇄 관제를 실시합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리화동 다리 아래에서 연남로 철람 삼각구까지의 구간을 반폭 폐쇄합니다. 관제 시간대는 관련 없는 차와 행인의 관제 구역 진입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정천룡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 속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0: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종이원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넉넉한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효륙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 애잔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보시길 바라면서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고향 산소를 찾는 마음은 곧 부모님과 고인을 향한 그리움일 것입니다. 부모님 곁에 계실 때 그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빈자리를 느끼게 되죠. 보고 싶은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이어지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경호가 부른 엄마 생각입니다.

이어서 함께 감상하실 가요는 굴곡 있는 선율의 흐름으로 아버지를 그리는 절절한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한 가요, 아버지입니다. 김정권 작사, 리규남 작곡의 이 가요를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 음악과 함께 고인을 그리며 혈육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구련옥이 부른 부모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석 성묘길을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사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에 코엔자임 QC 캡슐 두 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내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당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황금 분말인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지금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으면서 본 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하고 명절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 냄새가 있거나 만성질환하고 이난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명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도 인삼하고 로경하고 동충하초가 3대 명약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서장약에서는 우리 동충하초하고 홍경천, 장홍황화라든가 설련화 등 이런 약품들 중에서도 동충하초가 지금 최고의 약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나용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로에 한 이전에 29년 하니까나에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들어와서 야, 수태약은 많이 쓰고 그저 좋단 약은 다 써도 그근에 해결 못 보고에 그냥 그저 말초 신경염이 들어왔지 신염이 들어왔지 그 다음에 관심병, 신근병, 색이 들어왔지. 그 다음 폐기소에 들어왔지. 위라는 게 나쁘지. 고혈압이지.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아이 치료라겠습니까?
1: 네.
2: 그래서 얘, 정말 영화다는 이산 다 보이고, 그래서 얘 수태 치료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알게 된 게 내 이사들이 이전에 뭐 별로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구급이 나오고 이래라. 나와서 이거 예, 한 달 아마 방송 듣고서리 예, 정말 예,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허가 반응하는 게 어느 자식이 대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어떻게 어떻게 났다 이러니까 오, 저 사람도 내가 똑같구나 또 이 병도 내가 똑같구나 이래서 예, 이 동통화초에 믿음 서 있어서 시작해서 썼는데 오, 정말 좋습니다 약이
1: 네.
2: 네, 지금 이 말초 신경염도 아래 하시 또 살까나에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1: 네.
2: 제일 처음 소화되는 게 소화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경증하고 관심병이가 있잖아요. 많이 소화되기 시작할까요?
1: 네.
2: 뭐가 마르고 칼에 붓고 하던 게 그게 또 차츰차츰 나기 시작합니다. 예.
1: 네.
2: 깨진 게 혈압 조절이 또 잘 되고, 예. 그도 이 차츰차츰 매일 좋아지는 게 이 동충하초 많이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2: 사실 합병 중에는 좀 진짜로 좋은 약입니다. 내게 이 동충하초는 이제까지 이름도 그대로 그냥 동충하초고

0: 가격도 무슨 올라다이가고 내리다이가고 그냥 그가에 이기니까나요. 얼마나 믿음 소이간가.
1: 예.
0: 그냥 먹기도 좋고 하루에 한번 먹어도 되니까나요. 내 지금 감기다 하고 이 당뇨합병증이나 그렇게 고사하던 게 지금 까딱이도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래요. 좋습니다. 매일매일 좋아지는 게 알긴다.
1: 예.
0: 나 운동 그렇게 해도 예, 숨이 찬 것도 아예 알기고 예. 감기도 아예 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예. 예, 오늘이 또 열려서 가고 예, 배달받아서 예. 요모도 가서 또 싸는데 예, 그래도 우대할 때에서 올 때 또 우리 친구도 내 소개를 해서 한 시집이 되는 게 못하더라도 오늘이 연락 싸다고 된다.
1: 예, 지금 연락 과기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하고 3,000원까지에 달하는 이 명절 선물 세트를 또 드립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시면은 예, 198원 하는 Q15도 2곽을 드립니다. 당뇨 합병증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
0: 당, 네, 아주 좋습니다.
1: 혈당 조절도 합니다. 이 인슐린이.
0: 아, 혈당도 이전 혈당약 아예 먹어도 되고, 혈압약도 이전 내 끊은지 원합니다.
1: 네. 이
0: 혈압약도 아예 먹고.
1: 예, 인슐린이 분비도 촉진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간 활성화도 시켜주면서 이 합병증 치료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0: 네.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속 이래서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셔.
1: 네.
3: 우리 저이 동통화서 지금 선택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게 피를 미운 게 다 끌어안아가지고.
1: 네.
3: 미국에서 이 소인이 댄지는 그렇게 해도 다 끌어안아지고.
1: 네.
3: 아직도 유상의 진료를 고르지 않고.
1: 네.
3: 이 밤에 소변 자수랑이 뒷구리 닿고, 또 이 주성용이세 소화랑이 다 알지. 이래서 내가 이거 썼는데, 써보니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네.
3: 이런 그 같은 게 들어야지, 이런 것들은 이 동청할 수 있으니까 떨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이게 자꾸 고르게 된 것들 정말 엄청 되고, 밤에 이 소변 자수가 뒷구리 닿던 게 자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쓴 게.
1: 네.
3: 나게 한 두 배나 는 된다 지금.
1: 네.
3: 특히 좋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 증상도 많이 나서서 밥도 좀 제대로 먹습니다 지금.
1: 네.
3: 때문에 활도 좋을 때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예, 우리나라 천년 이학 대사전에서, 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장 기능을 돕고 피를 든든하게 하면서 강장 효과하고, 이 정력 보강, 예, 진정 효과, 빈혈 등의 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이거 내용 보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는 이 면역력이가 지금 최고의 이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항암 작용도 있고 면역력 증가하고 항피로 로화 방지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성분별로의 질병의 효능에서는 첫 번째가 정력 증가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로화 방지도 되고 정력 기능도 많이 높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또 소변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좀 특별합니다. 예, 그 외에도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키는 작용이가 아주 큽니다. 만성적으로 좀 허약한 체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면역 기능도 강화시키고 호흡기 기능을 회복시켜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이런 체질로 만듭니다. 예, 우리 왜서 노년에는 감기를 중시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감기 발생해서 감기 염증도 생기고 또 열이 난다 할 때에는 다른 기저질환들이 다 엄중해집니다. 예, 원래 앓고 있던 질환들이 같이 엄중해지기 때문에 우리

0: 동안에는 감기를 예방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 현웅 보면은 피로 회복입니다. 예, 바로 폐 기능을 촉진시켜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한 후에 피로 회복을 예, 아주 빠르게 또 회복시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동순학교 발효견분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이거 먹으면서부터 지금 원래는 오가는 감기를 다 했댔습니다.
0: 예.
2: 약해서. 근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지금 감기를 아예 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혈압도 영 조절이 안 돼서 그랬는데 혈압 조절도 영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0: 네.
2: 예. 특별히 이 기침을 세게 했는데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예. 심혈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항상 가서 검사하면은 진리부치라고 항상 그랬는데 지금 진리부치가 없어졌습니다.
0: 네. 심장 예. 든든하게 합니다.
2: 예. 예. 예. 그래, 동순하섭 발효견분은 이게 정말 무슨, 4,500m 악렬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지 정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0: 네.
2: 예. 앞으로도 저는 이 동순하소 발효견분을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예.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예, 예. 계속 로화가 진행이 되죠. 예?
2: 예,
0: 예. 예.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체질도 개선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면서 든든한 이런 면역력이 많이 높아지고 또 체질이 또 강화됩니다.
2: 예, 입이 좋은 약을 알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 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정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이제 동풍나서 발을 끊고 먹는 한 단전에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3: 예.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언더는 나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다 했단 말입니다.
0: 네.
3: 감기 걸리면 또 이 그래서 지루하게 그래서 이 흙이 기침도 없고 열도 없이
0: 네.
3: 그들의 감기 증상을 계속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그 면역력 저합니다.
3: 네. 예, 이게 면역이 약화돼서 면역에 대한 건 많이 먹었습니다.
0: 네.
3: 근데 이 고기 그때 먹을 때 보이지 있을 때 없더라 말입니다.
0: 네.
3: 예, 돌아서면 또 감기 증상 계속 있고 이
0: 예.
3: 그리고 특히 제일 힘들다는 건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0: 예.
3: 잠을 6시간 동안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약도 먹어보고 중이들 배웠으면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도 효과 못 봤단 말입니다.
0: 예.
3: 효과 볼까 하다가도 또 자꾸 이렇게 반하더라 말입니다.
0: 예.
3: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이 후둥후둥 떨리고 밤잠 못 자고 밤 꿈기다 일어나고, 이,
0: 네.
3: 잘 때면 또 식은땀 자꾸 흘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고생했습니다.
0: 네.
3: 그러다 나가 무슨, 진짜 이 정신 상태가 말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죠?
0: 네.
3: 그만 막 우울증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0: 네.
3: 약수도 말도 안 듣지 하니까 우울증 정도까지 됐는데, 예, 우연하게 이 방송, 이 방송나 초발을 견분에 대해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약이 영 특이합니다.
0: 네.
3: 이 하드 특이해가지고 소리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마지막으로 먹어보자서 먹어봤는데 이걸로 이 증상들이 다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지금 뭐 그리 추위 타던 게 추위도 아예 타고 감기도 안 하고 이 발이 시려봐서 계속 이거 밑에서 그다 양말 신고 자고 이래 됐는데 지금 그 증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0: 네.
3: 예. 잠을 잘 자지 밥 잘 먹지 나가 활동하지 아무런 근심도 없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래 계속 이게 좋으니까 여기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먹으려고.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전화합니까? 예.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4: 나도 이 동통화살 먹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건 이 약은 먹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 정말.
0: 예.
4: 그런 뭔가 저 얼음지 나서 그랬던 게 얼음지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그런

0: 기침 나서 그러던 게 기침도 이 가을 잡아서도 기침도 하나 다 나지.
1: 네.
0: 감기도 아이 거리지. 정말 이약 좋은 약 나 먹어 먹었어 좋은 약이 들어온다 정말.
1: 네.
0: 그런 이거 먹기 전에는 자그러면서 그래서 밤에도 몇 번씩 깨나고 그러던 게 지금 밤 잘 자지. 그다음에는 그런 변비용 심해. 난 아 때부터 변비용 그런 심했는데 이거 먹고 어제는 몇 달 먹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매일 보는 게 예. 속이 좀 편안하다 맙니다.
1: 네.
0: 밥 잘 먹고 그 다음에는 그런 배설 잘 되지 그 다음 잠 잘 자지 약간 맥이 나지 않을까
1: 네. 뭐,
0: 몸이 편안할까 그래서 그런 한 가지 물어봤거니 그 뭔가 나는 그런 이런 저 여콩풍성 먹으면 얘 자꾸 이래 방귀 자꾸 나간다 맙니다.
1: 네.
0: 어떻게 해결될까요?
1: 예, 해결이 됩니다. 이 지금 이 소화효소라 할 때는 소화효소로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이 원재료가 동충 합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스가 많이 생기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이 다 소화효소가 관계됩니다. 예, 아. 그러기 때문에 좀 쓰다 보면은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그런 증상이 같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좀 그렇게 공동소위가 소화 잘 안 된다 할 때는 좀 적게 잡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맞습니다. 예, 아, 천천히 적응시키죠.
0: 적응시키.
1: 예, 예. 단번에 지금 우리 요즘에 지금 그 열공동소위 드시고 막 설사하거나 배붓거나 가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스니까 막 댕기우죠. 예? 막 땡기우면서 그리고 또 헤디얼코이랑 밥에 넣고 뭐 드시면 또 맛있죠. 예, 그렇지만 내가 이거 소화 잘 못 받는다 할 때는 적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0: 아,
1: 예.
0: 알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이 약은 정말 예, 만병통치 약에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다 됐는. 내게는 그래서 가슴 방면에서 예, 아이 간 담나도 다 나쁘던 게 지금 다 해결되지. 그다음에 그 기침가래 그냥 심해서 그렇게 고생하던 되지. 수면
1: 네.
0: 해결되지. 변비 해결되지. 그지만 다 해결되는데 내 지금 그건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1: 하는 그걸 꼭 조절을 해야 된다. 네, 보니까, 예, 환자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 조금, 그, 량이라에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예.
0: 마실까? 조금 많이 먹는지 먹을까?
1: 과식하지 마시오. 그러면 됩니다.
0: 예. 네. 네. 아, 알았습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1: 예.
0: 이거만 해결되면 나는 다른 데는, 그리고 이 약은 정말 예, 하루에 딱 한번 먹을까? 예, 정말 편안합니다. 정말.
1: 네.
0: 하루에 한번 딱 먹으면 그래서, 어, 나라고, 마음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아까에 그러니까 계속 아예 아무래도 약에 떠보지 말고서 계속 쏴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0: 나도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예.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진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

0: 입니다.
1: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잎 불면증 개선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요즘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 불면증 때문에 이 동충 하초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불면증이라 할 때에는 어떤 분들은 아,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 같고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온 것 같다. 이게 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죠. 예, 근데 우리 지금 실제로 관찰하면은 예, 먼저 우울증이 오면서 불안증이라든가 정신 장애가 생기면서 또 이 불면증이 생깁니다. 예, 우리 불면증이라 할 때는 항상 좀 긴장한 상태 있거나 근심 걱정이 많거나 예, 그리고 조금 기분이 감정 기폭이 좀 크거나 이런 분들인데서도 불면증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본다 할 때에는 폐기능이 저하도 치료하면서 이 멜라토닌이 수면 리듬을 조절해서 수면을 개선시킵니다. 에, 때문에 지금 우리 수면 개선에서 일단 수면이 개선된다 할 때에는 많은 질병이 또 같이 나서집니다. 그리고 천식하고 기침을 치료하는 데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바로 면역력을 정상화시켜서 항염작용에 의해서 예, 체력 저하로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을 또 완화시킵니다. 예, 내가 몸이 허약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 이런 질환 치료에서 효과를 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치료에서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뇌졸중이 있거나 예, 혹은 뇌혈관하고 뇌신경 질환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맥경화 치료에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동충 하초에는 예, 이 아스파타산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예,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면서 또 콜레스테롤의 침착도 개선시키면서 동맥경화를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통화서 발효등불 쓰고 있습니다. 나니 어때 그래도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감기 자주 걸렸습니다. 지네 그래서 하나가의 감기 그것도 사실상처럼 감기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동통화서 발효등불 쓰고 있더니 지금 감기 아이 걸린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왕 살고 갔습니다. 지네 안에 감기 걸리지 않고
1: 맞습니다.
2: 그래서 네. 예, 난 또 유가 나빠가고 예.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단맛이 없이 소화기를 자꾸 우울을 올린지 정말 아이 먹기보다 더 바빠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 밥을 못 먹으니 매일 아이 낳았지. 맨날 누구께서 구이밖에 나야고요. 어디 바깥에 나가면 맨날 나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밥이 소화가 잘 되니 이렇게 밥이 맛있습니까? 정말 밥을 잘 먹습니다. 지금 그럼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밥을 잘 먹으니 내일이 나옵니다. 지금요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 활동도 못하더니 지금 바깥에 나가 활동해도 내일은 지금 모르고 인간도 없습니다.
1: 네.
2: 그래 음식이니까 기억력도 땡기 돌아섰지 네, 심장도 것도 나빠서 고생했습니다. 맨날 숨이 차고 자꾸 가슴이 침침하지 숨이 올라요. 지금 그렇던 증상이 좀 나아졌습니다.
1: 네.
2: 피 나빠서 그래서 기침 또는 얼마나 기침 사람인지도 어떨 때는 모든 데를 가지도 없대 못 갔으면 너무 기침 쪽에 나가고 예 어디 모든 데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피 나쁜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시리하는 것 같은 이런 감들한 게 못 가겠을 때다 그랬는데 지금 예 기침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 가도 예 좋고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나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예 너희들이 약 먹고 오늘 약 먹고 또 힘이 듭니까
1: 네.
2: 근데 이 아가님은 그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앞에 한 번이나 먹으면 온 하루가도 약 먹을 근심도 없지 그다음에 효과도 빠르지 정말 약은 진짜 약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1: 네.
2: 그래 우대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예. 그래 난 약은 있는데 우대 활동 한 적마다 조금씩 조금씩 싸놓으면 경제상식의 인간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1: 네.
2: 그래 난 이번 또 우대 활동 좀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이번 우대 활동은 그 발효 동충 하초 균분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명절 선물

0: 또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명절의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론에는 누구나 이 고혈압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이 고혈압 치료에서도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는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 칼륨은 혈압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고향 산소에 다녀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설레는 귀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고향에 대한 가요들과 함께 이 시간을 꾸며가려 합니다. 첫 곡으로 황상박 작사 렴종성 작곡의 고향 산소로 시작해봅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길은 아마 어린 시절의 꿈을 실어오고 젊음의 낭만과 희망을 키워준 길이었기에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가 봅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 고향의 고향길을 주제로 한 가요입니다. 김태갑 작사, 안계린 작곡의 고향길, 김명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고향산 기슭으로 올라가 볼까요?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고향산 기슭에서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준 작사, 허세록 작곡의 고향생각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원무곡풍의 가요로서 사색적이며 소박한 가요입니다. 리처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그 누구의 마음속에나 편안한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 가도 고향 생각은 늘 날 텐데요. 음식이며 환경이며 나서 자란 고장이어서 아마 더욱더 깊은 정이 가지 않나 싶네요. 이어서 김홍준 작사, 김남호 작곡의 고향에 가고파 보내드립니다. 강계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사한 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오늘은 정탐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풍성한 명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마다 이맘때면 고연을 그리면서 효력의정을 한결 더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첫 곡으로 황상박 작사, 렴종성 작곡의 고향산소를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김성희 작사 릴람 작곡의 추석달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추석달처럼 여러분들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성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내 그리움을 담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화목이 깃드는 추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자식들 걱정에 잠못 이루는 어머니 노래한 가요입니다. 박연희 작사 김태란 작곡의 어머니 달력을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오직 집안 걱정, 자식 사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식 낳으시며 사랑도 낳으신 어머님 노래인가요? 장혜룡 작사, 문용도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를 니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개척하여 나의 부모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열 가수의 절절한 목소리가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애틋한 그리움을 한층 더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내 자신이 삶이 불안해질 때마다 굳은 의지의 삶을 영위하며 온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한선열 가수가 부른 양떼 아버지에 이어 그림으로 남은 당신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들과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0: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서 추석 국경절 이중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화 건네 보신 환희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화 건네 보신 환희는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이래서 우리 동화 건

0: 네, 보신화는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건네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1: 네.
0: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내의과학을 드렸죠.
1: 네.
0: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건네보신환을 다섯 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7곽에 5곽을 드리고 15곽 싸면 15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1: 네.
0: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그 후미큐십은 심장근육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건네보시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지금. 네.
2: 예, 썼는가 하게 되고. 나는 예전에 자꾸만 저를 갖다 지금 쓰면서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솔다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은 게 지금 많이 답답해납니다.
0: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2: 예.
0: 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예, 잘 나갔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신환 쓰던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저약에 녹색 부두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0: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못 하게 되면 평이 어답지 못합니다.
0: 예. 꽁지스 혀라는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여기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서 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 나매
0: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0: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0: 예.
3: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많이 덜게 되니까 예, 자꾸만 이것저것 하나
0: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을 때다 이게 빠르고
0: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3: 예.
0: 봅니다.
3: 그리고 마침에 방송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을 때다.
0: 네.
3: 그래서 저를 오늘 좀 열대 꽉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네.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더 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때는 예.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맞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저는 건네보시환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0: 예.
4: 우리 당뇨 종합을 중풀고 머리가 후리터고 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 그러고 오름지 안 싸도 오름지 나고 소도 오름지 꺼져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러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소변 잘 보고 그러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네보시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0: 예. 예.
4: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어느 날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든 나던 게 그것도 이렇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그렇게 잤던 게 그게 지금 많이 못
0: 맞습니다.
4: 만에 두 번 보고
0: 예.
4: 그 속에도 천발 차서 끌어 나가던 게 그것도 못 어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0: 예.
4: 기억력이 상실된 게

0: 정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그리고 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밥 오전 딜 대라 하고 몸도 오전 부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르던 게.
1: 예.
0: 예. 그리고 그저 저 어니까 몸이 헷갈아지고 그렇게 전구만 그런 게 헷갈아지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조금 있는데 예. 그 활동도 얼마 좋을까 대파적으로 하고 15가게 주고 경기도 또 1,000원 빼주지 할까 얼마 좋습니까?
1: 그 1,000원을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어떤 데는 그 1,000원을 다음번 약을 쌀 때 쓰라 이러죠. 예. 예.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값에서 빼드립니다.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이 또 배달 받아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런데
1: 예.
0: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1: 만나기 바쁜다 이런 약이 예. 예. 예. 그렇게
0: 알겠습니다.
1: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 늘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또 침침하고 또 조금 이렇게 층계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미네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히 또 잠자로군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저 약방에 매달려서 어디미 아프면 어디미를 대서라고 약
1: 임시 구급약이죠.
3: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손발이 저리고 예.
1: 예.
3: 어떤 때는 막 마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저는 예, 정말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어디미 뭐 불편하던데 없습니다.
1: 맞습니다.
3: 소리도 닿고
1: 예. 예.
3: 그 다음에 또 밤에 자자면 또 뒤에서 소리 나지.
1: 예.
3: 야,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약발 매달려 약을 싸 먹다가 들이 이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화는 강의를 하시는 거에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예.
3: 그래 듣고서 어제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소리
1: 예.
3: 결심하고 소리 어제는 5달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아 진짜 이 약을 먹은 게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후들후들하고 예.
1: 맞습니다.
3: 심하고 이렇던 게
1: 예.
3: 아, 이게 이렇대니까
1: 한두 가지 약을 다 끊게 예. 됩니다. 사실 저도 예. 저도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 직업적으로 이전에 방송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운전하고 이러니까 항상 예.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신도안을 안 먹으면 못 잤습니다. 계속 신도안 먹어야 이 가슴이 떨린 게 조금 편안하고 이랬던데 한 반년 쓰고 볼까 신도안을 쓸 필요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3: 예.
1: 예. 며칠 지나 봐도 아이 먹어도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도 안 끄는 것만 해도 저는 용 좋습니다.
3: 예.
1: 예.
3: 그래서 소변에 잤던 것도 예, 지금 예,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1: 여러 가지를
3: 하다 보죠. 예, 정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 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1: 예.
3: 용 아침 해 먹는 것도, 아, 또 뭐로 내려 무슨 늙은이들 마사니까 때 해야 밥 먹잼.
1: 예.
3: 그런 게 예.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해졌습니다.
1: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변해졌습니다.
1: 예.
3: 그래 이렇게 돌 때 열당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예.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예.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예. 많이 싸집니다.
3: 예.
1: 참가하십시오.
3: 예.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예론이네.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우리 오빠 79세인데 이 약을 이제 쓴 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래생에 이런 다섯 여섯 번 소변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뭘까 이 약이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4: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 거리면 소리 나면 걸지. 그 다음에 뭘까, 예, 맥이 나는 게 특징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데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 이제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누구 저 멀리 어디를 가자면 가기 싶다면서니 그랬대다. 네.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1: 원기가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4: 맞습니다. 내기 나갔기 때문에 그, 아, 이 요즘 좀 조금 살만 나다니 이랬다면 네. 자꾸 바깥으로 나가기 싫어. 뭐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내기 네. 있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그 투닥투닥 괜히 한, 두 달 아이 되지. 괜히. 소변 이렇게 노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다는 게로 내기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 합시다 오잠 어떤 이런 감 느낀다면 어쨌든 이거 한 개라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죠.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단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막에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이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네.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환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예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건뇌보신환을 한 개려정 두 개려정 특히 이런 그 뇌 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정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것은 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환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 조직 위축에 아주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고람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5: 해독작용, 그 다음에 청열작용. 그래서 이 겨울암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려나 황려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려나 황려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겨울암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겨울암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에는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요. 겨울암.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네. 예.
6: 이입장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방역인에서의 소리나 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품도 나가지. 이입장구보에 지금 많이 떠가졌습니다.
5: 예.
6: 예, 소리 쉬워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서가지고 다.
2: 네.
6: 이 혈압도 돌이 잘 되고.
5: 네.
6: 그러면은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잘하고, 예.
5: 네.
6: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랬던 것도 지금 말은 침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았어.
5: 네.
6: 그래, 내게 이게 당뇨합병 중에는
5: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6: 501-2797번입니다. 예?
2: 네, 맞습니다.
6: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5: 겨울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 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수고하십니다.
5: 네.
7: 네, 이 깡고복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 대낮이죠. 자꾸 잡으면 어느 것도 자도 되니. 그래, 네.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듯이 까까라고 그래서 자꾸 제 간이 문제를 합니다. 제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다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밥맛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또 예.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뭔가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어떻게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5: 예.
7: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다, 선생님.
5: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7: 예. 예.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요? 어제 먹겠죠.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돼.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1: 연기 깡고 보게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1: 뒤에서 빛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저번 가수가 자라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저번 또 많이 뻗습니다, 지금.
0: 그렇죠.
1: 제가 조금 많이 등거도 많이 났고, 늘상 거기 다리 아프니, 아니, 지금 자수가 다, 지금 자수들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0: 예.
1: 우리 다리 아프고, 그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1: 우리 양좀더 대답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1: 그렇게 주문하시오.
2: 네, 안내해 주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예, 저고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5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 기술입니다. 제약 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종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그늘 중앙 라디오넷은 연변 전속 유행어 몇 개나 알고 있나요를 방송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지역 특색이 짙은 일련의 인터넷 유행어들이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길공주, 현역 커피왕, 장백 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성류껏 활짝 핀 연변, 축구의 고향, 수상시장 생활의 정취 등 일련의 특색 유행어들은 문화관광체험, 생태기후, 민족단결, 주민생활 등 여러 각도에서 생동하고 입체적인 연변의 모습을 전방위적으로 걸어내며 연변 대외 전파의 새로운 인기 비결로 되고 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풍스러운 조선족 전통 민가를 구경하고 조선족 복장을 입은 관광객들과 기념사진을 찍는가 하면 무형문화재 음식점에 들어가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러시아 관광객 일리나입니다. 이곳에 오기는 처음입니다. 이곳의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하며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아주 아름답고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고 열정적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전역 관광 자원에 의탁해 연변에서는 연변의 극치 몰입식 관광 모식이 파생됐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지 상가를 둘러보고 민족 복장을 입으며 특색 카페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자가용차로 331 국도를 달리는 등 변경도시 특색 생활을 일괄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사샤입니다. 연변은 러시아와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 날씨가 아주 시원하고 시장에는 상품 종류도 많습니다. 특히 이곳의 커피가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량질 삼림 생태 자원과 시원한 여름철 기후에 의탁해 시원한 연변 피서 IP를 구축하는 바 산림 캠핑, 계곡 물놀이, 변경의 저녁 바람 등 천연 생태 비경이 지속적으로 인기 모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해가 주목을 받고 있는 바 상고대 표류, 림의 횡단, 온천 건강 양생 등 빙설 경영 모식으로 사계절 문화관광의 인기가 끊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 엔젤입니다.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제 딸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주 춥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러시아 관광객 나타샤입니다. 올해 남편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연말에 연변에 있는 온천으로 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도시이고 서로 다른 온천이 많습니다. 중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습니다. 문화와 체육의 융합혁신도 연변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달구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에서 명태 응원이 특색적인 응원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음식 문화와 체육 경기가 깊이 융합됐고 현지 특색 IP가 대중시야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난 축구의 고향으로서 전민이 참여하는 짙은 축구 분위기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향상하는 정신적 힘을 응집시키고 있습니다. 장춘 관광객 사선생입니다. 연길 축구 팬들의 열정과 우리에 대한 중시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우리를 적극 반기니 아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 특색도 체험했습니다. 김치와 냉면도 다 먹어봤는데 아주 특색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연변은 예로부터 교육의 고향, 가무의 고향, 예의의 고향, 축구의 고향이라는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수십 년

0: 간 축적된 이러한 도시 표식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발전해온 생동한 증견입니다. 두터운 문화적 저력에 립각해 연변은 수정 혁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표 IP를 전승하는 토대에서 뉴미디어 전파 추세를 바짝 따라 면소화, 국제화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개척하고 연변의 극치 등 새로운 인터넷 IP를 성공적으로 파생시켜 전통적 저력과 류행의 활력이 서로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실현했습니다. 신구 IP의 심층 융합과 쌍방향 인기몰이는 연변의 문화 뿌리와 도시 본색을 보존한 동시에 신시대 문화 관광의 새로운 인기 비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내외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변을 알고 연변을 찾으면서 연변의 생활 정치와 민족 단결, 생태 매력이 전국으로 퍼지고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1: 23일에 열린 2026년 연변주 추석 국경절 문화관광사업 소식공개회에서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교통운수국, 주상무국, 연결시에서는 추석 국경절 기간 일련의 조치를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황금가을 연변에서 만나요 주제를 둘러싸고 문화관광활동, 교통보장, 해민판매 촉진, 특색경영모식을 통합해 휴일 공급을 1층 풍부히하고 있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1어 100미 산뜻한 연변 2026년 연변문화관광 미식축제 활동을 개최합니다. 10월 1일에는 황금가을 6.3 가곡탈란 국경절 주제계를 활동이 막을 열고 10월 2일에는 명정해란대에서 중국조선족 전통 혼례 전시 활동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경과 여러 형식의 공연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와 특색 미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각 풍경구에서는 잇따라 우대 정책을 내놓습니다. 도나 육정산 풍경구는 무료로 개방되고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등 여러 종점 풍경구에서는 입장권 반값, 공동구매 세트표, 기간 한정 예매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연길 이도백하, 도문 등 인기 로선에는 수요에 따라 운수력을 추가 투입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연길에서는 무료 공공버스 환승 전용선을 새로 증설하고 야간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연길서역 택시 대기 구역을 승격합니다. 도문과 훈촌에서는 풍경구 직행 환승 노선을 개통해 관광객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환승하게 합니다. 상무 분야에서도 1,000만 원급 해민 소비 활동을 동시에 가동해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주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휴대폰 디지털 제품 등 분야에서 소비품 보상 판매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약 1,000만 원의 소비권을 투입합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두 명절 혜택 구매 판매 촉진 활동을 50차 이상 조직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연휴에는 일전으로 미식 즐기기 판매 촉진 활동을 내오고 연변주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체험 및 판매 촉진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과배를 단체로 오프라인에서는 장터, 공연, 야간 관광 전경을 조성해 관광객을 모으고 온라인에서는 생방송 행렬을 통해 전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과배 IP의 브랜드 효과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인기 방문 도시인 연길시는 연길 생활 도시 IP의 모를 받고 문화 체육 융합의 새로운 놀이 방식을 혁신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민 e스포츠 문화 관광 대회, 산지 횡단 도전 경기 등 브랜드 경기를 개최 유행 소비와 야외 문화 관광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동시에 공룡왕국,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풍경구에서는 야간 관광, 무형문화재 체험, 중국멋 공연 등 몰입식 경영모식을 승격하고 1년의 특가 입장권,
0: 집공예, 전지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은 현장에서 기회를 선보여 광범한 대중들이 가까이에서 무형문화재를 접하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기련 공예품위원회사 공장장 위아군입니다. 행사 현장에서 여러분께 우리의 호두껍질 부치기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무형문화재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식품평 및 농특산품 전시 판매 구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인 비빔밥, 송편, 찰떡,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집중적으로 선보였고 본토 농특산물도 전시 판매됐습니다. 명정 주민 오우정입니다. 자,

0: 집 근처에서 이런 종초절 체험 활동에 참가하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아주 흥성하고 문화 내용도 풍부합니다. 연변 지역의 종초절 문화가 매우 풍부하고 짙다는 것을 느꼈는데 모두 한번 와서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구역도 매우 흥성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족 특색의 룡줄다리기, 투호, 윷놀이 등 민속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담보입니다. 이곳에서 조선족 특색 미식을 맛보고 현지 풍속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중국 전통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밖에 수공 문화 창의 제품 제작 체험 구역, 민족 복장 인증 촬영 구역, 서화 창작 구역도 각기 특색을 뽐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직접 꽃 등 민속 향주머니, 기복 장식품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민족 전통 복장 순회 행렬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서화 애호가들은 보름달과 변강 풍광을 주제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이 안거 라급하는 아름다운 화폭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1: 추석을 앞두고 우리주 명절 소비 시장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에서는 명절 소비 기회를 다잡아 사전에 상품 비축을 충분히 하고 품종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길 시내 모 대형 상가입니다. 각종 월병 선물 세트, 제철 과일, 민속 식품 등이 집중 진열돼 짙은 명절 분위기가 안겨옵니다. 풍부한 명절 상품이 가득 진열된 가운데 주민들은 집 근처에서 한꺼번에 상품을 구매하면서 단란한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 주 각 대형 상가와 농산물 시장 등에서는 명절 상품 준비에 들어가 명절 전용 구역을 알심들여 배치하고 상품 진열을 최적화하며 명절 소비 공급을 일층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 상가 추석 판매 구역에는 각종 월병이 고전한 가운데 팥소, 견과 등 고전적인 맛부터 과일 맛 등 새로운 맛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명절 간식 선물 세트 외에도 제철 과일, 각종 신선식품, 일용품 등 상품 공급도 충분하고 시장 가격도 안정돼 명절 기간 대중들의 일상 소비와 친척 방문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주식유한회사 슈퍼마켓 회사 구매주인 황성미입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는 8월 중순부터 상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품 공급은 아주 충분합니다. 월병 선물 세트, 과일 선물 세트, 소고기 선물 세트, 그리고 단백질 분말, 제비둥지, 음료, 주류 등 상품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월병 선물 세트는 도합 22개 브랜드를 입고했으며 관련 선물 세트 품종은 100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제품도 있어 맛과 품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위협식품 만익점 점장 임건신입니다. 선물 세트 월변 가운데 비교적 인기가 있는 것은 60원 내지 70원, 70원 내지 80원대 대중소비 제품입니다. 봉지 포장 월병은 10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견과소입니다. 견과 제품은 가장 전통적인 맛이고 잣팔보, 연룡 노른자위 맛은 젊은 층에서 비교적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상가와 시장을 찾아 월병, 과일, 특색 선물 세트를 정성껏 고르면서 명절 상품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 한 여사입니다. 월병을 보러 왔습니다. 견과류 맛 제품을 사려고 합니다. 이름이 있는 제품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주민 정 선생입니다. 월병도 사고 과일도 사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현지 브랜드는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 깨소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견과소를 좋아합니다.
0: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을 앞두고 연변 대표팀은 24일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26일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심양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아침 6시 30분 연길 서역에 모인 선수들은 고향 축구팬들의 기대를 안고 심양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은 여러 경기를 거쳐 4강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는 홈과 원정 두 차례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완강히 분투하며 연변 축구의 저력과 투혼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0: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올해 마지막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담도 없고 마지막 경기인 만큼 꼭 전력을 다해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대련에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우리는 심양 대표팀을 상대로 많은 전문적인 보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양팀 축구 팬들을 위해 멋진 경기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9월 26일 심양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전력을 다해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려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성에서는 일전 2027년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장기 간호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사업을 잘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의료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400원이고 장기 간호보험 개인 납부 표준은 1인당 25원이며 만 18세 이하 가입자는 장기 간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집중 납부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두 가지 보험료를 동시에 징수합니다. 우리 성에서는 극빈 인원, 고아 등 곤란 인원에 대해 류형별 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합니다. 연결시에서 추석 국경절 기간에 특가 상품 주택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이번 활동은 9월 25일에 시작돼 10월 8일에 끝나게 되는데 13개 부동산 기업이 참가해 280여 채 상품 주택을 내놓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전까지 구매한 새 상품 주택은 주택 건축 면적에 따라 평방미터당 100원 기준으로 보조금을 발급하는데 주택 한 채당 보조금이 최다 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증을 받을 수 있는 차고 또는 주차 자리를 구매할 경우 5천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블레야크 연변 사냐 달리기 경기가 26일 연기리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기시 공항국 교통관리부문에서는 관련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 교통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25일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26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연남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차에 대해 반폭 폐쇄 관제를 실시합니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리화동 다리 아래에서 연남로 철람 삼각구까지의 구간을 반폭 폐쇄합니다. 관제 시간대는 관련 없는 차와 행인의 관제 구역 진입을 금지합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정천룡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정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향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은 설레입니다. 귀향길 평안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자전거를 팔려고 합니다.
0: 자전거요? 네.
1: 네, 제가 얼류에.
0: 네네, 이륙. 네네. 네,
1: 양병원에 팔려고 합니다.
0: 네.
1: 예,

0: 전화하면은 136
1: 네.
0: 2071
1: 네.
0: 7541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예, 계십시오.
2: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

0: 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을 7541번, 136207을 7541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 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여름에 남살갑골 터밭이 넉넉합니다. 면적은 2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가깝다고 합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연변 1층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부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요.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네, 사용하려고 새로 샀는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어서 급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연결시 제2고급 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편에 위치한 65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1: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예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리움을 담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함께 달을 바라보면 정은 이어집니다. 오늘도 밝은 달 아래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정이 넘치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연교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륙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2: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니휴가라는 문화관광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연결시 의란지는 훌륭한 현지 생태 자원과 저산적 민속문화의 내포에 발붙이고 향촌 문화관광을 깊이 발전시켰습니다. 근교 미니휴가의 새로운 업태를 꾸준히 육성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먼 길을 떠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쾌적하고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의란진 구룡촌 굉업 산장은 실내에 들어서기도 전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종합성 민속 레저 휴가지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단거리 출행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민속 체험, 레저 오락, 체육 단련,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업태를 융합시킨 원스톱 코스로 전체 연령층의 미니 휴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한 거리 또한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란진 리민촌 연변 베스트 휴가 야영지는 고즈넉한 사냐의 느긋한 삶을 특색으로 내세워 도시인들이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할 수 있는 미니 휴가의 좋은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야영지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일상적인 미니 휴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소 텐트 임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민촌에 위치한 청담 산거는 길림성 3A급 향촌 관광 경영 단위로 알찬 미니 휴가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11개 민박은 전통적인 언덜식 설계로 짙은 민속 분위기를 풍기며 조선족 특색 음식, 야외 불고기, 커피 등 다양한 음식으로 연변의 정통적인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아동락원, 친환경 채집, 야외 야영, 자동차 영화관 등 즐길 거리는 가족 단위 관광과 레저 관광 수요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향촌 문화관광 자원의 잠재력이 꾸준히 발굴되고 부대시설이 보완됨에 따라 연변 근교 미니 휴가 브랜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이 향촌의 새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최근 연간 혼춘시 경신쯤에서는 해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 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혼춘시는 삼복철에 들어서면 일조량이 충족하고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 해당화가 만발하고 열매를 맺는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경신지는 질 좋은 사양토를 가지고 있고 무상기간이 적당해 해당화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한 해당화는 꽃잎이 두툼하고 정류 함량이 높으며 꽃과 열매의 품질이 훌륭해 생태가치와 매우 높은 경제가치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혼춘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체 지분 참여 모식으로 해당화 고표준 재배 산업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곤경을 타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지는 성숙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

전시, 판매, 문화 관광을 담채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다년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능수, 기술장인, 전자상 거래 판매 달인 등 취업 근체를 육성했습니다. 오늘날 해당화 산업이 이루어낸 화훼 경제는 농촌의 유휴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천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천집체 경제를 발전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지능, 산업지능의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이제 배달 음식은 현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건강 사이에는 주동적으로 넘어야 할 큰 간극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흔한 배달 음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몇 가지 메뉴별로 함정 피하기 요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채즙과 기름, 소금이 모두 밥에 스며든 것이 가장 큰 잠재적 위험입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고기 채고추 볶음 등과 같이 담백한 요리를 우선 선택하고 홍서육, 회과육을 피하며 먹기 전에 먼저 국물을 버리고 밥을 비비지 말아야 합니다. 면과 쌀국수는 단점이라면 면이 많고 냄새가 적으며 국물이 짜고 기름기가 많은 것입니다. 우선 맑은 육수를 선택하고 야채 1인분과 고기 1인분을 더 추가하여 면은 절반만 먹고 국물은 가급적이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탕은 사실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메뉴입니다. 맑은 육수 또는 버섯 육수를 우선 선택하고 냄새, 두부, 버섯, 살코기를 많이 추가하며 완자와 라면을 적게 넣고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기점은 도매시장 부근 오이웬층입니다.
0: 네.
1: 면적은 90평이고 네. 진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네, 15층이 6층이고
0: 네.
1: 이미 장식되어 바로

0: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연계전화 185
1: 네.
0: 4330
1: 네.
0: 9381입니다.
1: 9381번 침실뚝칸이 있다고 하셨죠?
0: 네.
1: 네. 알겠습니다. 하남 도매시장 부근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흔한 배달 음식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네, 메뉴별로 함정 피하기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흰쌀 쪽은 전분의 허화 속도가 빨라 혈당이 빨리 상승합니다. 잡곡 쪽을 선택하고 삶은 달걀이나 소량의 냉채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흰쪽만 마신다면 이는 마치 설탕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킨과 바베큐입니다. 네, 이는 일반적인 식단으로 자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반드시 껍질과 껍질 아래의 지방층을 제거하고 많은 양의 남새 샐러드를 곁들이며 매달 1회 이내로 통제해야 합니다. 네, 배달 음식 자체가 건강에 적인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주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새는 절반 이상, 주식은 줄이기, 기름과 소금은 적게라는 세 가지 요령만 기억한다면 배달 음식도 충분히 영양가 있고 균형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기, 구부정하게 앉기, 다리 꼬기. 네, 앉을 때 사람들은 늘 편한 대로 앉습니다. 똑바로 앉아라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앉은 자세가 체형과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하게 앉은 사람에 비해 똑바로 앉는 사람일수록 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용 책상과 의자 높이, 화면 위치 같은 일상적 세부사항이 앉는 자세를 바꿔 사람들의 감정과 판단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수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수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분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뭐 추석 맞이, 국경절 맞이 아주 특대 우대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그 특점 자체는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다시 말해서 60각에 80각을 주고 두 번째는 현금권 1,000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귀해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송보폐 웅담분은 뭐 단순 어느 국한성이 너무 강한 이런 제품이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송보폐 웅담분 자체는 좀 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서 뭐 상처열이라든지 간열이라든지 위열이라든지 이런 걸 쳐주는 데는 그리고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골격통 같은 것은 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제품 자체는 주약에는 찬 성질이 좀 있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뭐 해열 지통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 가운데서 60각을 싸면 80각을 드리고 1,000원을 빼주게 되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가 하면 제일 적어도 30각에 30각을 무료로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도 진행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에다 전화하며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허가가 있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적으로 보건품이 아니고 치료 역할을 하는 우수한 성분으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비준 허마 가운데는 앞에 Z문자가 붙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받아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해도 Z문자가 붙었다는 것은 중약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완전히 사용하시게 되면 다각도의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그 출처가 특수한 출처입니다. 보통 그 웅담분을 분리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마취하고 웅담분을 웅담해서 그 분리해서 건조시키고 이래서 그 용기에 담아가지고 우리 상품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이고 4대 중이 그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그러니까 중이 가족의 계승인입니다. 4대체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그 해방군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0: 분류는 황야진 선생, 황야진 중 이분이 연구 단대를 이끌고 성공해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효과성이 아주 강렬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난부 지금 쓰고 예, 소화도 잘 되고 이빼 아픈 것도 지금 예, 이렇습니다. 심통스럽습니다. 영 좋습니다. 예, 무릎이다 예, 부들부들한 것 같은 게 앉았다 서도 소리도 안 나고 영 좋습니다.
0: 예. 골과 함모병 치료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넓게 사용하면서 특히 환기절에 들어서서 불편한 분들이 뭐 경추로부터 견주, 요추, 무릎 관절, 발목, 팔목 불편한 분들이 이 제품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2: 예, 그래 우선 이 경추뼈에 있어서 예, 앞뒤 어깨가 쭉이 아프면 또 손가락 꺼진 일이 손가락 한판 손가락 마디까지 아팠는데 그것도 지금 예, 많이 통증이 제거되고 저녁에 자면 영 잘 잔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네, 이렇게 좋아서 우리 오빠 알콜가이란 말입니다. 예.
0: 예.
2: 알콜가이 됐을 때 이거 예, 이 선생님 강의를 누랑 들으면서 이 간경화도 좋고 주진간도 좋다 해서 대접시겠는데 영 좋습니다. 이 나오자마자 대접시겠는데 내 일주일 먹고 그 다음에 대접시겠는데 지금 얼굴 색깔도 색깔 맡은 게 많이 돌아오고, 예. 겨우 식사를 영 잘한다. 밥 맛이 없어. 영, 그래서 다 영 기차지 않아든 게 식사도 잘하고, 예. 그 다음에.
0: 예, 소화를 도와줘, 예. 간이 좋아지니까 소화 공능이 좋아지죠. 예, 예. 예.
2: 그리고, 예, 이 복수음의 소리, 소배 잘 나이라든 게, 소변도 시원하게 영 잘 나간단다.
0: 그렇죠. 콤파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 그러면서 이 응단분이 이 간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고.
0: 오장육부에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이 응단분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이 기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쓰신 분들은 효과성.
1: 네,
0: 예,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정평 운담군은 어제 20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저 사골신경 더위에 무슨 경추, 경, 온몸이 그저 각털나고, 예, 그저 그런 저 자골, 그런 골과병으로 예, 정말 다른 약을 써도 쓸데없고, 그저 무슨 조탕약은 다 써봤습니다. 친구도 해보고 그런 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던 차이 선생님 강의도 성평 운담부 처음에 사직각을 싸서 예, 형제들이고, 친척들도 못 와서 다 일어나서 그래 전화가서 그래 먹었는데 야 효과도 어째 빠른가 그 어떤 약도 아이됩니다. 그래서
0: 그렇죠.
3: 이거는 정말 예 간은 무슨 자극 주겠는가 위리상 주겠는가
0: 간에 부담이 가는데 많은 약은
3: 부담하고
0: 예 그렇죠 오히려
3: 와주셨거나.
0: 그렇죠
3: 예 약이 좋은 약이 되는거라 얼마 예. 좋습니까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그래 자주가 그랬는데 오늘은 또 활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천원 빼줍니다
3: 예 천원 또 대준다는데 그래 우리 형제들은 못다 쓰길래 60각부터 배달받아서
0: 그렇게 하세요 60각에 80각 주고 천원 빼줍니다 예, 예 큰 우대성적입니다
3: 이런 기회도 없잖아요
0: 그렇죠 두 분 다시 있게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지금 응답부 쓰고 있습니다.
0: 예.
4: 네, 담낭염도 있고, 예. 젊어서 이제 허리 걱정당하면서 어떡한 판 탈천이 어딘지, 어딘, 또 우리 개발해가지고, 저리.
0: 예.
4: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부를 선택했고 있는데 정말 지금 좋아지는 게 알긴
0: 골격통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이 제품을 사용하고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4: 소화하게 된 것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픔이 걸기 바쁘던 것도 이거 쓴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4: 예. 이번에 또 40강 배달받자고 합니다.
0: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습니다. 30각에 30각 드리는 거 하면 60각에 80각 주고 천원 빼줍니다. 502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네,
4: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태인과?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물어봅시다. 그럼 저기.

0: 성범병단부입니다.
1: 성냐고 같이 인당고 같이
0: 아 됩니다. 어이를 더 썼습니다. 어떤 부분이 뭐 치료하면서 이 제품은 보조 제품도 쓸 수도 있고 다른 제품 안 쓰는 분들은 이 제품을 주요한 성분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실험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첨약을 쓰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무리 부담 없이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시간 강경 조금만 두면 됩니다. 30분 사이. 예.
1: 그 뭘가 뒷침략하고 예 기관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런데 이 제품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기침약, 기관지, 그 기관지에 유관되는 약 치료를 하시면서 30분 간격을 두고 이거 쓰세요.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럼 빨리 효과를 봅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성급해 응답분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우리 아저씨 애비도 아이 좋고, 예전에 좀 젊었을 때 한 달 간염에 떠났습니다.
0: 아, 예.
3: 저기 금요일이 그냥 있어 간이 아이 좋아하니까 그냥 이깔링 달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담낭도 나쁘고 그래서 내 웅담이 간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썼는데 아 이게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0: 그럼요.
3: 맨날 입이 썩었고 식사랑 조금 더 하던 게 밥이 맛있답니다.
0: 이 제품 예, 소화가 잘 됩니다. 예, 예.
3: 그 다음에, 담나이 좋아지니까, 예, 그, 입이 썩던 것도 잃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그, 담낭약을 싹 떼버렸습니다. 리담펠하고 지구초삽 쓰던 거.
0: 됩니다.
3: 그래,
0: 예, 예, 예.
3: 그리고 또, 예, 소변님의 역시 나간다 말입니다.
0: 예.
3: 그래던 게, 이거 다 쓴 다음에 소변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자꾸 각터이 나고, 무릎 관절도 아예 좋았는데, 아, 신기하게 다 좋아졌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할도 용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3: 60가구 싸면 100가구.
0: 60가구 싸면 80가구 주고 1000원 빼줍니다.
3: 오, 걔가 용 좋구나.
0: 예, 그렇죠.
3: 오늘이 아무래도 술판 좀 오래 써야 되지.
0: 이런 우리 할당 잘 이용하시게 되면 집 식구들, 형제들, 이웃들 이렇게 함께 놀아서는 이런 계기로도 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네, 어차피 이렇게 사는가 하면 우리 어렵이 이게 좋다니까 같이 업을 잡다.
0: 아, 그렇죠. 예.
3: 네. 예, 그래서 오늘이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
0: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알코올간 그리고 지방간 이미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그 외에 지금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혹은 담낭벽이 두껍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저희들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다는 것은 흑검은 동면합니다. 백검은 거의 동면, 시간이 짧아서 거의 동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흑검은 동면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근본 그 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자가 지방을 분해하는 차원에서 그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차원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범에 깨어난 거 보게 되면 동면한 것 같지 않고 툭툭 털고 원래대로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에 이상이 있거나 담낭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을 쓰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다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에 지금 결석이 있어서 동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서의적으로는 담낭을 채취하는 방법으로서 대처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담낭의 결석이 용해돼서 자연적으로서 우리 수여하는 대로 수여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제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 성법회 응담부는 삼고에 좋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에 좋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곰이 과분한 지방을 그 분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그 뒤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주약의 이 응담분이 확실한 역할을 하게 돼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체적으로 놓고 말하면 이 제품 자체는 평간 맥막의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소화 공동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위 그리고 비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더불어서 어디에서

0: 발견하게 됐는가 하면 간에서는 모든 우리가 드신 음식을 거기에서 500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모든 재합성은 우리가 소고기를 먹었다면 그 고기가 직접 우리 살로 직접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는 초보적으로서 그거 끊인 다음에는 다시 재합성한다는 것은 내 살과 내 피와 내 뼈가 되게끔 합성하는 과정은 어디서 완성되는가? 바로 간에서 완성되는데 이 간이 좋아지는 데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부패 응답분이 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부종이 생기고 기침을 잘하고 그리고 골격통으로 힘들고 항암치료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일정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성부패 응답분은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분은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부패 응답분은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고향의 맛, 고향의 정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향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은 설레입니다. 귀향길 평안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그 밥상, 무엇을 올려야 할까 고민 많으셨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추석 밥상의 량대산맥, 바로 송편과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송편은 추석을 상징하는 음식이고 갈비찜은 추석 밥상의 주인공이죠. 오늘 시간에는 이 두 음식의 건강 효능부터 재료 고르는 법, 그리고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추석 밥상 함께 시작해볼게요.

우선 송편과 갈비찜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각각의 영향을 더해줍니다. 검은 깨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밤은 비타민C와 칼륨이 많아 피로 회복에 좋고 대추는 기운을 보충해줍니다. 그러니까 송편 하나에 온갖 건강이 다 들어있는 셈이죠.

자, 이제 갈비찜입니다. 갈비찜 하면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제대로 만들면 정말 건강한 음식입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소고기는 량질의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기력 보충과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죠. 그리고 갈비찜에 함께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세요. 밤은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고 대추는 기운을 보충하며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 눈 건강에 좋고 무는 소화를 돕고 은행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있으니 갈비찜은 그야말로 종합 영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갈비찜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리 전에 갈비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불순물을 빼주면 훨씬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설탕 대신 배즙이나 양파즙으로 단맛을 내면 칼로리도 낮추고 감칠맛도 살릴 수 있답니다. 송편과 갈비찜의 공합, 송편의 쫀득한 쌀과 갈비찜의 진한 양념이 만나면 정말 환상적이죠. 특히 송편의 담백함이 갈비찜의 기름진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균형도 완벽해집니다.

자, 이제 현웅을 알았으니 장보러 가볼까요? 송편과 갈비찜 재료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송편 재료 고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쌀가루는 고운 립자의 것을 고르세요. 너무 굵으면 송편이 거칠고 너무 부드러우면 쫀득함이 떨어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보슬보슬하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쑥은 잎이 연하고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을 고르세요. 줄기가 너무 굵거나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세요. 데친 쑥을 사용할 때는 물기를 꼭 짜서 넣어야 송편이 질척해지지 않습니다. 깨, 콩, 밤, 대추 등 소 재료는 알이 굵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밤은 껍질에 윤기가 나고 단단한 것, 대추는 붉은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갈비찜 재료 고르는 법입니다. 소갈비는 고기 색이 선명한 붉은색이고 지방이 적당히 분포된 것이 좋아요. 뼈에 붙은 고기가 두툼하고 뼈가 깨끗하고 하얀색을 띠는 것이 신선합니다. 너무 기름이 많거나 색이 어두운 것은 피하세요. 밤은 껍질이 매끈하고 무게가 묵직한 것이 좋아요. 흠집이 있거나 벌레 먹은 것은 피하시고요. 대추는 붉은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며 만졌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당근은 색이 진하고 단단한 것, 무는 무게가 나가고 잎이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자, 이제 보관할 차례입니다. 먼저 송편 보관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든 송편은 찜기에 쪄서 익힌 후 완전히 식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2, 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한 번에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2, 3주도 거뜬합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데우거나 찜기에 다시 쪄주면 갓 만든 맛이 살아납니다. 갈비찜은 국물과 함께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 4일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국물과 고기를 분리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국물은 따로 끓여서 부어주면 더 깊은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갈비찜은 하루 정도 지나면 양념이 더 깊게 배어서 더 맛있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린다면 송편을 만들 때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반죽하면 더 쫀득하고 부드러운 송편이 돼요. 또 갈비찜에 배즙이나 키위즙을 조금 넣으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자, 이제부터 송편과 갈비찜 두 가지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편은 추석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쑥을 넣어 만들면 색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쌀가루 4컵, 뜨거운 물 4-5 큰술로 준비하시고요. 쑥은 데친 것 100g, 소금 약간 준비하시고요. 송편

편 소를 만들 재료로는 깨 2분의 1컵, 설탕 3숟가락, 그리고 꿀은 한 숟가락, 콩 2분의 1컵, 밤 5개, 대추 5개 준비합니다. 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면 10분간 치대주세요. 자, 두 번째, 반죽을 둘로 나눠 한쪽에는 데친 쑥을 넣고 골고루 섞고 초록색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깨는 볶아서 설탕, 꿀과 섞어 소를 만들고 콩은 삶아서 으깨고 밤과 대추는 잘게 썰어 소를 준비하세요. 자, 네 번째, 반죽을 밤알 크기로 떼어내어 손바닥으로 둥글게 펴고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주세요. 다섯 번째, 찜기에 15분에서 20분간 쪄주세요. 쪄낸 후 참기름을 살짝 발라 윤기를 내면 완성입니다. 송편을 빚을 때 반죽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쪘을 때 터질 수 있습니다. 반죽이 손에 붙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조절하세요. 또 찜기 바닥에 면포를 깔고 쪄야 송편이 바닥에 붙지 않아요.

자, 갈비찜은 추석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죠. 아래 기름기를 잡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갈비 1kg, 무 절반, 당근 1개, 밤 10개, 대추 10개, 은행 10알, 네, 그리고요, 양파 1개, 대파 2대 준비하시고요, 간장 1컵, 배즙 반컵, 설탕 큰술로 3숟가락, 맛술 반컵, 다진 마늘 2숟가락, 참기름 2숟가락, 후추 약간으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갈비는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빼주시고요. 중간에 물을 2, 3번 갈아줍니다. 끓는 물에 갈비를 넣고 5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 자, 세 번째, 무, 당근, 양파는 큼직하게 썰고 대파는 길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갈비를 넣고 양념장 재료를 모두 넣어 30분간 재워주세요. 재운 갈비에 물 3컵을 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40분간 끓여주세요. 무, 당근, 밤, 대추, 은행, 양파를 넣고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자,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5분간 더 끓여 마무리합니다. 갈비찜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면 배즙이나 키위즙을 넣어보세요. 고기가 훨씬 연해지고 감칠맛도 살아납니다. 또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칼로리를 낮추면서도 윤기나는 갈비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갈비찜은 하루 전날 만들어주면 양념이 더 깊게 배여서 더 맛있답니다.

오늘 추석이 지나고 나서 송편이나 갈비찜 만들려고 준비했던 고기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색다르게 즐겨볼 수 있답니다. 우선 남은 송편은 바싹하게 구운 후 꿀을 발라 먹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남은 송편 10개, 식용유 약간, 꿀 두 숟가락, 계피가루 약간, 견과류 준비하시고요. 송편을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겉이 바삭해지면 접시에 담고 꿀을 솔솔 뿌려주세요. 계피가루와 견과류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송편을 구울 때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속까지 따뜻해지고 겉이 바삭해집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간 돌려서 바삭한 송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갈비찜 국물과 남은 고기를 활용하면 근사한 밥전을 만들 수 있고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딱 좋습니다. 남은 갈비찜 고기 100g, 갈비찜 국물 3숟가락, 밥 한 공기, 달걀 한 개, 부침가루 두 숟가락, 대파 약간 준비하시고요. 갈비찜 고기는 잘게 찢어주시고요. 볼에 밥, 그리고 고기, 국물, 달걀, 부침가루, 대파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 숟가락씩 떠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세요. 앞뒤로 바삭하게 익히면 완성입니다. 밥전에 치즈를 넣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또 갈비찜 국물 대신 굴소스를 넣어도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남은 갈비찜이 없을 때는 소고기 다짐육으로 대체해도 맛있습니다.

자, 어느덧 4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은 추석 밥상의 량대산맥, 송편과 갈비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송편은 쑥과 쌀, 그리고 각종 소의 영양이 가득한 건강 음식이고, 갈비찜은 량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가 어우러진 종합 영양식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 밥상에 오늘 배운 건강한 송편과 갈비찜을 올려보세요. 맛도 맛이지만 가족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주부클럽 가족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오늘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0: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구골태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국경절 추석 맞이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활동 내용이 좀 폭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0: 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벅에 398은 한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잠자기 직전 뭐 30-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 그 효과성은 뛰어날 정도로서 많은 분들한테 노년성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백자방 구벅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각에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벅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12각에 15각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자원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제때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벅의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이 지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노년기에 들어서서 너무 힘들던 여러 가지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겠는가, 여러 가지 약을 쓰면 간에 부담이 가고 콩팥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고 이랬는데 오히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벅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 신변에 와서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전반 제하소, 인양호, 황정, 구기자, 황계단
1: 백자방 구벅에 가고 그 두벌테 두 가지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예.
1: 소감이 예. 예, 이렇게 그 두벌테를 썼는데 한 손가락 쓰고 나니까 이 손가락에도 정말 야 이 고생했습니다. 손가락에 대해서 이게 중일 배우니까 나 이 맥을 짚어보면 내 레퐁스라 합니다, 선생님.
0: 아, 예. 레퐁스라는 게 그게 어려운 질병입니다. 치료되지 잘 서의적으로는 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 그거는 관절 질병 자체에 속한다 하지만 해도 자가 면역계통을 자가적으로서 오해해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기절로 자기 버릇치는 그런 격으로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 찬낫지 않은 무서운 질병, 통통 심각하고. 그런데 이 제품 드셔서 손가락마디의 부종이 지금 어떻습니까?
1: 그중에 중간이.
0: 중간마디가 불어나죠?
1: 네, 중간이 다섯 번까지 다 붙거든요. 이미 한 번까지 다 불어났습니다. 딱.
0: 통통이 심각하고 뭘 쥐기도 힘들어지죠?
1: 손을 쥐지 못하겠지. 아침에
0: 무슨 질병인데, 예.
1: 예,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못하겠지. 이제 5분에 이렇게 좀 손을
0: 쥐게
1: 하고. 예. 예, 그런 다음에 일하고 그랬는데, 그 약을 바르니까 나 벌써 예, 이렇게 그 손가락이 나루에 납니다, 처음에.
0: 예.
1: 예, 그랬다, 이거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게 또 개미 캡슐 개미로 한 약이 또 예. 그렇게 뭐니까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또 위도 작아야 되다 이 약 먹어볼까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위에 부담이 없더라고. 예.
1: 예, 어젠데가 예, 7달 반 먹었는데 이 손가락이 중간에 불어난 게 멍다 내려서 그 손가락이 왜 어떤 약과 선생님이 불어난 게 예. 10년, 20년 됐습니다.
0: 그게 다른 약으로는 절대 대체가 안 됩니다. 이 약으로서 해결됐던 게 큰 해결입니다. 보통 해결이 아닙니다. 예.
1: 예, 불어난 게 그 다 주단들까요? 지금 예, 그 우리 중에 쭈글쭈글한 게 땀들이 우리 손 같습니다.
0: 대단하죠.
1: 예. 와를 쭈글쭈글하지. 이게 눌러보면 예, 아프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죽지 못하고 그래서 예. 그리고 뭔가 이게 저기나 한 석몇 달 그때 그래 먹고 또 예, 백자방 한 번씩 먹을까 부담하게 돼가지고 예, 그래 썼는데 그걸 한 날에 한번 먹거나 형도 없습니다. 예,
0: 그렇죠.
1: 선생님.
0: 잠이 잘 오고 예, 기억이 잘 되고.
1: 먹으면, 예, 그래 처음에 한 열흘 먹고 나가 잠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니 형도 안 잡는다. 그래 백자방 구벅에 형도 없습니다. 그래 그거 좀 멀리서 안 돼. 요 12개 그 두골테를 12각을 싸면 15각을 줍니까?
0: 두골테는 지금 12각을 싸면 15각을 주고 백자방은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1: 예, 그냥 거기 고약이 따라오죠.
0: 예. 아, 고약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예, 예.
1: 예, 알았습니다.
0: 여사분은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는 게 기본 방법입니다. 예,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살 것 같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예.
1: 그래, 일하기 되면 헐체,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대답 받아야 된다.
0: 그렇게 하셔. 예.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두부 백자방 구부액을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점심에 내가 있어요. 소변 다섯 보던 게 지금 소변 다섯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다 날아갑니다.
0: 전열선 비대, 전열선염 그 때문에 소변에 남성들은 5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벌써 문제가 생깁니다.
1: 예, 결국 빙가리 있어요. 담배가 놀던게 지금 전사가 됐고요.
0: 와, 대단하죠.
1: 예. 눈이 부옇게 보이던게 지금은 빨간이 납니다.
0: 예.
1: 혈압이 놀던게 혈압 전사가 됐고요. 잠을 자지 못하니까 잠을 잘 잡니다.
0: 큼직큼직한 효과입니다. 예.
1: 선생님 효과도 하니까 예. 배달받아 또 쓰라고 그랬나.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증착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에 20각 드립니다.
1: 네. 예.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두걸 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네 이야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첫째, 무슨 감자약을 쓰자면 위부터 성해서 몸을 깼는데 이거는 위를 하이하이 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까이 밥 먹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를 자고 가해주고에 그리고 이게 특허를 받은 게 되나서 다른 감자약만 효과 특별하게 좋습니다. 나는 요즘은 탈출이 있어서 이 다리 내리 자꾸 들어서 한 20m 가다는 서서히 이 다리 들인 데를 두드렸다가 한참 있다가 하고 이랬댔습니다.
0: 예.
3: 그리고 이게 또 차사골로 발목을 상했는데 그 인대가 다 뜯어졌답니다. 그래서 예. 보내서 빼는 석다리 미끼는데 이 인대는 1년 반이 걸린답니다.
0: 그렇죠.
3: 정말
0: 예.
3: 그럴까
0: 예.
3: 우리 손자 곤방 났을 때 그런데 가 달아댕기니까 생일이 달아다니니까나 1년 반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서 괜찮아지기 때문에. 근데
0: 그렇죠.
3: 이게 한번 상했던 게 루틴에도 급해서 조금 잘못 디디기만 하면은 또 그게 다 불칩니다.
0: 그렇죠. 상한 부분이 먼저 또
3: 예,
0: 불치게
3: 그게
0: 됐죠.
3: 먼저 예. 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골패리의 아픈 부위에 발음 영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약 먹은 게 그렇게 허리 아프던 게 좋아지고 이 발목이 자꾸 풀채 새굴어서 그럴 때는 찌글찌글하고 찌그덕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사유서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0: 그 문제 해결됩니다.
3: 관절약 중에 정말 특효약입니다.
0: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예.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게 됐죠.
3: 아마 이때까지 나온 중에 최고 같습니다. 첫째는 효과 좋고 둘째 위를 자극 아이준다.
0: 그럼요.
3: 그게 특효약이 됐으래 효과 좋고 그러네 너무 좋으니까 또 우리 언니이 완전히 허리 꼬부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막 때려짓고 댕깁니다.
0: 예.
3: 근데 밤에 누워 돌아 누울 수도 없단다.
0: 허리 아파서. 그거를, 예. 그런 분들은 꽤나 계시고 있던데요. 예.
3: 이거 예,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중약을 먹으면 위를 자욱 줘서 예,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위진이 아파서.
0: 그렇죠.
3: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예, 위를 자고 가해주고 잡수가 밥이 맛있단다. 야,
0: 그렇죠.
3: 약중에 최고란다. 그래서, 오더니, 집회 막 때려서는 아이 짓고도 댕긴다.
0: 예, 그렇죠.
3: 최고 약이랍니다.
0: 예, 예, 예.
3: 그래서
0: 큰 문제 해결이죠.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 지금 오늘
3: 밤에 돌아도 예. 못 놓고 예. 우리 언니 막 죽고 싶다 합대다.
0: 그렇죠.
3: 너무 애나.
0: 예.
3: 예. 그래던 게 우선 너무 좋아서 야, 좀 한 밑에 더 살 더 살아야 되겠다.
0: 삶의 이역이 생기죠. 예. 예.
3: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언니가 안에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 좋습니까?
0: 예, 이번 예. 우대할 때, 특수한 예. 우대할 때 진행되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두 발 대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 부수석 관절이 있는데 다 태양성 관절이 있고, 옆에 조그만 탈출까지 해서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지평이 찍고도 잘 못 걸어 댕겼습니다. 그런데 바른 약과 먹는 약 같이 먹을까나 효과도 빠릅니다.
0: 이렇게 좋은 약이 국가 특허를 받은 약이 우리 신변에까지 다가선다는 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살맛이 나는 거죠. 관절통 때문에 너무 통통을 힘들던 분들이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얼마나 귀한데요.
4: 예, 그래. 이 바른 약을 고소파 어제 아픈 바른바 이렇고 얘 약 같이 먹어 영효과 빠른다.
0: 그렇죠.
4: 이번에 지평이 아시고 병사 알고 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김 선생님 나는 또 싹쓰겠는데 물어봅시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일하는데 이 뭐 기본 일한다. 근데 빠른 일하는데 여기 안 가봐가 상관.

0: 마디 두 개에 불어났지 않습니까? 용식 부서수도 이번에 상에 그렇게 왔을 때 이랬던 게 그래서 자기 전에 말한 게 그 뭐니까 자꾸 그 차를 지고 예 해서
1: 거기는 너무 근육이 많이 있었어. 예예.
0: 그렇다면 자기 길에 그렇다면 그 지고 빼란다. 예. 그렇습니까?
1: 그런데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마지막에는 더 난치병으로서 또 어쩔 수 없게 되는데 그거 이제 위에서 말씀한 거 들으셨죠? 류마티즘 레퐁스라 하는데 그거 해결받으셨다는데 그거는 지금 그 두 마디만은 레퐁스 그 징조에 속합니다. 마디가 커지고 불어나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이거 빨리 쓰라 하셔. 저녁에 뭐 일이 끝나고 와서 그거 거기에다 바르고
0: 맞습니다. 한 달 뒤에 자꾸 직업병이란다.
1: 아니 직업병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예. 예.
0: 이렇게 쓰면 안다. 마디 두 개 용수 불어나는데.
1: 예. 아, 이거 빨리 쓰라 하셔. 예. 따님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빨리 쓰게 하세요.
0: 예, 한번 건네갈 수 있지.
1: 얼마나 더 건네갑니다.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많이 싸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4: 예, 백가방 구보행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야, 영 좋습니다. 나니 이 선일에서 연고사 많이 했는데 이 수탄약에서도 어제 말하게 됐던 게 이번에 백가방 구보약 쓰니까 소배용 치워이 자라라고 냄새 나던 것도 이렇고 그다음 강치 나가던 것도 이렇고 예. 구리미술이 이 붓기 빠지고 몸이 영 해가 빠졌습니다.
1: 예, 전부의 몇 가지 성분이 기본으로서 어느 성분이든지 부간선 해주는 콤파스를 도와주는 역할은 특수한 역할의 여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구리미술이 소화도 잘 되고 입이 써서 무슨 영 먹기 힘들었는데 입도 안 쓰고 예.
1: 그렇죠.
4: 오른쪽이 구리 좀 두문두문 겨우 기대 했는데 병원에가 검사를 해서 진단이 별로 이렇게 나올까봐 아이가 되는데 지금 그 겨우는 것도 이렇고 입도 안 쓰고 소화형 잘 된다.
1: 아, 장수하자면 간과 콤파치 든든해야 됩니다. 이거 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아, 간이 아프지 않으니까 간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4: 예, 어쨌든지 용 좋습니다. 제일 좋기는 것도 소화 쑥 걷어서 예. 입이 쓰지 않고 밥을 댕겨 먹으니까 맥도 나지 정신도 나지 영 이제 기억도 없어 그래 된게 지금 무수고 하대도 말부제 개용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영 좋은 이야기니까 이 백자방 구보에 그냥 내 이 당뇨병이란 말입니다.
1: 아, 당뇨병이 예, 특히 심장과 뇌혈관 비롯해서 어느 기관에든지 영향 미치지 않은 부분이 거의 적을 겁니다. 당뇨병이 힘든 병이죠. 예.
4: 그리고 예, 기라는 게 잘 들리지 않아서 그냥 누구 물어보면 3번, 4번 물어봐야
1: 돼. 아, 예, 예.
4: 좀 지금 많이 돌아선 것 같다.
1: 그렇죠. 예, 예. 콤파치 든든해지면 기가 돌았습니다. 예, 예.
4: 그렇습니까? 그래,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 백가방 구보에 좀 배달받아 그냥 오래 쓰자고 된다.
1: 아, 이번에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가게입니다. 5가게 더 얹어준다는 게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우리 누나가 해준 재성 관절염 돼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골집 아파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선택해 쓰고 있는데 더 많이 좀 나중에 안 된단다 지금.
1: 아, 예.
5: 이거 바르고 먹고 하니까 그 통증도 심하던 것도 좀 많이 났고
1: 예.
5: 통증 잠도 제대로 못 자더니 잠도 좀 제대로 자고 있어요.
1: 아, 그렇죠. 두골대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바르고 드시고 하니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5: 이분에게 약좀더 받아봐서 계속 쓰겠단 말이에요.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성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가게 15가구 줍니다.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화 과정에서 혹은 과분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에 무리가 간 상황하에서 변형이 생기거나 동통이 따르거나 특히 노화 과정에서 동통이 따르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투골대의 제품 자체를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고 발라주고 이런 상태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 기본으로서 럴러 구셀러라 말은 입에 달고 있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노화 과정에서 뼈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그런데 민간에서 말은 죽지 않은 암이 골격통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해도 골격통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일단 골격통으로 인해서 몸을 아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침대 생활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죽지 않은 암인 것이 아니라 쉽게 사망으로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가 지금 나서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안전성이 좋은 치료 효과가 높은 이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흑겜이란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그 신심을 갖다주는 이런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 흑개미는 미형 운동 영양 보물고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콩팥을 든든하게 하면서 개미다리 6개는 발동기 매챙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이 이게 그 과학적으로 론증이 나온 이런 수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흑개미가 여기에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많이 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경락이 막히면서 거기 독성 물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독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통이 되게 되어 있고 간 부선종 양해주면서 침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면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흑개미 성분 자체가 간을 도와주고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관절이 단순히 좋아져서 우리 관절 통통이 해결받는다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꼭 근육이 받쳐져야 됩니다. 당신이 두 주일 동안 절대 이전에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뭐 단순히 딱 누워서 모든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고 변을 보고 침대 생활을 하다서를 단순하게 당시 내려서 걸으라 하게 되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관절에는 그간에 다른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심령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 않습니까? 근육이 싹 위축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허망시원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간주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에서 근육을 만드는 이걸 충분하게 완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된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는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관절통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위가 부종이 생기는 비례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쇼변하면서 풍습을 몰아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귀란 성분 자체는 습을 몰아내고 부증을 빼주고 쇼중, 리수의 이런 쇼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증을 빼주는 역할하고 그리고 우리 관절 치료 제품인데 노령기의 혈압을 온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노령기에는 보통 혈압이 원등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소염의 역할을 특별하게 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관절의 염증은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여기는 항균사가 말 듣지 않는데 바로 방귀란 성분이 충분하게 소염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골테이 제품 자체를 쓰면서 어려운 관절통이 심지어 뭐 발뒤축 골가시 통풍 어려운 질병이죠. 고관절 괴사 구구토 화이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좋은 해결을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이 제품.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골테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면 어지간한 관절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손가락 중간마디가 다 부어놨던 게 그게 7달 쓰니까 그게 쑥 다 빠져 이게 조만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한번 부어놓으면 정상 가는 건데 이 제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발명 특허를 충분하게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게끔 한 우선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황차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약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걸 깊이 느끼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환기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환절기에 들어서서 쭉 하면 감기에 걸리고 쉽게 추위를 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환기란 성분 자체가 부치 꾸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간 콩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9월 25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 풍부한 역사 문화와 풍속 습관이 깃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재미나는 동료와 함께 추석의 음식 풍속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학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우리나라 옥토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추석이면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이 있죠. 바로 월병입니다. 월병은 둥근 달 모양의 맛있는 소가 들어간 음식으로 북성식에 이미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월병은 단합과 화목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추석밤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맛있는 월병을 즐기곤 하는데요.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앞날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정춘단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보름달을 보내드립니다.

월병은 맛이 정말 다양한데요. 지역에 따라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동, 광서 등 지역 사람들은 주로 광식 월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광식 월병은 껍질이 얇고 소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소로는 달콤한 련밥이나 오리알 노란 자위가 있습니다. 리선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하미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야영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광동 조산 지역에서는 주로 조식 월병을 즐기는데요. 조식 월병은 흔히 녹두, 오리알 노란자위 그리고 해산물을 소로 합니다. 절강 강소 지역 사람들은 소식 월병을 좋아하는데요. 바삭한 겉껍질이 특징이며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어우러진답니다. 최태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보고 싶은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월병 외에도 다채로운 추석 음식을 즐기는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섬서 지역에서는 추석이면 집집마다 빵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빵을 단원빵이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직경이 약 20cm의 둥근 모양이고 우 아래 두 겹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단원빵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진 추석 음식이랍니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혜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씨름을 보내드립니다.

복근 지역 사람들은 추석에 오리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쯤에는 오리가 통통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복근에서 산출되는 빌랑토란과 오리를 함께 조리하는데요. 그 맛이 정말 일품이랍니다. 절강 강서 지역 사람들은 추석에 계를 맛보면서 제철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또 풋콩을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추석에 풋콩을 먹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승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가의 보루물을 보내드립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추석 음식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그 음식들에 깃든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이 따뜻하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태룡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둥근 달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십리쯤 가자 시커먼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유목민들이 소등으로 지어놓은 움막이었다. 홍군 전사 한 사람이 안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가도 기척도 모르는 채 다릉다릉 박자를 맞춰가며 코를 골았다. 두철추가 다가가 살며시 흔들어 보았다. 그런데 그 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볼분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1: 왜 이래요? 좀 더 자면 안 됩니까?
0: 겨우 18, 1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장난기가 어려 더 앳돼 보였다.
2: 이 추위에 동지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1: 병이 걸리면 말이지요 뭐. 어차피 죽을걸.
0: 소년 전사가 대꾸했다. 두철주는 소년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둡자 부드럽게 타일렀다.
2: 동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서 초지를 나가 북쪽에 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나?
0: 그 말을 듣더니 소년 전사는 목을 뻣뻣이 세우며 말을 했다.
1: 그런 큰 이치는 그만두세요. 소용없으니까.
0: 그러고는 담요를 젖히고 발을 내밀었다.
1: 제 발을 좀 보십시오.
0: 발은 통통 부어 썩어가고 있었다. 불뿌리에 찔린 발이 벌건 물에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1: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세요?
0: 그는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1: 걸을 때마다 살을 털어낸 듯이 아픕니다. 그러니 어찌 처지를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0: 소은이는 이불을 쓰고 드러누워서 엉엉 울었다.
1: 아버지가 저더러 귀엽고 홍군이 가라고 하더니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고요. 차라리 남의 집 모습으로 살이 게 낫지.
2: 동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나? 남의 노예로 사는 모습이 낫겠다니.
0: 두철추는 철없는 소리 같아 한 소리 하려다가 소년이 더 엇나갈까봐 그만두었다. 하지만 소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앉더니 눈을 치뜨고 소리를 쳤다.
1: 그런 정치격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소베트 추석이고 어머니는 불의의 추석이라고요. 저도 손에 난 석이었어요. 우리 형들도 모두 홍군이 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는 저까지 홍군에 틀어버려서요. 우리 식구는 모두 다 혁명.
0: 두철추는 웃으면서 좋은 말로 다독이었다.
2: 내가 언제 동지들어 일부러 가기 싫어한다고 했나? 동지처럼 혁명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일부러 대회에서 떨어질 이유 없지. 발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겠지. 아, 자, 그럼 우리 좀 쉬고 나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0: 그제야 소년은 말이 없었다. 두철추는 자기 식량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2: 배가 고프지 않나? 여기 보리가 좀 있는데. 어?
1: 저도 있어요.
0: 소년은 아직도 화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삐딱하게 대답을 했다.
2: 좋아. 그럼 우리 함께 먹지. 자, 누구 물 있으면 이 동자한테 좀 줘요.
0: 리소가 웃으며 물통을 건넸다. 소년은 어색해하면서 물통을 받아들고 물을 조금 마시었다. 소용대원들은 식량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건양을 드러내 먹기 시작하였다. 이제 반쯤 남은 건양이야말로 명줄이나 다름이 없는지라 누구도 한 번에 양껏 먹으려 하지 않았다.
2: 동지들 어서 갑시다. 해가 남았습니다.
0: 리소가 문 밖에서 기분 좋게 소리를 쳤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초지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눈부신 은백색 태양이 남쪽 하늘에 걸려있었다. 모두들 햇볕을 쬐며 즐거워했다. 두철추가 소년 전사의 총을 메면서 말했다.
2: 자, 저마다 짐을 나누어 메고 번갈아 부주갑시다.

0: 사람들은 소년의 담요와 가방, 식량 주머니를 나누어 맸다. 소년 전사는 부축을 받으며 지팽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였다. 해가 나오자 초원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드넓은 들판을 보는 전사들은 가슴이 탁 트이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들판에는 생노란 금연화, 붉게붉은 동백꽃, 쪽빛 비둘기꽃, 자줏빛 꽃자리 풀, 그리고 빨갛고 흰 자등따비가 눈부시게 피어 있었다. 일행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대군이 지나간 뒤라 군데군데 움푹하게 구랭이가 패인 곳이 많았다. 비에 젖은 옷이 햇빛을 받아 마르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기분도 따뜻하고 유쾌해지었다. 꼬마, 괜찮나? 어? 두 철추가 웃으며 물었다. 소년 전사는 지팽이를 짚고 절룩절룩 거리며 그런 대로 걸었다.
1: 누가 꼬마예요? 이만하면 이제는 어른인데 뭐?
0: 소년은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그 말에 모두들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2: 배정동지, 저쪽에 검은 구름 있습니다.
0: 두 철추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동쪽 하늘과 지평선에 거무스름한 구름이 보이었다. 하지만 너무 작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2: 괜찮겠지요?
0: 리소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 아니야, 그래도 빨리 가야 해.
0: 이미 여러 번 비를 맞은 고생을 해본 사람들인지나 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지었다. 소년 전사도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기었다. 그런데 면리 가지 않아서 동쪽 지평선에 있던 구름덩이가 수십 배나 커진 채 다가왔다. 얼마 뒤 어마어마한 몸뚱이로 동쪽 하늘을 반나마 가리었다. 곧 거센 물결처럼 대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름과 함께 한기가 슬슬 몰려왔다.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머리 위를 덮었다. 눈부시던 태양이 자취를 감추더니 주위는 금방 시커멓게 어두워지었다. 초원에 거센 바람이 일더니 후둑후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 멀리 구름에 덮이지도 않은 곳은 눈부시게 화창했다. 두 철추가 고개를 쳐들고 욕을 퍼부었다. 치, 망할 놈이 하늘 같으니라고. 언제까지 우리랑 맞서기만 할 건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굵은 빗줄기가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삿갓을 쓰고 담요와 이불로 몸을 감쌌다. 두 철추는 다른 전사한테 총을 건네고는 우비를 꺼내 소년 전사와 함께 몸을 가리었다.
2: 자, 내가 부추갈 테니 가지. 어?
0: 빗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서 눈을 뜰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두 철추와 소년은 넘어지고 미끄러져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다행히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는 반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치였다. 하늘은 다시 씻은 듯이 파랗고 찬란했다. 얼마쯤 가자 길가에 구불구불 멋대로 자란 붉은 보드나무가 마치 기작고 구부정한 늙은이처럼 서 있었다. 앞에서 걷던 리소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징그리며 말했다.
2: 배장동지, 저기 좀 보세요.
0: 두철추는 소년 전사를 두고 보드나무 아래로 갔다. 홍군 전사 세 사람이 타닥 꺼진 잿더미를 둘러싸고 나무 아래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2: 동지!
0: 다가가 불러보았지만은 대답이 없었다. 두철추는 속이 덜컥해서 나무에 기대앉은 홍군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몹시 여위고 꺼멓게 탄 전사가 기름때 묻은 홍군 모자를 쓰고 마치 잠을 자듯 앞가슴에 고개를 깊이 묻고 있었다.

0: 머리를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옆에 앉은 민머리 전사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땅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채 눈을 커다랗게 짓뜨고 있었다. 세 번째 전사는 속옷을 걸치고 누워 있었는데 두 발이 썩어 진한 자줏빛이 돌았다. 식량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떨어진 쌀 하나를 보이지 않았다.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밤을 못 넘긴 것이 분명하였다. 한두 번 보는 일이 아니었지만은 볼 때마다 속이 쓰려났다. 그때 뒤늦게 따라온 소년이 넋나간 듯 서 있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팡이를 던지며 소리를 쳤다. 형! 그는 와락 달래가 나무에 기댄 채 앉아있는 전사를 덥석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1: 형, 끝내 조절을 못 빠져나갔구나. 끝내!
0: 곁에 선 사람들도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었다. 두철주가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들을 달랬다.
2: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 3일만 걸으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0: 두철추가 이렇게 외치며 소년 전사를 부축에 일으키었다.
2: 어서 형물을 챙겨요. 서둘러 가야지. 어디 묻을까요?
0: 누군가 물었다. 철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버드나무를 가리켰다.
2: 여기에 묻읍시다. 나무가 표시가 될 테니까.
0: 소용대원들은 함께 구덩이를 파고 죽은 사람들을 버드나무 아래 초지에 묻었다. 소년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번갈아 그를 붙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심리도 못 가서 새빨간 석양이 지평선에 걸리었다.
2: 대장 동지, 저게 뭔가요?
0: 리소우가 새하얀 물체를 가리키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커다란 말이 진흙구덩이 빠진 채 뼈를 드러내고 있었다. 말은 여전히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듯하였고 꼬리에는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었다. 몸에 살집만 없을 뿐이었다. 둘레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난 걸 보니 구하느라 애를 썼지만은 끝내 못 구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아픈 마음을 추스리며 총으로 쏴 죽이고 떠나자 길을 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베어간 것 같았다.
2: 누가 타던 말이지? 그거 되게 아깝네. 보나마나 어느 지휘관이 타던 거겠지? 우리 따라서 여기까지 온 녀석인데 총으로 쏴 죽이다니 놈마잖아. 에이, 그럼 알마. 주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도 나 같으면 같이 굶어 죽더라도 죽이진 않았을 거야. 그래.
0: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수군덕거렸다. 두철추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2: 동지들, 어서 초지를 빠져나가고 싶죠? 우리도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굶을 판이죠. 소후, 저 소뼈에 아직 고개가 좀 붙어있지 않나? 같이 좀 긁어내지, 어?
0: 말조이는 온통 어지러운 진흙탕이었다.
2: 들어갈 수 있을까요?
0: 리소가 망설이던 물었다.
2: 있을 거야, 날 따라와.
0: 철추는 조심스럽게 땅을 디디며 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리소우가 뒤를 따랐다. 말 곁에 이르자 두철추는 지팽이를 땅에 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대원들의 지팽이도 받아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놓고는 지팽이를 딛고 섰다.
2: 소후, 갈 좀 줘.

0: 설추가 리소우를 불렀다. 리소우는 칼을 건넸다. 두철추는 말뼈에 붙어있는 고기 부스러기를 긁어내기 시작하였다. 지나가던 홍군들이 얼마나 고기를 싹싹 긁어갔는지 한참을 긁었는데도 겨우 한 근밖에 안 나왔다. 하지만 이만해도 대단한 성과였다. 다시 걸음을 옮길 무렵 서쪽 지평선이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초지는 금방 어두워지었다. 추위가 저녁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덮치기 시작하였다. 멀리 북쪽 조그만 등성이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을 피워놓았는지 밥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두철추는 마음이 놓이었다.
1: 동지들 힘을 냅시다. 대우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0: 그 들뜬 목소리에 더 밀리듯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가혹한 초지의 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마 중국 공군만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적지 않은 고상한 영혼들이 초지에 잠들었다. 두철춘애가 수경지 이르러 보니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전사들은 좋은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널찍한 산비탈과 수풀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저기는 전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영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전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딱정벌레와 놋그릇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필, 딱정벌레. 여름 한낮의 뜨거운 정원. 분립 사이를 조용히 기어가는 작은 생명이 있다. 화려한 나비처럼 날아다니지도, 시끄러운 매미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다. 오직 단단한 껍질을 품고 묵묵히 땅과 풀 사이를 이동하는 딱정벌레이다. 어릴 적 나는 정원에서 놀며 수없이 많은 딱정벌레를 만났다. 손바닥만한 풀잎에 앉아 햇살을 받고 흙바닥을 느리게 기어가고

검은 뒤집혀 발버둥 친 그 작은 모습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때는 단순한 곤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지면서 낙정벌레의 작은 몸속에 담긴 삶의 힘과 조용한 미학을 깨닫게 되었다. 낙정벌레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생명이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다. 낙정벌레의 가장 큰 특징은 단단한 껍질이다. 매끈하고 견고한 외투는 바람과 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작은 몸을 지켜준다. 화려한 색깔도 부드러운 날개 윤기도 없지만 그 묵직한 껍질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낙정벌레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본연의 단단함을 지킨 후 살아간다. 얇은 날개로 바람에 흔들리는 다른 곤충들과 달리 낙정벌레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갖추고 있다. 그 껍질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묵묵히 견디는 삶의 자세이기도 하다. 낙정벌레의 움직임은 언제나 느리고 꾸준하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 풀잎이 오르고 흙길을 지나고 나뭇가지를 키워가는 모든 과정이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왕복하지도 않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도 않지만 한번 가기 시작한 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 가끔은 장애물을 만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미끄러져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자세를 잡고 천천히 앞으로 기어간다. 그 느린 움직임 속에는 조급함이 없고 묵묵한 끈기와 인내가 가득 담겨있다.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뒤집혀진 딱정벌레를 본 일이다. 바람에 넘어지거나 사람의 손길에 뒤집혀 등을 바닥에 대어 누운 딱정벌레는 다리가 허공에 허우적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친다. 작은 다리가 힘겹게 움직이고 몸을 비틀며 다시 바로 서려 애쓰는 모습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몇 번이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몸을 돌려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그 작은 생명의 끈기를 보며 나는 작은 용기를 배웠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이런 작은 끈기의 누적임을, 아무리 작은 생명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는 것을 알았다. 낙정벌레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조용히 지켜보는 생명이다. 봄이 오면 흙 속에서 깨어나 풀밭을 돌아다니고 여름이 되면 무상한 풀 사이에서 삶을 이어가고 가을이 깊어지면 조용히 몸을 움츠려 겨울을 준비한다. 화려한 꽃처럼 계절을 알리지도 요란한 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오직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과장됨이 없고 허황됨이 없으며 오직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 빠르고 시끄럽다. 모든 사람이 빠른 성과를 원하고 눈에 띄는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조금의 느림도 용납하지 않고 작은 실패도 쉽게 좌절하며 자신의 모습을 잃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 화려한 겉모습을 꾸민 데만 몰두하고 내면의 단단함을 키우는 일은 소홀히 한다. 하지만 낙정벌레의 삶은 이런 우리에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느려도 꾸준하고 평범해도 단단하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모습은 진정한 삶의 자세를 알려준다. 낙정벌레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날지 못하는 몸으로 꾸준히 기어가고 작은 몸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디며 짧은 생이지만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간다. 결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더 큰 것을 욕심내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겸손의 미학 그 자체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잊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겸손한 성실함이다. 늘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것을 원하며 현재 소중함을 잊어버리지만 딱정벌레는 현재 삶에 충실하며 작은 행복과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있다. 딱정벌레의 삶은 고독하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풀밭과 흙길에서 홀로 삶을 이어간다. 때로는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리고 천적의 위협을 받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간다. 화려한 조명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생긴다. 남들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딱정벌레가 가진 위대한 힘이다. 나는 가끔 창밖 정원을 보며 딱정벌레를 찾는다. 여전히 풀잎 사이를 느리게 기어가는 작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걱정이 잊혀지고 작은 생명이 가진 조용한 끈기와 성실함이 마음에 스며든다. 우리의 삶도 딱정벌레와 다를 바가 없다. 누구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지켜가야 한다. 남들보다 빠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다. 세상에는 눈에 띄는 정으로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작은 딱정벌레 삶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오늘도 정원의 풀잎 사이에는 딱정벌레가 조용히 기어가고 있다. 짧은 생이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작은 몸으로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평범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가장 위대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딱정벌레. 나는 이 작은 생명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소필, 넛그릇.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깊은 장식장 서랍 안에 오래된 넛그릇 한 벌이 자리 잡고 있다. 어릴 적엔 투박하고 무겁기만 하다고 생각해서 외면했었는데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 다시 마주하니 그 묵직한 금속의 질감과 은은한 광택 속에 시간과 정성, 가족의 온기가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그릇, 가볍고 다루기 쉬운 플라스틱 그릇이 넘쳐나는 현대 식탁에서 넛그릇은 느리고 조용하며 다소 무거운 존재이다. 하지만 잔잔한 빛을 품은 넛그릇 한 개에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태도와 소중한 일상의 미학, 잊혀가는 정겨운 인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넛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다. 구리와 조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정성껏 두드려 만들어낸 전통 공예품이자 한 가정의 역사를 함께 간직하는 시간의 그릇이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일반 그릇과 달리 예전 장님들은 수없이 망치로 두드리고 다듬고 닦아내며 넛그릇을 만들었다. 한 땀 한 땀 망치 자국이 새겨지며 단단한 결을 이루고 볼을 쬐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금속 본연의 부드러운 과정을

황택이 살아난다. 그래서 모든 넛그릇은 저마다 미시한 결의 차이가 있다.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이 아닌 장인의 손길과 정성이 담긴 독특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예전 시골 가정에서는 넛그릇 한 벌이 집안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평소에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명절이나 제사, 손님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에만 꺼내 사용했다. 평범한 일상의 식사는 나무그릇이나 토기그릇으로 해결하고 귀한 날에만 정성껏 닦아낸 넛그릇에 음식을 담아 정성을 다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넛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존중과 정성, 품위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명절에 경건한 마음을 담고 가정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놋그릇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명절 아침 할머니가 놋그릇을 닦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어두운 놋 표면을 선으로 꾸준히 문지르면 점차 잿빛 광택이 살아나고 맑은 빛이 퍼져나간다. 먼지와 세월의 때를 점차 희석되고 있다. 하지만 놋그릇은 우리에게 잊혀진 삶의 자세를 일깨워준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고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놋그릇을 닦고 관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집중하며 일상의 소란을 벗어나는 명상의 시간이 된다. 천천히 문지르면 때를 걷어내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잡념도 함께 정리되고 소중한 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난다. 놋그릇의 모습은 겸손한 미학을 담고 있다. 화려한 문이나 눈부신 광택으로 시선을 사로잡지 않는다. 조용하고 묵직하며 은은한 빛으로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는 모습이 매력적이다. 과장됨이 없고 꾸밈이 없는 본연의 모습으로 오랜 시간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며 배워야 할 삶의 태도와 닮아있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연연하기보다 내면의 단단함과 진솔함을 지키고 조용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다. 또한 놋그릇은 나눔의 정신을 담고 있다. 예전 사람들은 소중한 놋그릇에 음식을 담아 이웃과 나누고 손님을 대접하며 따뜻한 인정을 나눴다. 귀한 물건을 아끼기보다 소중한 사람과의 정을 나누는 데 사용했던 선조들의 마음이 놋그릇에 깃들어 있다. 물건 자체 가치보다 사람 사이의 정과 나눔의 소중함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가끔 특별한 날이 되면 장식장에서 놋그릇을 꺼내 정성껏 닦아 식탁에 올린다. 은은한 광택이 식탁에 퍼지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분위기로 변한다. 놋그릇에 담은 밥과 국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정겨운 맛이 느껴진다. 그때마다 나는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빠르고 편리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정성과 여유, 나눔의 행복을 놋그릇을 통해서 다시 되찾은 것이다. 놋그릇은 단순한 낡은 식기가 아니다. 시간의 증인이자 가족의 추억의 그릇이며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예술이다. 수많은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정성이 깃든 손길을 기억하며 따뜻한 인정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현대 화려하고 편리한 물건들 사이에서 다소 무겁고 느리지만 그 어떤 물건보다 깊은 가치와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놋그릇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세월이 더 흘러 광택이 더 바래고 흔적이 더 쌓여도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추억, 삶의 미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넛그릇을

보며 언제나 조용하고 겸손하며 정성 가득한 삶의 자세를 기억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도 여유와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묵묵히 시간을 품은 놋그릇의 조용한 아름다움은 바로 진정한 일상의 미학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의 가치이다.

멀리 떠나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향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은 설레입니다. 귀향길 평안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체육을 매개로 전민 건강 체육 경기 전개, 민족 전통 체육 전승,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 보급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생동한 실천 담채로 삼아 교전경기, 대중체육, 전문경기 등 다차원 전경을 연결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의 옥토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길시 제3중학교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교전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민족 학생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용감히 앞을 다퉜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지와 체력을 단련하고 분투 정신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튼튼히 자라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제3중학교 학생 리이진입니다. 체육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고 의지를 연마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여러 민족

0: 하면서 여러 민족 아이들이 경기를 매개로 운동을 인연으로 함께 지내고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감정을 돈독해하고 단결의 힘을 결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변주 진달래 은경 동심컵 중도는 축구 초청 경기가 명정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에서 온 29개 대표팀의 500여 명 중로년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고 경기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는 전민건강체육운동이 민족단결 진보를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이 되도록 했습니다. 연변주 로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형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벗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 선생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펼쳐진 이래 연변 대표팀의 홈장과 원정 경기장은 열띤 분위기와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적인 풍채와 분투 정신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문예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져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확고한 문화 자신감, 독특한 도시 기질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판다 조합 박나모 곡광조입니다. 노래에는 연변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융합됐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춤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우리 모든 민족,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기의 높은 인기와 광범한 보급면, 강한 전파력이라는 우세한 전경에 의탁해 우리 주에서는 체육 더하기 법률 보급 더하기 민족 융합 몰입식 선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전통적인 선전 장벽을 타파하고 민족 단결 선전이 사무실을 벗어나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의 분위기가 아주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삼일꾼들이 우리에게 책자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변의 민족 전통 체육 문화도 대를 이어 전승되며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과 보급에 초점을 맞춰 민족식 씨름, 전통 활쏘기 등 특색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을 상시화하고 조선족 전통 민속체육과 전민건강체육 전략을 깊이 융합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지에는 문화체육 경기가 곳곳에서 꽃피고 민족 융합 분위기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선수와 문화체육 애호가들은 경기장에서 실력을 겨루고 손잡고 나아가면서 경기 교류 속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의 힘을 모으고 있는 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연변 대지에 깊이 스며들고 대중들의 생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중추절을 맞아 연변 대지 곳곳에는 단란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연변 박물관의 고풍스러운 문화 견학에서 도시의 흥겨운 민속 모임, 사회구역의 따뜻한 이웃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명절을 보내고 민족 단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주제 견학, 민속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중추절 문화와 발해 역사 문화 맥락을 융합시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견학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느끼며 고풍스러운 정취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견학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했습니다. 해설로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전시청을 몰입식으로 참관하면서 발해국과 당나라 사이의 밀접한 왕래와 심층융합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또 고대의 깊은 역사적 연원을 생동하게 해석해 아이들이 동북변강의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0: 천년의 문화 맥락을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칠색 교실 활동실에서 강사는 육합동풍,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을 둘러싸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지도 강사들의 인솔하에 월병을 직접 만들며 중추절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투호 경기 등 재미있는 활동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소통 활동 속에서 전통 민속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연길 학생 왕열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추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물관에서 해설원 선생님과 함께 발해국과 당나라 문화 사이의 연계를 알아보고 투호, 탁본 등 활동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빙피 월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천 체험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중추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방문입니다. 전통 명절을 담채로 발해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시청 견학, 과학 지식 보급, 직접 체험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발해와 당나라의 교류 역사를 료해함으로써 중원 문화와 변강 문화의 깊은 연원을 료해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변강 교류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함께 중추절 깜짝 공연도 연변 박물관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구성진 퉁소 연주와 우아한 조선족 무용이 잇따라 등장해 참관하러 온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시청각 성연을 선사하고 상세로운 중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조정서입니다. 박물관에서 중추절을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조선족 전통 가모 공연을 비롯해 많은 활동을 마련했는데 탁본 같은 중화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화 문화의 다운 일체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중추절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연길에서는 단결과 단란함을 상징하는 천인 비빔밥 활동에 여러 민족 대중이 참가해 민속의 매력을 함께 감상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민속문화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져 대합창, 민족무용, 여성중창, 장구춤 등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색미식 품평구역에는 각종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마련됐고 민속놀이구역에서는 투호 등 조선족 전통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훈출시에서는 1년의 명절맞이 이웃 화목 활동을 펼쳐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면서 명절의 따뜻함을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두에서는 문예공연 플러스 편민봉사 모식으로 백가연, 편민봉사 등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월병을 만들고 물만두를 빚었으며 다채로운 문예공연과 재미있는 놀이를 펼쳐 웃음소리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두 연남사회구역 주민 갈홍안입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느끼고 이웃 사이의 정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1: 2026년 중국 농민풍수절 및 제4회 전주 농민풍수시즌 문예공연이 일전 용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은 노래하고 춤추며 풍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향촌 진흥의 힘을 모았습니다.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진흥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 연변 미술관, 각 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룡정시 지신진 정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 온 11개 기층문의 대호가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 대중과 기층 문예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소박한 민요는 땀덩이를 쏟아 거둔 풍수의 기쁨을 노래했고 열정적인 민족무용은 향토 풍정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배우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풍수의 기쁨을 표달하고 시대를 노래하며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정체로운 공연은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도나 죽현 전승예술중심 원장 해정

0: 이번 농민 풍수절 맞이 문화 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악단에도 농민벗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통민족 악기 고쟁을 함께 연주하며 이번 행사를 경축할 수 있어 모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농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풍수축제인 동시에 민족 농경문화를 전승하는 문화성회이기도 했습니다. 활동은 향토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농업 농촌 현대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부관장 로정호입니다. 이번 활동은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지능 촉진을 주제로 하고 삼농사업의 중요 론수를 깊이 관찰하며 풍수를 경축하고 문화를 고양하며 향촌을 진흥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농민을 주체로 하고 향토 정취가 짙은 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 농업농촌 현대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우수하고 찬란한 농경 문명과 우수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며 신시대 변강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방대한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1: 추석과 국경절을 맞아 여객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철도, 민항, 고속도로, 도로, 여객 운수 등 부문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해 휴일 운수 안전 방어선을 전력 구축하고 여객들의 안전 출행길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연결 참모단에서는 왕년의 휴일 운수 규칙과 올해 지역 문화 관광 시장의 뜨거운 추세를 결부해 여객 이동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각 시간대 운수 압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여객 연 68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만 8천 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폭은 14.9%입니다. 그중 연길 서역의 예상 여객 수송량은 연 26만 5천 명으로 동기 대비 6.4% 증가할 전망입니다. 휴일 기간 대규모 여객 운수 상황에 대비해 연길 참모단에서는 운수력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두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쌍을 운행할 계획인데 그중 고속열차가 949쌍, 일반 속도 열차가 39쌍이며 하루 평균 76쌍의 열차가 운행됩니다. 연길 참무단은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 관광 로선의 운수력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기간 다원화, 고품질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참무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연길 서역에서는 진달래의 약속 브랜드 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두 가지 언어 편민 봉사를 상시화해 소수민족 여객들의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로인,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역에서는 편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전과정 안내, 동행 및 마중 배웅, 우산 통행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해 중점 여객들의 출행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항면에서 연길 조양순 국제공항은 항공편 보장과 여객 봉사를 통괄하고 현장 당직 근무를 강화해 여객들의 항공 출행 통로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객 운수면에서 우리주는 명절 기간 여객 이동 고봉 시간대에 대비해 사전에 추가 운행 예비 방안을 제정했는 바 중점 여객 운수 로선에 하루 8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156.5회의 운행편을 증편하며 연길 이도백화, 연길 도문 등 인기 방향 운행편을 중점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두 명절 기간 친척 방문, 자가 운전 관광 등으로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뚜렷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도로 순찰과 관리 통제 강도를 높이고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해 관할 구역 고속도로의 안전 통행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0: 용암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전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사업 관리 규정을 인쇄 발부해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1차 시험 시간을 202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라고 명확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1: 연변 문화 관광 상징물 해동 모집 활동이 그늘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은 7월 말에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추천 작품 100여 건을 받았습니다.

0: 있습니다. 주최 측 심사조의 선별을 거쳐 최종 61편의 작품이 입선됐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륙속 발표하게 됩니다.
1: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출행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관광 관련 문제를 자문하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관광자문 전화 0433-818-0011, 818-0012번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관광 신고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음식 봉사 업체의 식품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명시 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가격 사기, 가격 인상 등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당한 요금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전화 0433-270-7219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0: 9월 26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 위챗 공식 계정에서는 저녁 6시 50분부터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동시에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0: 현대인이 수여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예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리움을 담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함께 달을 바라보면 정은 이어집니다. 오늘도 밝은 달 아래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정이 넘치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일환입니다. 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무엇보다도 월병, 즉 달 모양의 동근 과자가 떠오르는데요. 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어서 지역마다 제철 식재료와 특색 있는 음식들이 아주 풍성하답니다. 네, 오늘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나누기에 좋은 추석 밥상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병입니다. 월병은 그 동근 모양이 보름달과 닮아서 단원병, 즉 동근 화합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속은 팥 다섯 가지 견과류 등 정말 다양하고요. 겉도 광동식, 북경식으로 각각 달라서 고르는 재미도 있답니다.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게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게가 살찐다는 속담이 있죠. 이 추석 무렵이면 암컷은 황이 가득하고 수컷은 젖이 꽉 차서 1년 중 가장 맛있는 때입니다. 특히 대자게는 민물게로 살이 달콤하고 고소해 귀한 손님 대접에 빠지지 않고 바닷가에서는 꽃게를 더 즐기는데요. 이게 여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1: 네. 청년들이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을 때는 사실 우리 몸이 이상한 증상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네. 예,
1: 비만이나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은 당장 뭐 아픔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렇게 위험성을 경과하기 쉽습니다.
0: 네.
1: 또한 바쁜 이런 학업과 직장 생활에 쫓겨서 보니까 건강보다 당장의 일을 우선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야 비록
0: 이 큰 간격은 왜 발생하며 어떻게 하면 이 격차 좁힐 수 있을까요?
1: 네, 예, 사실 지금 젊은들 청년 이렇게 관심은 높지만 이 자기의 건강에 대한 근데 실천이가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인 장벽이 크기 때문입니다.
0: 네,
1: 예, 뭐 시간도 부족하고 피로감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이 이런 등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0: 생기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식습관 개선 방법. 무엇일까요?
1: 네, 예, 지금 이 바쁜 청년들에게는 진짜 뭐 복잡한 요리법보다 네. 간편한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0: 네.
1: 예, 먼저 아침은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뭐 우리 요구르트, 바나나 네. 그리고 빵 이런 네. 걸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 외식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뭐 먹지 말라 하면 좀
0: 그렇죠.
1: 하차해서 하지 못하니까 네. 방법 없이 배달 음식 먹어야 되는데
0: 네.
1: 이럴 때 우리 선택할 때가 뭐 채소 반찬을 꼭 추가하고
0: 네.
1: 예, 그 기름진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0: 네.
1: 예, 과일은 집에 뭐 을 준비해서 간식으로 먹는 방식으로 이 섭취량을 늘릴 수도 있고
0: 네.
1: 예, 그리고 또 완벽한 식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0: 네. 한마디로 복잡한 요리법보다 간편한 방식이 좋다 그 말씀이죠.
1: 네, 그리고 우리 배달 음식을 정할 때도 그 잘 뭐 그 배달 음식이 뭐 된장 뭐 이런 네. 거나 보고 가지고 선택해서 만약에 뭐 오늘은 좀 고기채가 많다면 다음날은 좀 채소
0: 네.
1: 많고 이렇게 평형을 하면 지금 그리고 또 배달 음식은 또 어떤 집은 거는 좀 괜찮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이렇게 주의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내가 그 배달 음식 주문 전에 여러모로 뭐 잘 관찰도 하고 평가도 보고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죠.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식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실용적인 식사 전략 무엇인지요?
1: 네, 1인 가구는 사실 요리하는 부담과 식재료 낭비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0: 네.
1: 사실 혼자 먹으려면 우리 음식 할 때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0: 그렇죠.
1: 나는 또 살 때도 뭐 그렇게 한 가닥씩 사는 것도 아니고
0: 네. 네,
1: 그래서 때는 우리가 첫째는 주말에 미리 이식 재료를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네.

0: 습관을 갖습니다. 네. 네. 많이 산 다음에 우리 하여튼 많은 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저는 예전에도 이 한 거는 얽으면 안 되는 거 했는데 네. 옆쪽에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얽어두고 다시 꺼내 먹어도 좋다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채소 이런 고기를 한 번에 조리해서 이제는 말한 것처럼 소분해 두면 네. 100일에 빠르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둘째는 이런 배달이나 외식을 할 때는 단백질과 채소가 함께 들어있는 메뉴를 우선 선택합니다. 네. 네. 셋째는 우리 간단한 찌개나 볶음 요리를 한번 만들어서 한 2, 3일 분량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혼자 먹는다고 영양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적은 노력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틱톡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젊은 여자애들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정말 저희들보다 많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주식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곁들여서 정말 알뜰히 먹는데요. 이제 금방 위에서 말한 뭐 식재료를 이렇게 작게 냉동해서 쓰더라고요. 아마 재창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간 부족과 피로를 이유로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만 더 걷거나 계단 한 층만 더 올라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운동을 해야 할 일이 아닌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작은 실천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이 운동을 사실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이 큰 과제로 생각하면 아주 부담이 생깁니다. 네. 예, 그냥, 오늘은 몇 시간 꼭 운동해야 된다는 이런, 근데 어떨 때는 또 뭐, 우리 시간을 짜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 내서 말고 그냥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네.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우리 퇴근 시에 한 정거장이라도 일찍 내려서 걷기. 네. 예,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 한 5분씩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 해도 이것도 다 이 별도의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을 목표로 하지 말고 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1: 그러네요. 예,
0: 굳이 그 뭐 젠슨 하는 데 가서 뭐 그렇죠. 폭땀 내고 이런 운동 안 해도 네. 되니까요.
1: 네, 그 생활에서 잠시 뭐 단 5분이라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도 좋고 뭐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 단련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0: 제가 보면 우리 지금 나이는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렇죠. 뭐 택시도 없고 하니까 학교도 걸어가고 하면 사실 제 생각에는 그때 그것이 다 운동으로 되고 네. 우리 그래도 지금의 체질이 괜찮은 거는 그때 그게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7시간 이상 잔 학생들이 6시간 미만으로 잔 그룹에 비해 더 높은 학습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면이 학습 능력과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청년들이 흔히 하는 수면의 오해는 무엇인지요?
0: 네. 사실 우리 수면은 이 뇌가 하루의 정보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네. 과정입니다. 네. 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우리 집중력, 기억력이 높아져서 학습과 업무 효율이 올라갑니다. 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네. 판단력이 떨어져서 우리 이 생산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1: 그러네요. 예.
0: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오해는 주말에 몰아서 자면 보충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사실 주말에 과도하게 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 오히려 평일이 수면질이 더 나빠집니다. 네. 예. 또 잠을 적게 자도 괜찮다고 믿는 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매일 우리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난 규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 이런 말 하면 어떤 청년들은 직장 생활이가 저녁에 야간 직장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 그래서 우리 야간 직장하는 청년들도 뭐 자는데 낮에 잘 때 듣고 그 자는 환경을 어둡게 네. 하고 이렇게 자면 그래도 좀 많이 낫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우리 양생으로 보게 되면 아침 해뜰때 깨어나고

0: 저녁에 해가 지면 뭐 빨리 잠드는 것을 원칙으로 네. 한다 했는데요. 요즘 청년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새벽 1-2시 돼야 아마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영향을 주겠죠?
1: 네, 영향을 주죠. 근데 또 우리도 어떤 때는 이런 청년들이 와서 상담하면 네. 해야 되나 하면 저리 아 그러면 이제 직장인데 어떻게 하냐 방법 없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런 직장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네. 시간을 짜내서 네. 그래도 예, 이렇게 자는 저녁에 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하고 아니면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뭐 약도 먹어도 되고 네. 예, 그거는 예, 그때 가서 네. 있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0: 네 그렇네요. 네, 이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겪는 그 정신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지요?
1: 네, 요즘 청년들은 이 학업, 취업, 직장 생활이 부담으로 사실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습니다.
0: 네. 네,
1: 사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네,
1: 만성 스트레스로 하여 이 수면 장애, 소화불량 그리고 두통 그리고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감기 걸린다 하면 보면 아주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는 거. 예,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 위험도 더 높입니다.
0: 네.
1: 사실 우리 인터넷도 보면 젊은 나이에 또 심장이 먹고 이런 많잖아요.
0: 네.
1: 상황이가. 예. 그래서 우리 이 정신적인 부담이 쌓이면 우리 몸이 건강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피로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하게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정말 요즘 청년들한테는 학업 부담, 취업 부담, 직장 생활 부담 많죠. 네, 스트레스 뭐 해소하는 뭐 운동법 같은 것 없을까요?
1: 사실 운동은 자기들로 그 이렇게 시간 내서 운동 뭐 무기만 맞다 스트레스일 때 그럴 때 하늘을 벌고 네. 그것도 많이 예, 좋아진다고도 하고
0: 네. 예,
1: 아니면 노래를 해도
0: 네. 예,
1: 뭐 그럴 때 없으면 뭐 한 차지금은 노래방도 있고
0: 그렇죠.
1: 예, 우리 핸드폰에 뜨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러면 자기들로 노래도 하고 노래 들으면서 같이 하고
0: 네.
1: 예, 이러면 스트레스도 좀 풀립니다.
0: 네. 스트레스 확 풀 수 있는 방법 자기절로 모색하는 것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요즘에 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나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있으면 먹는 것을
0: 네.
1: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는 것을 해소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0: 그렇죠. 네. 나쁘죠. 네, 정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건강관리 방법으로 영양제 섭취가 운동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1: 네. 사실 영양제는 우리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보조 수단일 뿐 건강을 만드는 근본은 아닙니다.
0: 네.
1: 예, 사실 우리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그다음에 나쁜 수면 습관을 그대로 두고
0: 네.
1: 영양제만 먹어서는 건강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0: 네.
1: 지금은 다 건강을 이런 영양제 사실 젊은 애들도 제가 보면 요즘에는 뭐 비타민 C 어떤 애들은 그 후메큐스 네. 이런 것도 지금 20대에 또 다 먹는데 사실 아직 20대는 이런 거 먹지 않아도
0: 네.
1: 괜찮으니까 오히려 우리 영양 이런 거 잘못 먹으면 간에도 손상이
0: 그렇죠.
1: 가고 사실 간에 손상 가면 어떨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 간 손상이가 나이 있는 분보다 더 빨리가
0: 네,
1: 될 수 있으니까.
0: 그렇네요.
1: 예, 그래서 이런 영양제는 좋기는 이렇게 선택해서 정말 뭐 의사하고 상담해서 정말 제가 이 병변이 부족하면 먹고.
0: 네. 예,
1: 그래서 우리 이 음식을 통해서 얻는 영양소는 사실 여러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 영양제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영양제에 기대기보다는 우리 네. 식습관, 수면, 운동 같은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20대 건강이 40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꼭 받아야 할 기본 검진 항목과 검진 주기는 어떠한지요?
1: 예, 우리 20대부터 30대는 사실 당

0: 당장 아프지 않아도 이 정기검진을 통해서 미리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 혈액검사, 뭐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 쉐즈
1: 네.
0: 예, 이런 검사를 포함하고 건강검진은 한 1, 2년 한 번씩 받는 것이 권장합니다.
1: 네.
0: 예, 2년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근데 해서 혹시 어떤 청년들은 너무 또 기본 무슨 이런 거 병이 있다 할 때는 해마다 하는 것이 좋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여성은 그 자궁경부 검사,
1: 네.
0: 궁증
1: 네.
0: 검사하고 남성은 좋기는 간 기능. 왜냐하면 이 전문대들도 지금 술 마시고 하니까
1: 네.
0: 이 간 기능 검사, 이 그래서 우리 이 성별에 맞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집에 비만 가정력이 있거나 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자수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젊을 때 발견한 위험 요소는 쉽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입사 후 갑자기 바뀐 생활 패턴에 적응하느라 건강을 놓치는 사회 초년생들도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팁은 무엇인지요?
0: 네, 사실 사회 초년생들은 업무에 적응하느라 이 뭐 식사, 수면, 운동을 모두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첫째는 업무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고
1: 네.
0: 야근이 잦아도 최소한의 영양은 챙기도록 합니다.
1: 네.
0: 둘째는 과도한 야근을 반복하지 않고
1: 네.
0: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면 시간을 확보합니다.
1: 네.
0: 사실 초년생이라서 제 생각은 그래도 내 몸이가 많이 아플 때는 예, 우리 상사하고 예,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안 말하고 참으면 마지막에는 다 더 나쁘잖아요.
1: 그렇죠.
0: 내 몸이 제일 중요한데.
1: 네.
0: 예, 셋째는 우리 퇴근 후에는 큰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1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사실 우리 직장 생활이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완벽한 건강관리를 추구하지 않고
1: 네.
0: 예, 조금씩 자신이 몸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20대 하게 되면 우리 취직을 목표로 한 청년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네. 예, 우리 취업생들은 건강관리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 첫째는 신체 건강관리
1: 네.
0: 예, 사실 신체 건강관리 하면 규칙적인 수면 예, 하루에 뭐 7 내지 8시간 자고
1: 네.
0: 뭐 밤늦게까지 이 야근 공부를 피하고
1: 네.
0: 예, 사실 수면 부족은 면역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식습관은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예,
1: 네.
0: 이런 뭐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1: 네.
0: 예,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1: 네.
0: 과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운동은 간단한 운동 매일 20분 내지 30분 걷고 예, 스트레칭을 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우리 어깨,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주의한 것이 건강검진.
1: 네.
0: 사실 취업하기 전에 이 기본 건강검진을 받아서 자기 기본 질환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요즘에도 보면 그 무슨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도
1: 네.
0: 신체 검사에 떨어지는
1: 그렇죠.
0: 것들도 많잖아요.
1: 네.
0: 사실 어떤 항목은 미리 치료하면 다 좋아지는데.
1: 네.
0: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이 정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예,
1: 네.
0: 사실 우리 취업 준비는 스트레스가 많으니 그 과도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1: 네.
0: 그리고 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쉬어줘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걱정이 좀 많을 때는 우리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먼저 뭐 작년에 쳤던 이런 사람들 내서 뭐 그 경험도 듣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생활 습관은 또 사실 요즘에 음주 흡연을 하잖아요.
1: 네.
0: 남성 이 청년들은
1: 네.
0: 이런 것을 자제하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지 않고
1: 네.
0: 이 눈 휴식도 주요하니까
1: 예. 네.
0: 그리고 우리 사실 스마트폰을 어떨 때는 많이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사실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되고 다 더 스트레스 줄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어떨 때 보면 우리 그 인터넷도 나쁜 방면을 말하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네. 사실 어떨 때는

0: 그런 데 더 이렇게 끌려서 보이게 되고,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거 스마트폰은 오래 보지 않고, 예, 우리 이 자기 생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이래서 만다는 준비를 하면 사실 뭐 취업해서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1: 네. 취업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겠죠? 네, 이 30대로 놓고 보면 아주 바쁜 시기에 처한 그런 청년들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 이분들 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0: 네, 첫 번째는 우리 신체적 에너지 회복, 예, 이거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1: 네.
0: 예, 하나는 짧은 수면 전략.
1: 네. 예,
0: 밤에 뭐 충분히 자기 어려운 경우에는 낮에 20분 이내 낮잠을 자고,
1: 네.
0: 예, 30분 넘게 자면 오히려 피곤해지길래 한 그래서 20분 내면 좋고,
1: 네.
0: 예, 그리고 야근 후에는 우리 무리하게 늦잠을 자지 않고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간단한 움직임. 오래 앉아있으면 한 40분마다 한 3~5분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1: 네.
0: 걷기만 해도 피로가 풀리고요.
1: 네.
0: 예, 그리고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1: 네.
0: 예, 세 번째는 우리 음식으로 에너지 유지.
1: 네.
0: 예, 탄수화물만 과다하게 먹으면 오히려 졸음이 오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뭐 우리 계란, 두부, 닭가슴살 이런 것과 채소를 함께 먹고, 예, 사실 커피는 오후 2시 전까지만 마시고 그다음 물을 자주 마시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정신적 에너지 충전에는, 예, 이것도 우리 청년에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0: 예. 하나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을 허용. 예. 사실 어떨 때는 자꾸나 뭐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게 휴식이라잖아요.
1: 네.
0: 사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진짜 휴식입니다.
1: 네.
0: 사실 누구만 앉아서 멍 때리는 5분씩 해도 그것도 휴식이니까.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작은 성취감을 쌓기.
1: 네.
0: 예. 큰 목표만 보면 지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은 일, 뭐 정리하든가 옷 정리, 뭐 산책, 그리고 간단한 공부 이런 것을 끝내고 또 성취감을 느끼면 사실 정신 에너지가 채워지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감정의 배출, 예.
1: 네.
0: 이 스트레스를 혼자 참지 말고,
1: 네.
0: 친구와 이야기도 하고,
1: 네.
0: 뭐 혼자 산책하면서 마음을 드러놓는다. 꼭 참으면 이 에너지가 우리 서서히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관리를 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는 우리 이 무리한 다중 작업을 피한다.
1: 네. 예,
0: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사실 우리 뇌가 소모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끝난 뒤에 쉬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1: 네.
0: 예, 사실 우리 저도 보면 집 청소할 땐 어느 거나 다 하고 싶으면 사실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어떨 땐 집 청소, 오늘은 주방, 다음날은 침실, 예, 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예.
1: 네.
0: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나에게 허락하는 여유를 만들기.
1: 네.
0: 예,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1: 네.
0: 예,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1: 네.
0: 예, 원래 내가 그럴 할 재간이 없는데 또 꼭 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은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떨 때 보면 우리 회사에서나 또 저리 나는 모른다 하면 시키지 않잖아요.
1: 네.
0: 근데 나는 모른다 말을 하기가 좀 그럴 때는 또 해야 되니까
1: 네.
0: 사실 이럴 때 더 이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일상의 이 소속한 이런 충전 방법은 하나는 우리 자연이 가까이 가기.
1: 네.
0: 사실 공원에 산책하기 혹은 뭐 공원 못 나가면 집 안에서 창문을 열어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1: 네.
0: 예, 그리고 이 푸른 하늘 볼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취미에 짧게 예, 뭐 음악 듣다가 혹은 간단한 이 취미 활동 자기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1: 네.
0: 예, 사실 지금의 예, 많은 사람들이 취미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네. 요즘은 아, 무슨 취미가 있나 하면 진짜 취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네.
0: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절로. 네. 네. 그리고 우리 주기적으로 이 휴식일을 정해서 네. 아무 계획이 없이 보내기.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이 핵심 이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몸은 짧은 휴식과 가벼운 움직임으로도 회복하고
1: 네.
0: 예, 마음은 과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진짜 휴식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에너지 충전 방법입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쉬운 건강 습관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무엇인지요?
0: 예, 네,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0: 하루에 물 두 잔을 추가로 마시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1: 네.
0: 근데 이 물은 우리 그냥, 예. 보통 따뜻한 물,
1: 네. 네,
0: 그는 무슨 나이차, 무슨 카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네,
0: 그리고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1: 네.
0: 이거는 돈도 들지 않잖아요.
1: 네.
0: 네, 그냥 사실 우리 보면 남방에서 나는 보온배를 들고 다니잖아요.
1: 네, 네. 네,
0: 사실 우리 이 회사 다닐 때도 보온배라가 집에서 저리 덤으로 가지고 가도 되잖아요.
1: 네.
0: 어떤 회사는 그것이 우리 다 뭐 이 물 마시는 거 있는데 근데 그래서 矿泉水고 도움을 마시기 바쁜 이런 회사도 있으니까
1: 네.
0: 자기들로 범베라 도움을 여가지고 갔다 대고
1: 네. 예,
0: 아침에 그 일어나서 한 잔, 그다음 네. 점심 식사 후에도 한 잔 이렇게 간단하게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굳이 어선에 뭐 딱 시간 찾아 마시는 것보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수분 보충은 사실 우리 소화 피로 회복에 그리고 이 신체 대사에 도움을 주며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다른 건강 습관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건강 관리가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나는 아직 젊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하고 싶습니까?
0: 네, 젊음은 사실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1: 네. 네,
0: 지금 아프지 않다고 해서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0: 네, 건강관리는 거창하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1: 네. 네,
0: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1: 네. 네,
0: 사실 우리 지금 20대에 쌓은 생활 습관이 진짜 먼 훗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네, 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건강 투자입니다.
1: 네. 네, 오늘 처음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청년들의 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대개 건강을 잃은 후이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작은 관심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의 20대, 30대는 평생의 건강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삶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오늘은 1년 중 달이 가장 밝은 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날, 추석입니다. 옛사람들은 달을 보며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떡을 만들어 나눠 먹고 달빛 아래에 앉아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채웠다고 하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밝은 달을 바라보며 서로의 안부를 그리워하고 고향의 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추석밤의 달은 유독 더 둥글고 밝습니다. 올해 추석, 밝은 달빛이 모든 가정에 골고루 비춰지고

오늘의 민요광장에서는 다양한 음악과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이를테면 판소리, 민요, 민요풍의 가요들을 만나고 다양한 조선족 민족악기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 가운데 다양한 장단으로 창작된 연변의 창작가요 몇곡 만나볼까요? 아마도 대부분 노래들은 국거리 장단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국거리 장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장단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거리 장단으로 창작된 노래입니다. 너를 저어가자 이어서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두 곡입니다.

흥겨운 장단인 자진머리 장단으로 창작된 노래 두 곡 드립니다. 자진머리 장단은 박자는 8분의 12 박자로 구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따쿵따 덩따쿵따 덩따쿵따따 덩따쿵따 여기에 속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네 락원 이어서 백세 인생 닐리리입니다.

다음 장단은 새마치 장단으로 창작된 노래인데요. 두 곡 드리겠습니다. 새마치 장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요? 새마치 장단은 고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 다, 다, 쿵, 따, 다, 덩, 덩, 다, 쿵, 따. 박자는 8분의 12박자이고요. 어깨춤이 저절로 덩실덩실 추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장단입니다. 장백사는 내 마음의 노래, 이어서 상모춤 내 고향 사랑 두 곡 감상하실게요.

0: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판소리 가운데에서 백미로 불리우는 춘향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춘향가는 이야기의 줄거리나 소리의 음악적인 짜임으로 따져본다면 첫째로 몽룡이 광활로에서 춘향과 만나는 대목, 둘째로 이몽룡이 천자풀이를 하는 대목에서 두 사람이 사랑가를 부르는 대목까지, 그리고 셋째는 이별하는 대목, 넷째로 신여맞이 대목에서 춘향이 옥중가를 부르는 대목까지고요. 다섯째로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전라의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와서 춘향 어머니와 옥에 갇혀있는 춘향을 만나는 대목까지고요. 여섯번째로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는 데서 뒤풀이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화창한 광활로 경치를 배경으로 이몽룡, 춘향, 방자, 향단의 즐거운 거동이 그려지므로 서리는 중모리와 중중모리 장단에 화평스러운 우조나 평조가 많이 쓰입니다. 둘째 부분은 이몽룡과 춘향이 아기자기하게 사랑을 나누는 전경이 그려지기 때문에 중모리와 중중모리 장단에 화평스러운 평조가 많이 쓰입니다. 셋째 부분은 춘향이 이몽룡과 이별하는 슬픈 대목이 진향과 중모리 장단이 맞고 김현조가 주로 씁니다. 넷째 부분은 변사또가 내려오는 신년맞이 대목인데요. 기생을 점거하는 대목, 그리고 춘향이 매를 맞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대목, 옥에 갇혀 탄식하는 대목들로 이루어져 장면의 변화가 많으므로 장단도 진향, 중모리, 중중모리, 자지모리가 뒤섞이고 쪼도 우쪼, 평쪼, 김영쪼, 설렁제 따위로 자주 바뀝니다. 다섯째 부분은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가 되어 내려오는 대목에서는 자진모리 장단에 우쪼가 많이 쓰이고요. 이몽룡이 춘향 어머니와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는 대목은 진향과 중모리 장단에 슬픈 계면조가 많이 쓰입니다. 여섯째 부분은 사또의 생일잔치와 어사 출도 대목에는 자지모리 장단에 우쪼가 많이 쓰이므로 몽룡이 춘향과 춘향 어머니를 만나는 대목에는 중모리와 중중모리 장단에 평계면조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판소리 춘향가 중에 대목 감상하겠습니다.
1: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하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국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허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국자 노래를 들어라. 국자 노래를 들어라. 좋은

0: 제대로 끄졌구나. 병풍이 우드랑 둥탕 이리 한참 유란 흘제 달흐지 안트래도 알리루다.
1: 그때여 춘향 모친은

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 보다 울음 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모친이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정령한 이들이로구나. 천이 한 모친 기가 막혀 어간 마섭죽 올라 두 손뼈

추상도 어려운디 새 추상이 웬일이냐. 짱 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0: 오, 그 일 잘 되었다. 도련님 앞에 달려들어 여보시오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하여보세.
1: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 음악입니다. 흐려졌던 마음을 쾌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음악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를 끝곡으로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오밀한, 녹음 제작의 박무린이었습니다.

두려시오. 군자 숙녀 버리란 법, 칠거지 악을 범, 자놈면 버리란 법, 난 주를 투련님은 버르시오. 내 딸 주냥 사랑 올지, 잠시 눈은 지 않고 주야. 장천 어르다 밝은 게 아실 때는

야, 다 말고 척척 수심이 허리허 가군 생각이 간절 초당전 화기상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87번째 시간입니다.

0: 십리쯤 가자 시커먼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유목민들이 소똥으로 지어놓은 움막이었다. 홍군전사 한 사람이 안에서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사람이 들어가도 기척도 모르는 채 다릉다릉 박자를 맞춰가며 코를 골았다. 두철추가 다가가 살며시 흔들어 보았다. 그런데 그 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볼분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1: 왜 이래요? 좀 더 자면 안 됩니까?
0: 겨우 18, 1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장난기가 어려 더 앳돼 보였다.
2: 이 추위에 동지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말이야.
1: 병이 걸리면 말이지요 뭐. 어차피 죽을걸.
0: 소년 전사가 대꾸했다. 두철초는 소년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둡자 부드럽게 타일렀다.
2: 동지,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어서 초지를 나가 북쪽에 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 되지 않겠나?
0: 그 말을 듣더니 소년 전사는 목을 뻣뻣이 세우며 말을 했다.
1: 그런 큰 이치는 그만두세요. 소용없으니까.
0: 그러고는 담요를 젖히고 발을 내밀었다.
1: 제 발을 좀 보십시오.
0: 발은 통통 부어 썩어가고 있었다. 불뿌리에 찔린 발이 벌건 물에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1: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아세요?
0: 그는 슬픈 눈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1: 걸을 때마다 살을 털어낸 듯이 아픕니다. 그러니 어찌 처지를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0: 소년은 이불을 쓰고 드러누워서 엉엉 울었다.
1: 아버지가 저더러 귀엽고 홍군이 가라고 하더니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고요. 차라리 남의 집 모습으로 사는 게 낫지.
2: 동지,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나? 남의 노예로 사는 모습이 낫겠다니.
0: 두철추는 철없는 소리 같아 한 소리 하려다가 소년이 더

0: 엇나갈까봐 그만두었다. 하지만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앉더니 눈을 치뜨고 소리를 쳤다. 그런 정치격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소비에트 추석이고 어머니는 불의의 추석이라고요. 저도 손에 난 석이었어요. 우리 형들도 모두 헝그리 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는 저까지 헝그리 틀어버려서요. 우리 식구는 모두 다 혁명. 두철추는 웃으면서 좋은 말로 다독이었다. 내가 언제 동지들어 일부러 가기 싫어한다고 했나? 동지처럼 혁명가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일부러 대회에서 떨어질 이유 없지. 발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겠지. 아, 자, 그럼 우리 좀 쉬고 나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그제야 소녀는 말이 없었다. 두철추는 자기 식량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배가 고프지 않나? 여기 보리가 좀 있는데, 어?
1: 저도 있어요.
0: 소녀는 아직도 화가 다 풀리지 않았는지 삐딱하게 대답을 했다. 좋아. 그럼 우리 함께 먹지. 자, 누구 물 있으면 이 동자한테 좀 줘요. 리소가 웃으며 물통을 건넸다. 소녀는 어색해하면서 물통을 받아들고 물을 조금 마시었다. 소용대원들은 식량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건양을 드러내 먹기 시작하였다. 이제 반쯤 남은 건양이야말로 명줄이나 다름이 없는지라 누구도 한 번에 양껏 먹으려 하지 않았다.
2: 동지들 어서 갑시다. 해가 남았습니다.
0: 리소가 문 밖에서 기분 좋게 소리를 쳤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보니 초지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그치면서 눈부신 은백색 태양이 남쪽 하늘에 걸려있었다. 모두들 햇볕을 쬐며 즐거워했다. 두철추가 소년 전사의 총을 메면서 말했다.
2: 자, 저마다 짐을 나누어 메고 번갈아 부축합시다.
0: 사람들은 소년의 담요와 가방, 식량 주머니를 나누어 메었다. 소년 전사는 부축을 받으며 지팽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였다. 해가 나오자 조원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드넓은 들판을 보는 전사들은 가슴이 탁 트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다. 들판에는 생노란 금연화, 북대붉은 동백꽃, 쪽빛 비둘기꽃, 자줏빛 꽃자리풀, 그리고 빨갛고 흰 자등다비가 눈부시게 피어있었다. 일행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대군이 지나간 뒤라 군데군데 움푹하게 구랭이가 패인 곳이 많았다. 비에 젖은 옷이 햇빛을 받아 마르기 시작하였다. 덕분에 기분도 따뜻하고 유쾌해지었다.
2: 꼬마, 괜찮나? 어?
0: 두철추가 웃으며 물었다. 소년 전사는 지팽이를 짚고 절룩절룩 거리며 그런 대로 걸었다.
1: 누가 꼬마예요? 이만하면 이제는 어른인데 뭐?
0: 소년은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그 말에 모두들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2: 배정동지, 저쪽에 검은 구름이 있습니다.
0: 두철추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동쪽 하늘과 지평선에 거무스름한 구름이 보이었다. 하지만 너무 작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2: 괜찮겠지요?
0: 리소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1: 아니야, 그래도 빨리 가야 해.
0: 이미 여러 번 비를 맞은 고생을 해본 사람들인지나 걸음이 저도 모르게 빨라지었다. 소년 전사도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기었다. 그런데 면리 가지 않아서 동쪽 지평선에 있던 구름덩이가 수십 배나 커진 채 다가왔다. 얼마 뒤 어마어마한 몸뚱이로 동쪽 하늘을 반나마 가리었다. 곧 거센 물결처럼 대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름과 함께 한기가 슬슬 몰려왔다.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머리 위를 덮었다. 눈부시던 태양이 자취를 감추더니 주위

0: 눈은 금방 시커멓게 어두워지었다. 조원에 거센 바람이 일더니 후둑후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 멀리 구름에 덮이지도 않은 곳은 눈부시게 화창했다. 두철주가 고개를 쳐들고 욕을 퍼부었다. 치, 망할 놈이 하늘 같으니라고. 언제까지 우리랑 맞서기만 할 건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굵은 빗줄기가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삿갓을 쓰고 담요와 이불로 몸을 감쌌다. 두철주는 다른 전사한테 총을 건네고는 우비를 꺼내 소년 전사와 함께 몸을 가리하다. 자, 내가 부추가 되니 가지. 어? 빗줄기가 어찌나 굵은지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서 눈을 뜰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두철주와 소년은 넘어지고 미끄러져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다행히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는 반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치였다. 하늘은 다시 씻은 듯이 파랗고 찬란했다. 얼마쯤 가자 길가에 구불구불 멋대로 자란 붉은 보드나무가 마치 기작고 구부정한 늙은이처럼 서 있었다. 앞에서 걷던 리소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배상동지, 저기 좀 보세요. 두철추는 소년 전사를 두고 보드나무 아래로 갔다. 홍군 전사 세 사람이 타다 꺼진 잿더미를 둘러싸고 나무 아래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동지! 다가가 불러보았지만은 대답이 없었다. 두철추는 속이 덜컥해서 나무에 기대앉은 홍군을 살펴보았다. 얼굴이 몹시 여위고 꺼멓게 탄 전사가 기름때 묻은 홍군 모자를 쓰고 마치 잠을 자듯 앞가슴에 고개를 깊이 묻고 있었다. 머리를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옆에 앉은 민머리 전사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땅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채 눈을 커다랗게 짓뜨고 있었다. 세 번째 전사는 속옷을 걸치고 누워 있었는데 두 발이 썩어 진한 자줏빛이 돌았다. 식량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떨어진 쌀 하나를 보이지 않았다.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밤을 못 넘긴 것이 분명하였다. 한두 번 보는 일이 아니었지만은 볼 때마다 속이 쓰려났다. 그때 뒤늦게 따라온 소년이 넉나간 듯 서 있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팽이를 던지며 소리를 치었다. 형! 그는 와락 달래가 나무에 기댄 채 앉아있는 전사를 덥석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1: 형, 끝내 조지를 못 빠져나갔구나. 끝내!
0: 곁에 선 사람들도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었다. 두철주가 마음을 가다듬고 사람들을 달랬다.
2: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 3일만 걸으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0: 두철추가 이렇게 외치며 소년 전사를 부축에 일으키었다.
2: 어서 형 물건을 챙겨요. 서둘러 가야지. 어디 묻을까요?
0: 누군가 물었다. 두철추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보드나무를 가리켰다.
2: 여기에 묻읍시다. 나무가 표시가 될 테니까.
0: 소용대원들은 함께 구덩이를 파고 죽은 사람들을 보드나무 아래 초지에 묻었다. 소년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번갈아 그를 붙잡고 천천히 걸어갔다. 심리도

0: 곧 가서 새빨간 석양이 지평선에 걸리었다. 대장 동지, 저게 뭔가요? 리소호가 새하얀 물체를 가리키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커다란 말이 진흙구덩이에 빠진 채 뼈를 드러내고 있었다. 말은 여전히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 듯하였고 꼬리에는 부채 살처럼 펼쳐져 있었다. 몸에 살집만 없을 뿐이었다. 둘레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난 걸 보니 구하느라 애를 썼지만은 끝내 못 구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아픈 마음을 추스리며 총으로 쏴 죽이고 떠나자 길 가던 사람들이 고기를 베어간 것 같았다.
1: 누가 타던 말이지? 그 되게 아깝네. 보나마나 어느 지휘관이 타던 거겠지? 우리 따라서 여기까지 온 녀석인데 총으로 쏴 죽이다니 너무하잖아. 에이, 그럼 알마. 주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도 나 같으면 같이 굶어 죽더라도 죽이진 않았을 거야. 그래. 아.
0: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수군덕거렸다. 두철추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2: 동지들, 어서 초지를 빠져나오십시오. 우리도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굶을 판이죠. 소후, 저 솥뼈에 아직 고기가 좀 붙어있지 않나? 같이 좀 긁어내지, 어?
0: 말조이는 온통 어지러운 진흙탕이었다.
1: 들어갈 수 있을까요?
0: 리소가 망설이던 물었다.
1: 있을 거야. 날 따라와.
0: 두철추는 조심스럽게 땅을 디디며 말이 있는 쪽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초지는 금방 어두워지었다. 초위가 저녁바람을 타고 사람들을 덮치기 시작하였다. 멀리 북쪽 조그만 등성이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을 피워놓았는지 밥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두철추는 마음이 놓이었다.
2: 동지들, 힘을 냅시다. 대우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0: 그 들뜬 목소리에 더 밀리듯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걸음을 재촉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가혹한 초지의 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마 중국 공군만이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적지 않은 고상한 영혼들이 초지에 잠들었다. 철춘애가 수경지에 이르러 보니 사람들이 저녁을 다 먹고 난진 뒤였다. 전사들은 좋은 밤을 지새기 위해서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서 모닥불을 지피었다. 널찍한 산비탈과 숲을 속 그리고 좀 마른 땅 여기저기는 전사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얼핏 보면은 불빛이 휘영한 도시 같기도 했지만 실은 인가 하나 없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다. 전사들은 날마다 이런 곳에서 밤을 지새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곡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 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앙기업 동아그룹에서 연변 환자들의 높은 평가에 보답하고자 추석 국경절 2종 명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0: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동화 건네보신환이가 우대 활동이 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매번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은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예. 이거 어느 개인이 돈을 1,000원씩 주고 이거 못합니다. 동화 건네보신환은 우리나라 중앙기업에 속하는 큰 제약공장입니다. 큰 제약공장이고 중앙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약재가 엄선돼서 들어갑니다.
0: 네.
1: 아주 엄격한 이런 검사를 걸쳐서 이 약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확실히 이런 약재가 들어갔는가 이거 딱 바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약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합격이 안 되죠. 예? 이래서 우리 동화 건네보신환은 연변에서만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약이고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 동화 건네보신환이가 소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약공장에서 추석하고 국경절이 같이 섞였지 않습니까?
0: 네.
1: 큰 명절이 두 개나 섞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역시 따라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일국각사면 보통 내의과학을 드렸죠.
0: 네.
1: 이번에는 498원짜리 동화 건네보신환을 다섯 곽 드립니다. 한 통 더 드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7곽에 5곽을 드리고 15곽 싸면 15곽을 더 드리고 1,000원 보조금을 드립니다.
0: 네.
1: 약을 그만큼 더 드리면서 1,000원씩이나 보조금 드리는 우대활동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대활동 참가하고 싶다 하는 분들 우리 생방송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방송이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우리 약국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대활동 참가하면은 후미큐십 이 그 후미큐십은 심장근육영양제로서 누구나 40대 후반에는 다 쓰면 좋습니다. 이걸 두 통씩 더 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는 건네보시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지금. 네.
2: 예, 쓰는 각이 되고 나는 예전에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예, 앉았다 일어나도 눈앞에 불꽃이 막 뛰고 있잖니까.
1: 네.
2: 나가 걸어도 예, 조금 나가 걸거나 층층대 올라가도 숨이 차서 꼼짝 못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이 귀에서 나는 게 정기소리 자꾸만 나고 있잖니까. 예. 뭔도 나고. 그리고 몸이가 많이 차갑습니다. 전신, 손발이부터.
1: 남자들이 참 만병이 옵니다. 여자하고 네. 다르습니다.
2: 글쎄 말이야.
1: 여자들은 그나마 차도 비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이 양기가 부족해서 몸이 차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전일성 비대, 그 다음에 방광, 또 나쁘게 나가면 방광암, 이게 전일성암, 이게 다 찬 사람들이 오는 병입니다. 예? 참은 절대 안 됩니다.
2: 글쎄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전월성 미래라는 것은 심해를 취하는 게,
1: 예,
2: 밤에
1: 네.
2: 6번, 7번씩 봅니다.
1: 예, 심합니다.
2: 그래, 다지 못하고, 그 약은 뭐, 이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을지 효과 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이거.
1: 전립선 비대람, 이게 기본적인 몸의 양기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는, 뭐, 하러람, 이런 소염제람 써도 안 됩니다.
2: 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건네보시아를 갖다 지금 쓰면서, 예, 지금 초점 해결된 게 지금 예,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차갑은 게 지금 많이 답답해납니다.
1: 그렇죠. 그거부터 해결을 봐야 되죠. 그래야 약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소변 차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렇죠.
2: 예.
1: 그러면 따라서 골가병도 낮아지고 그렇게 요추간 반돌출이다 뭐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것도 싹 따라 낮아집니다.
2: 예, 그래 이거 써보니까 약이 효과가 참 빠르고 예, 약이 좀 좋은 약재들 다들 이용해서 좋습니다.

0: 뭐 많이 편안하고 그러고 예 정신 난다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1: 맞습니다. 정신 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0: 예,
1: 이 약은 일체 다병약으로서 쓰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사십니다.
0: 예, 선생님 그래서 내 오늘 보니까 또 활동 저기 뭐입니까 이
1: 저, 좋습니다.
0: 예, 활동 오늘 보니까 내 들어볼까나 천원까지 또 빼주고
1: 예, 예, 예.
0: 내가 저는 15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잘 나갔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나 쓰던 환자입니다.
1: 예.
3: 전 저약에 녹색 부조가 심해갖고 경력도 감퇴되고 귀에서 자꾸 소리도 나고.
1: 그렇죠. 어지럽고.
3: 벗어나, 예. 벗어나 뭐 타게 되면 평이어 잡지 못합니다.
1: 예, 꽁지스 혀라는 예.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어떤 때 훌 쓰러질 수도 있고, 예. 자꾸 예. 어지럽고, 감각이 떨어지고, 예.
3: 그리고 저기서 밖에서도 예, 좀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예, 불쌍히 일어나게 되면, 앞이 새까매 나면,
1: 예. 예.
3: 넘어질 때도 있고,
1: 예.
3: 어쨌든 예, 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열선 염도 있어갖고, 소변도 작고, 예.
1: 예.
3: 이래서 여러모로 무슨, 나이 들게 되니까 자꾸만 이것저것 다 나.
1: 사적의 고상이 나죠.
3: 예. 그래서 이게 하고 쓰기 시작해 좀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을 때다 이게 빠르고.
1: 좋습니다. 확실하게 효과 예. 봅니다.
3: 그리고 마침에 방코 들으니까 또 우대가 상당히 좋을 때다.
1: 네. 예.
3: 그래서 저래 오늘 좀 열대과 좀 받으려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예. 이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함대 이럴 때는 예. 약을 싸놓는 게 좋습니다. 있어도 싸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맞습니다.
1: 예, 치료 잘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저는 건네버 시간 어전 넉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4: 왜냐하면 우리 당뇨 종합을 나 중풀고 머리가 후리터고 나고 그래서 아프다 뭐에 머리 꺼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싸싸하고 예쁘라고 오름지 안 싸도 오름지 나고 소도 오름지 꺼져 빙빙 도는 것처럼 그러고 예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소변 잘 보고 그러고 속에도 없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건리보수원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그랬는데 지금 효과도 빠릅니다. 하나하나 소실된다.
1: 예. 예.
4: 머리가 그저 빙 싹 하던 게 그것도 오늘까지 없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림지든 나던 게 그것도 이렇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속에 가서 좀 장기적을 써보자 그랬는데
1: 예.
4: 이런 약도 드물게니까
1: 만나기 바쁜다 이런 약이 예. 예, 예, 그렇게
4: 알겠습니다.
1: 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예, 지금 이 건네 보신화는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젊어서부터 이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에 와 들어서니까나 예, 늘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5: 그다음에 또 침침하고
1: 네.
5: 또 조금 이렇게 등기를 올려 걸으면 또 숨이 차서 니네 정말 헐떡거리면서 한층 올라오고서 서서 또 잠자로군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1: 네.
5: 그래 전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는 그래도 지금 하룻밤에 한 번 혹시 두 번 일어나고
1: 여러 가지로 해봐보죠.
5: 정말 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럼증 나고 잠 자지 못하니까
1: 예.
5: 영 아침 해먹는 것도 또 모르네 무슨 늙어들 못하니까 때 해야 밥 먹잼
1: 예.
5: 그런 게 예. 아침하기 영 이렇게 지금 많이 변해졌습니다.
1: 예,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납니다. 예.
5: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아침에 선생님 그 강의라는 거 보니까 나 이번에 활동이 되나 줬을 때다.
1: 예.
5: 저 이렇게 돌때 열장도 까고 싸워서 좀 장기간 먹어보자고 그래 떠나드렸습니다.
1: 네, 이런 활동은 참가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 약은 내가 좀 먹어보자.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저렇게 네.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 네. 활동 참가하면 다른 약보다도 가격이 네. 많이 싸집니다. 예? 네. 참가하십시오.
5: 예, 네. 좋은 약 알선에서 정말 진짜 여러 년의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우리 오빠의 79세인데 이하고 이제 순지 45일이 남다. 그러니까 전날 생일에 이름 다섯 여섯 번 서면 보던 게 어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해. 그 다음에 뭘까 이야기 특징 맥이 난다면 그랬대요.
0: 네 맞습니다.
3: 예, 몸이 용, 아유 나 것처럼 그런 거리 색색 거리면 소리 나면 그렇지. 그 다음에 뭘까 이 맥이 나는 게 특징이구나. 이게 어쨌든 사람이 이게 맥이 없으면 이게 온갖 배에 다 오고 수명도 짧아지고 이렇게 인데 맥이 나니까 어디 약간 어디 바깥에 어디 나가기 쉽고 어디 누구 저 멀리 어디를 가서 하면 가기 쉽다면서 그랬대다.
0: 네.
3: 그러니까 약, 예, 약이 그래가 좋은 약이라 말이야.
0: 원기가
3: 약.
0: 딱 이게 회복이 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면역력이 다 올라가고.
3: 맞습니다. 맥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아, 이거 좀, 좀 조금 살만 나다니 이런다면 네. 자꾸 바깥에 나가기 쉽고 뭐 나갔습니다. 바깥에 맥이 네. 있어서. 예, 그래서 피부도 오지 말라는 거 보면 검은 투덕투덕 굉장히 한 두 달 아이 되지 굉장히 네. 소변 이렇게 노는 게 그게 아예 확실히 떠들었다는 게로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이 오잠 그래 오잠합니다 오잠 네. 어떤 이런 감 느낀 다음에 어쨌든 이거 한 개로도 써보면 잠 자자겠다면 이랬대요. 그래 이번 올해 활동에 참가하겠단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제가 어제 우리 멜라토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 멜라토닌이란 아 우리 대뇌 성과체란 데서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늙음막에 들어가서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잠이 아예 온다 이거 알아들었을 겁니다.
2: 네.
0: 이래서 이거는 보건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 아닙니다. 왜서 우리 그 대뇌, 근뇌, 그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성과체 같은 게 뇌 조직에 있기 때문에 뇌가 건강해져야 이런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그 직접적으로 근뇌 보신환이란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모든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멜라토닌 분비도 증가되면서 그 수면제라면 그렇게 오래 쓰고 수면제를 써서 맨날 정신이 흐리머리하고 정신이 아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 이런 수면제를 자꾸 쓰게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2: 네.
0: 그래서 막 억지로 이 신경을 억제시켜서 자게 한단 말입니다. 오래 쓰게 되면은 강요성이 생기고 이거 아예 쓰면 아예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뇌 조직이 빨리 위축이 옵니다. 때문에 이 건뇌보신환을 한 개려종 두 개려종 특히 이런 그 뇌 조직 위축이 오고 수면제를 오래 썼던 사람들 두 개려종 이상 쓰면은 벌써 이 수면제를 줄이게 되고 줄이다가 차차차차 끊게 거성됩니다. 예. 그래서 건뇌보신환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런 뇌 조직 위축이 아주 좋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경호

0: 오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격오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격오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격오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격오람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 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격오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격오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격오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에는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차술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격오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진 높은 사람들 혈진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영지땅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역인에서의 소리나 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영지땅구보에 쓰고서 지금 많이 떠가졌습니다.
0: 예.
2: 예, 소리 시월이 다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숴부숴하니 다.
1: 네.
2: 우리 혈압도 돌이 잘 되고. 예. 그러면으로 좋습니다. 식사도 또 잘하고, 예.
0: 예.
2: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랬던 것도 지금 말은 침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았어.
0: 예.
2: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던 중에는 그리고 그냥 말까지 오늘도 배달받아 그냥 쓰다 그런다.
0: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격오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오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래서
1: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이 깡고보게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곳을 자도 되니. 그래, 예.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에 별이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가서 자꾸 걔 가는 문제를 합니다. 걔 선생님 예.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다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밥맛이 있고 잠도 잘 자고 깨고 또 예.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뭐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는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어떻게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지금 좋답니다. 그래.
0: 예.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그런다, 선생님.
0: 약을 선택.

0: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더 좋아집니다.
1: 예,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요?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2: 네.
0: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뭐죠?
2: 네.
3: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연기강 구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 배에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니, 우리 끝에 조금 다수가 자라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조금 또 많이 벗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제가 조금 많이 좀 그들 많이 나고, 일단 거기 다리 아프니, 많이 좀 다수가 자라가지고, 다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0: 네.
3: 우리나라 앞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0: 예.
3: 우리 양정도 대답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3: 그렇게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저고람이란 약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재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 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중명절 대규모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천입니다. 오늘은 정통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풍성한 명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마다 이맘때면 고연을 그리면서 효력의정을 한결 더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첫 곡으로 황상박 작사 렴종성 작곡의 고향산소를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김성희 작사 릴람 작곡의 추석달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추석달처럼 여러분들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성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은은한 달빛에 그리움을 담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화목이 깃드는 추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자식들 걱정에 잠못 이루는 어머니 노래한 가요입니다. 박연희 작사 김태란 작곡의 어머니 달력을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오직 지방걱전 자식사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식 낳으시며 사랑도 낳으신 어머님 노래인가요? 장혜룡 작사, 문용도 작곡의 어머니 그립습니다를 니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적화여 나의 부모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열 가수의 절절한 목소리가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애틋한 그리움을 한층 더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내 자신의 삶이 불안해질 때마다 굳은 의지의 삶을 영위하며 온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한선녀 가수가 부른 양떼 아버지에 이어 그림으로 남은 당신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들과 따뜻하고 능득한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감상의 날이 아니라 아내의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깊은 의미가 담긴 날. 가족들과 함께 정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수확을 마치고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날이자 곡식이 잘 익어가는 시기로 풍요를 기념하는 날, 보름달이 가장 둥글고 밝은 날,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의 하나인 추석인데요. 단순한 보름달

0: 네,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조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인가요?
1: 네, 오늘은 그 추석이므로 추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종초절 또는 한가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를 뜻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큰 날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추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 예, 추석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 전통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서로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해도 추석에는 떡을 빚어 먹었다고 해서 1년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0: 네, 우리 노랫말에도 8월 추석 보름달이 밝다여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예. 추석엔 달이 둥글다는 의미겠네요.
1: 예, 네, 추석에는 둥글 달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또 줄다리기, 씨름, 소놀이, 소싸움, 거북놀이, 강강솔레놀이, 원놀이, 가마싸움, 씨름 등 민속놀도 많이 펼쳤습니다.
0: 네, 이렇게 추석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산이었네요.
1: 예, 종초절 즉 추석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추석은 단순한 명절을 넘어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장이고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기재이며 문화의 독창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무형문화 유산이랍니다. 또한 추석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의 핵심이고 세대를 거쳐서 구전과 실천으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문화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풍속과 음식, 의례 등 측면에서

0: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풍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그 가을을 맞는 정부로 추석 빈 풍속이 있습니다. 추석 무렵이 되면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져서 사람들은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추석에 입는 새 옷을 추석 빔이라고 하는데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짓는 집에서도 일꾼에게 새 옷을 한 벌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추석은 단순히 하루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여름 옷을 정리하고 가을 옷을 새로 장만하는 추석빈 풍속이 있습니다. 이는 조상들이 추석을 수확이 시작이자 새로운 시간으로 전환점으로 이었기 때문입니다.
1: 네, 요즘 세월 우리는 마음에 드는 옷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고 입고 하는데요. 예전엔 특수한 날 새 옷 마련했죠. 추석빔의 유래는 어떻게 전해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 추석빔의 유래는 추석이라는 속설이 생성 역사가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석이 세시 풍속에서 중요한 속절로 자리 잡은 이후에 추석빔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추석을 설날과 더불어 통합 이례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여서 새해 아침 설날이 한 해 시작 이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석 역시 햇 곡식을 맺게 되는 수확 시작이란 이래란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1: 네, 추석은 설날과 같은 의미로 중요하게 맞이한 날이네요.
0: 그렇습니다. 또한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준비하는 해가는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빈 풍속은 설빈과 마찬가지로 사교적 필요성과 더불어서 기후 환경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추석 아침에 먼저 하는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0: 예, 추석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묘와 볼채입니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을 깨끗이 베어드리는 것은 자손이 조상에게 드리는 효도이자 한해의 풍요를 알리는 첫 걸음이랍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묘소를 돌아본 후 가족이 모두가 그 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냅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마련한 차례상에는 한해 농사의 결실인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이 올라갑니다.
1: 네, 추석빔 외에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네, 풋바심, 즉 오리의 심리가 있습니다. 풋바심이란 추석을 맞으면서 식량이 떨어진 집에서 채 익지 않은 벼나 보리를 털거나 훑어서 양식으로 삼던 그 풍속을 말한답니다. 예전에는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핵곡식이 나기 전에 봄철을 춘궁기, 여름 철이 7월을 칠궁기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덜 익은 보리를, 여름철은 채 여물지 않은 벼를 풋바심하여 식량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을 넘기기가 더 어려웠는데 이때를 보리고개라고 합니다.
1: 네, 보리고개라고 하시던 옛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시기를 말씀하셨군요. 올개심리는 뭘 의미하는 거죠?
0: 예, 이 올개심리는 추석을 전후하여 잘 익은 벼, 수수, 조 등 곡식을 한 주 묶어서 집 기둥이나 대문에 걸어두고 다음에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비는 풍속을 말합니다. 올개 심리로 쓴 곡식은 이듬해에 씨앗으로 쓰거나 떡을 해서 사당이나 터주에게 올렸다가 묶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추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석이면 전해져 오는 풍습 가운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1: 네, 그 추석 벌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추석 벌초는 조상 묘의 풀을 베어 정리하는 풍속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금초라고도 합니다. 후손들이 정성을 표현한 전통으로 옛날에는 그 묘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상에 대한 례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후손들이 잘 돌보지 않아서 방치된 묘소는 골청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묘 벌초는 1년에 두 번, 즉 청명과 추석에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두 시기가 전통적으로 성묘를 하는 명절이기 때문이랍니다. 봄에 벌초를 할 때는 청명의 성묘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을에 저 추석 전에 미리 벌초를 해두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청명과 추석에만 벌초를 해야 하는 건가요?
1: 네, 옛날에는 가을 벌초를 7월 15일 백종일 그 무렵부터 8월 15일 추석 전까지 했습니다. 벌초 대상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조상 묘지입니다. 오랫동안 그 선산을 지켜온 가문이라면 묘소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직계 조상이 묘만 벌초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이러한 풍속은 오늘날에도 조선족 사회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무덤이 있는 집에서는 산소로 가고 화장을 한 집에서는 고인이 유골함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0: 네, 추석에 특별히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예, 그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송편입니다. 설에는 옷을 얻어입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때에서 여러 가지 제철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송편, 시루떡, 찰떡, 밤단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송편이 가장 대표적인 절식입니다. 송편은 소에 따라서 팥송편, 깨송편, 콩송편, 대추송편, 밤송편 등으로 나뉩니다. 이외에도 햇살로 지은 햇살밥과 막걸리 그리고 백설기나 찰떡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추석 음식 중이랍니다.
0: 네, 송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맛이 있네요. 그렇다면 제작 방법도 복잡한 거겠죠?
1: 예, 송편은 햇살 반죽에 콩, 깨, 밤 등을 소로 넣고 솔잎을 깔고 찐 떡으로서 그 향긋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송편을 만들 때 시루에 솔잎을 까내려온 송편끼리 달라붙는 것을 막아서 본래 모양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0: 또한 솔잎이 은은한 향이 배어 송편 맛을 더욱 좋게 하고 떡 표면에 솔잎 무늬가 새겨지면 보기에도 좋뿐만 아니라 떡이 잘 상하지도 않습니다.
1: 네, 추석은 지방에 따라서도 음식 문화가 다르겠죠?
0: 예,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 또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한족들은 월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식품이고 조선족들은 주요하게 소고기 국과 송편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녹두나물국과 또 토란국도 의식상에 올라간 집도 있습니다.
1: 네, 이외 추석에 벌이는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추석은 올해 단오 명절과 민속 체육 경기와 민속놀이를 많이 벌이는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민속 경기로는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하게 씨름, 은혜뛰기, 널뛰기, 활쏘기, 줄다리기 등이 있고 민속놀이로는 닭싸움, 소싸움, 소놀이, 강강술래, 가마싸움, 반복이, 올개심리, 바꾸랑기기, 거북놀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네, 여기서 반복이란 어떤 민속놀이인지 알아볼까요?
0: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1: 네.
0: 예, 옛날에 시집 간 여자가 형제나 친척끼리 만날 때 두 집 사이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추석이 무렵이 되면 양가

0: 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이런 풍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 반복에 담긴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림과 또 따뜻한 정,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1: 네, 세월이 바뀌어져서 반복의 행사는 바뀌어졌지만 그 정만은 여전히 그 지켜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앞에서 잠깐 민속놀이 중 소싸움 대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소싸움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추석에 사람들이 즐겨버리는 민속놀이로 소싸움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소의 힘을 겨루는 이 놀이를 다른 말로 투우대회라고 합니다.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이 되면 농촌에서는 소 주인들이 수소를 대장으로 몰고 오고 심사위원은 소의 그 덩치와 비만도를 살펴본 후 갑을 병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넓은 운동장에 모래를 깔고 주위에 줄을 둘러쳐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뒤 소를 맞붙여 싸움을 시킵니다.

0: 소싸움하러 간 날 아침이면 소주에는 소를 깨끗이 씻겨준 뒤에 소의 머리에 여러 가지 색깔이 천 오리를 달아서 장식하고 목에다가 큰 그런 방울을 달아줍니다. 주인 역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붉은 수건을 머리 비스듬히 동여매고 오른쪽 허리에는 색실로 소를 놓은 주머니를 무릎까지 들게 찬 후 소를 먹고 그 소 싸움터로 향해 갑니다. 소 싸움을 주관하는 사람을 도감이라고 합니다. 도감은 싸움대에 나오는 소의 나이, 체구 등에 따라 서로 비슷한 그 소끼리 짝을 지어줍니다.
1: 네, 소들끼리 싸움을 벌이는데도 이러한 격식이 있었네요.
0: 예, 그 당연히 있지요. 순서 대체로 약한 소부터 싸움을 붙이는데 그 도감 시작을 선포하면 주인이 소를 끌고 들어오는데 소와 소 사이에는 포장을 쳐서 서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소들이 미리 먼저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 포장을 제거하는 순간부터 소 싸움이 시작됩니다. 소 싸움터에는 많은 구경꾼 외에 각기 자기 마을이 소를 응원하는 농악대가 모여 풍악을 울립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소 주인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들어서 소를 어루만지며 장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1: 네,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0: 예, 추석의 그 대표적인 놀이로는 강강소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강강소래는 너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동군을 운을 만들어서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놀이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에 맞춰 천천히 돌다가 노래가 점점 빨라지면 돌아가는 속도도 덩달아서 빨라집니다.
1: 네, 그 놀이는 지정된 사람들만이 하는 거겠죠?
0: 예, 아닙니다. 강강소리는 모인 장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태를 만들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무김소리를 하면 전체가 발음소리를 하면서 부릅니다.
1: 네, 강강술래는 어떻게 되어 전해져 온 놀이인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0: 예, 예로부터 추석이 되면 강강술래 춤을 추었습니다. 강강술래가 어느 때 어떻게 하여 시작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렇다 하기에 밝혀볼 수 없지만 이 놀이가 꽤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고대 부족사의 공동체 등과 같은 모임 때 서로 손과 손을 맞잡고 뛰어놀던 단순한 형태춤이 오늘날에는 보이는 강강 그 술래 시원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강강술래 또는 강강술래 등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강강술래 노래로 미루어서 강강술래 노래는 이미 원래 공동체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시대의 파종과 수확대의 공동체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노래와 형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강강술래 노래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이병술로 이용하여 외적을 물리친 후 더욱 세상에 널리 알려져 온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놀이는 추석날에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딱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 놀이는 주로 추석날 밤에 놀았지만 지방에 따라 지적이고 계급적이 되면 우연히 형태가 흐트러지고 네모진 대행이 됩니다. 운동회나 학습 발표 때 보여지는 무용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네모진 형태입니다. 하는 사람과 구경꾼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네, 평등 관계의 의미로 원으로 놀이를 하고 있네요.
0: 네, 둘째로 손을 맞잡고 마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춤을 추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발을 맞추고 호흡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담은 앞소리와 그에 대항하는 뒷소리를 같이 부르며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그동안 지내온 것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마음이 있는 갈등도 풀어내고 새로운 소망을 담아 새로운 생활을 약속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원무와 다르게 처음에는 쉬운 놀이에서 어려운 놀이로 다양하게 이어지고 느린 가락에서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통일감으로 일치시켜 갑니다. 또한 부분과 부분이 하나로 독립적이면서 전체가 통일되고 다음 놀이로

0: 진행될 때 자연스레 이어지면서 부분을 떨어뜨려 놓기도 됩니다.
1: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된 놀이로 이어지고 있군요.
0: 네, 마지막으로 관광소련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서 있거나 구경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따라가면 저런 형태를 만들고 저런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심지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앞소리를 하면 전체가 뒷소리를 먹이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지만 모두 자신이 주인으로 판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생활화되어 그 밖의 다양한 문화에서 언제도 모든 일을 주인으로 내세우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1: 네, 강강술래놀이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평등한 공동체 정신을 배운다는 점이었군요. 누구나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이 삶 전반에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민족문화를 지켜나가는 밑거름이 되겠네요. 네, 이외에도 신명나게 즐기는 민속놀이가 또 있다면서요?
0: 네, 추석은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어울리는 신명한 놀이장이기도 합니다. 씨름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경기로 힘과 지혜를 겨루는 자리입니다. 여성들은 그녀와 널뛰기로 우아함과 무엇을 뽐내고요. 또 특히 철령 지역에서는 여기 철령이라 여영 지역을 말합니다. 예?
1: 네.
0: 농악대를 따라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황소놀이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추석은 조상에 대한 숭배와 감사 그리고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온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깊은 뜻이 담긴 명절입니다. 풍요를 기념하는 명절의 의미와 옛 선조들이 남긴 세시 풍속 이야기를 통해서 전통 문화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소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죠.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가요.

은은한 달빛에 그리움을 담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화목이 깃드는 추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가을이 선사하는 평화로움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고향에 갈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설레고 즐거울까요? 바로 익숙한 풍경, 반가운 얼굴, 그리고 변함없는 그곳의 정겨움 때문입니다. 조혜 작사, 허소라 작곡의 고향에 갈 때마다를 전해드립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사랑,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박흥률 작사, 최룡훈 작곡의 어머니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정겨운 밥상 후에 언제나 함께하는 김치를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황운선 작사, 리찬수 작곡의 김치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방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고향의 맛, 고향의 정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추석은 그리움을 만나는 날입니다. 귀향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가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마음은 설레입니다. 귀향길 평안하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올려야 할까 고민 많으셨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추석 밥상의 량대산맥, 바로 송편과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송편은 추석을 상징하는 음식이고 갈비찜은 추석 밥상의 주인공이죠. 오늘 시간에는 이 두 음식의 건강 효능부터 재료 고르는 법, 그리고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추석 밥상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선 송편과 갈비찜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송편 하면 그냥 명절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송편은 정말 건강한 음식입니다. 특히 쑥 송편에 들어가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불릴 만큼 효능이 뛰어나요. 쑥에는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하고 사포닌 성분이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해소에 탁월합니다. 특히 쑥의 클로로필 성분은 체내 로폐물을 배출하고 여성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송편의 주 재료인 쌀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송편 속에 들어가는 깨, 콩, 밤, 대추 등의 소는 각각의 영양을 더해줍니다. 검은 깨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밤은 비타민C와 칼륨이 많아 피로회복에 좋고 대추는 기운을 보충해줍니다. 그러니까 송편 하나에 온갖 건강이 다 들어있는 셈이죠.

자, 이제 갈비찜입니다. 갈비찜 하면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제대로 만들면 정말 건강한 음식입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소고기는 량질의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기력 보충과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추석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 기운을 북돋아 주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죠. 그리고 갈비찜에 함께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세요.

밤은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고 대추는 기운을 보충하며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 눈 건강에 좋고 무는 소화를 돕고 은행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있으니 갈비찜은 그야말로 종합 영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갈비찜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기름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리 전에 갈비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불순물을 빼주면 훨씬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설탕 대신 배즙이나 양파즙으로 단맛을 내면 칼로리도 낮추고 감칠맛도 살릴 수 있답니다. 송편과 갈비찜의 공합, 송편의 쫀득한 쌀과 갈비찜의 진한 양념이 만나면 정말 환상적이죠. 특히 송편의 담백함이 갈비찜의 기름진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균형도 완벽해집니다.

자, 이제 현웅을 알았으니 장보러 가볼까요? 송편과 갈비찜 재료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송편 재료 고르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쌀가루는 고운 립자의 것을 고르세요. 너무 굵으면 송편이 거칠고 너무 부드러우면 쫀득함이 떨어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보슬보슬하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쑥은 잎이 연하고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을 고르세요. 줄기가 너무 굵거나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세요. 데친 쑥을 사용할 때는 물기를 꼭 짜서 넣어야 송편이 질척해지지 않습니다. 깨, 콩, 밤, 대추 등 소재료는 알이 굵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밤은 껍질에 윤기가 나고 단단한 것, 대추는 붉은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르세요.

갈비찜 재료 고르는 법입니다. 소갈비는 고기 색이 선명한 붉은색이고 지방이 적당히 분포된 것이 좋아요. 뼈에 붙은 고기가 두툼하고 뼈가 깨끗하고 하얀색을 띠는 것이 신선합니다. 너무 기름이 많거나 색이 어두운 것은 피하세요. 밤은 껍질이 매끈하고 무게가 묵직한 것이 좋아요. 흠집이 있거나 벌레 먹은 것은 피하시고요. 대추는 붉은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며 만졌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당근은 색이 진하고 단단한 것, 무는 무게가 나가고 잎이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자, 이제 보관할 차례입니다. 먼저 송편 보관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든 송편은 찜기에 쪄서 익힌 후 완전히 식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2, 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한 번에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 2, 3주도 거뜬합니다.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데우거나 찜기에 다시 쪄주면 갓 만든 맛이 살아납니다. 갈비찜은 국물과 함께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 4일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국물과 고기를 분리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국물은 따로 끓여서 부어주면 더 깊은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갈비찜은 하루 정도 지나면 양념이 더 깊게 배어서 더 맛있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린다면 송편을 만들 때 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반죽하면 더 쫀득하고 부드러운 송편이 돼요. 또 갈비찜에 배즙이나 키위즙을 조금 넣으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자, 이제부터 송편과 갈비찜 두 가지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편은 추석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쑥을 넣어 만들면 색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쌀가루 4컵, 뜨거운 물 4-5 큰술로 준비하시고요. 쑥은 데친 것 100g, 소금 약간 준비하시고요. 송편 소를 만들 재료로는 깨 1/2컵, 설탕 3숟가락, 그리고 구른

숟가락, 콩 2분의 1컵, 밤 5개, 대추 5개 준비합니다. 쌀가루에 소금을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되면 10분간 치대주세요. 자, 두 번째, 반죽을 둘로 나눠 한쪽에는 데친 쑥을 넣고 골고루 섞고 초록색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깨는 볶아서 설탕, 꿀과 섞어 소를 만들고 콩은 삶아서 으깨고 밤과 대추는 잘게 썰어 소를 준비하세요. 자, 네 번째, 반죽을 밤알 크기로 떼어내어 손바닥으로 둥글게 펴고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주세요. 다섯 번째, 찜기에 15분에서 20분간 쪄주세요. 쪄낸 후 참기름을 살짝 발라 윤기를 내면 완성입니다. 송편을 빚을 때 반죽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쪘을 때 터질 수 있습니다. 반죽이 손에 붙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조절하세요. 또 찜기 바닥에 면포를 깔고 쪄야 송편이 바닥에 붙지 않아요.

자, 갈비찜은 추석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죠. 아래 기름기를 잡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갈비 1kg, 무 절반, 당근 1개, 밤 10개, 대추 10개, 은행 10알, 네, 그리고요. 양파 1개, 대파 2대 준비하시고요. 간장 1컵, 배즙 반컵, 설탕 큰술로 3숟가락, 맛술 반컵, 다진 마늘 2숟가락, 참기름 2숟가락, 후추 약간으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갈비는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빼주시고요. 중간에 물을 2, 3번 갈아줍니다. 끓는 물에 갈비를 넣고 5분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무, 당근, 양파는 큼직하게 썰고 대파는 길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갈비를 넣고 양념장 재료를 모두 넣어 30분간 재워주세요. 재운 갈비에 물 3컵을 붓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40분간 끓여주세요. 무, 당근, 밤, 대추, 은행, 양파를 넣고 20분간 더 끓여주세요. 자,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5분간 더 끓여 마무리합니다. 갈비찜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면 배즙이나 키위즙을 넣어보세요. 고기가 훨씬 연해지고 감칠맛도 살아납니다. 또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면 칼로리를 낮추면서도 윤기나는 갈비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갈비찜은 하루 전날 만들어주면 양념이 더 깊게 배여서 더 맛있답니다.

오늘 추석이 지나고 나서 송편이나 갈비찜 만들려고 준비했던 고기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색다르게 즐겨볼 수 있답니다. 우선 남은 송편은 바싹하게 구운 후 꿀을 발라 먹으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남은 송편 10개, 식용유 약간, 꿀 두 숟가락, 계피가루 약간, 견과류 준비하시고요. 송편을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겉이 바삭해지면 접시에 담고 꿀을 솔솔 뿌려주세요. 계피가루와 견과류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송편을 구울 때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속까지 따뜻해지고 겉이 바삭해집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5분간 돌려서 바삭한 송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갈비찜 국물과 남은 고기를 활용하면 근사한 밥전을 만들 수 있고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딱 좋습니다. 남은 갈비찜 고기 100g, 갈비찜 국물 3숟가락, 밥 한 공기, 달걀 한 개, 부침가루 두 숟가락, 대파 약간 준비하시고요. 갈비찜 고기는 잘게 찢어주시고요. 볼에 밥, 그리고 고기, 국물, 달걀, 부침가루, 대파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 숟가락씩 떠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세요. 앞뒤로 바삭하게 익히면 완성입니다. 밥전에 치즈를 넣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또 갈비찜 국물 대신 굴소스를 넣어도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남은 갈비찜이 없을 때는 소고기 다짐육으로 대체해도 맛있습니다.

어느덧 40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은 추석 밥상의 량대산맥, 송편과 갈비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송편은 쑥과 쌀, 그리고 각종 소의 영양이 가득한 건강 음식이고, 갈비찜은 량질의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가 어우러진 종합 영양식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죠. 그 밥상에 오늘 배운 건강한 송편과 갈비찜을 올려보세요. 맛도 맛이지만 가족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주부클럽 가족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이었습니다. 오늘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움을 안고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나마 뒤로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위로와 안부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하루 웃음이 둥글고 마음이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림춘화의 글 아들의 선물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행복한 기다림 하나가 있다. 바로 아들이 보내오는 책을 기다리는 일이다. 아들은 대학에 간 해부터 나한테 종종 책을 보내오곤 했다. 수집실에 가서 소포를 찾아 집으로 돌아올 때면 기분이 동동 뛰는 것만 같다. 그 작은 소포에는 나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 듬뿍 담겼기 때문이다. 아들이 보내온 책에는 세계 명작과 더불어 노후 생활을 주제로 한 국내 작가들의 책도 포함되어 있다. 그 책들은 명석한 태도와 올바른 선택으로 락관적이고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도 했다. 아들은 생각에 참 깊은 아이였는데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먼저 열독한 뒤 서점에 가서 똑같은 책들을 골라 나한테 붙여보내곤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문화에 농후한 흥취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느라 책을 손에 잡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아들애가 자기만의 특수한 방법으로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오죽하면 아들이 어느 하루 나한테 엄마의 재능이 아까워요. 대학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라고 했을까. 어느 해 생일날 나는 어김없이 아들이 보내온 소포를 받았다. 뜯어보니 생일 축하 엽서와 함께 만화책이 들어있었다. 다른 집 애들은 엄마의 생일에 카네이션 꽃다발이나 케이크를 선물로 보내온다는데 아들이 생뚱맞게 만화책을 보내와서 잠깐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그러다 만화책 표지에는 귀여운 북극곰 사진을 보고 나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오스트랄리아의 저명한 동물 촬영 작가가 만화가인 작가가 동물의 사진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깊은 우애를 표현한 만화책이었다. 이 만화책은 매 페이지마다 담겨있는 귀여운 동물 사진과 유머 가득한 진솔한 문장이 어우러져 세상의 모든 엄마들한테 드리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아름답게 전달해주고 있었다. 아들은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이 책을 통해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일별하는 한편 감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글을 읽고 나서 나는 아들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내 스스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아들이 보내온 그 작고 소박한 선물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올린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들도 이제 어른이 되었나 보다. 더는 내 발을 베고 동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아들은 이미 성숙된 사고와 독립성을 지닌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한 것이다. 어른이 되어 이제는 부모의 앞날을 걱정하고 돌봐주려는 그 기특한 마음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얼마 뒤 아들은 또 나한테 양강 선생의 저서 인생의 변두리에서 자문자답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이 책은 양강 선생이 96세 고령의 집필하고 완성했다. 양강 선생은 이 책에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삶의 복잡한 본질을 들여다보며 수양과 인격 함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에 대한 태연함, 삶의 의미, 어려운 처지에 부딪혔을 때의 차분한 선택. 참으로 우리에게 심사숙고할 명제들을 던져주었다. 비록 능력 제한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끝까지 열심히 읽어내려갔다. 아들의 마음이 담긴 책이었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이 선물한 책은 재미로 읽는 소설책에서 무게감 있는 책으로 바뀌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나를 엄마로부터 독자로 만들어간 것이다. 세월이 루수같이 흘러 체력도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은 엄마가 이 책에서 위안과 힘을 발견하고 명석한 마음으로 기쁨 가득한 여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일 것이다. 어릴 적 자신에게 그림책과 우화책을 읽어주는 엄마에게 이제는 아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아들이 보내준 선물 덕분에 요즘은 명작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있다. 책을 한 장 한 장 펼칠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고 지혜롭고 당당한 마음으로 여생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아들의 기특한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아들의 선물은 그 어떤 값비싼 명품보다 마음을 울렸다. 아들은 엄마에게 책을 선물하는 소박한 행동으로 효의의 참뜻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물질적 보답보다 엄마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주고자 하는 아들만의 효도 방식이었던 것이다. 얘는 그 어떤 값진 물건보다 보귀한 것이다. 아들의 그런 배려에 나의 노후 생활도 더욱 빛날 것이라 기대된다. 아들이 선물한 책은 나의 인생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자 두 세대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 웃음으로 대화하고 진리를 깨우쳐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책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제2의 삶을 열어갔고 더 넓은 마음으로 활기찬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 아들이 선물한 책들로 꽉 차는 책장을 보면서 나는 가끔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한다. 이제 아들도 어른이 되어 우리는 책을 통해 어른들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들은 아마 이 책들을 통해 내가 세상과 다시 대화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바람에 응답하며 책 속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해 가고 있다. 멀리서 아들이 또 한 번 책을 묶어 보내오겠지.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쓰면 선물을 말이다. 책은 그렇게 보이지 않은 다리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며 아들과 나를 사랑으로 묶어주고 있다. 엄마와 아들 사이 오가는 특별한 선물인 책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속 깊은 마음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계속해 림순자의 글, 사과배에 깃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배 철이 되면 고향의 사과배 향기가 그리워진다. 우리 고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콤달콤한 사과배를 한입 베어물면 달달한 과즙이 목을 타고 내려와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사과배를 생각하니 사과배에 깃든 거짓말이 떠오르면서 저 세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칠남의 종 막내였던 어머니는 늦둥인데다가 예쁘장하게 생겨서 형제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였다. 여자가 학교에 가기 힘들었던 지난 세기 40년대였거만 외할아버지는 애지중지 키운 막내딸을 귀엽고 학교에 보냈다. 우수한 성적으로 소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는 18살에 이르러 연길 감옥에 배치받아 정식 일꾼이 되었다. 당시 외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꽤 잘 사는 편이었다. 의리의리한 벽돌집에 소 3마리, 그 외에도 수십 마지기의 땅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집안 노동력도 외삼촌들이 결혼하면서 10여 명으로 늘어났다. 성실하고 큰면했던 외할아버지는 수전호처럼 돈을 아끼고 모으는 데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이들한테 인심을 베푸며 살았다. 외할아버지는 소작농을 두지 않았고 고리대를 놓지 않았으며 돈이 필요하다면 꿔주고 쌀이 없다면 그냥 퍼주기도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할아버지를 존경했다. 그러나 인심호환 외할아버지 때문에 외할머니의 고생은 만만치 않았었다. 외할아버지가 손님들을 매일이다시피 집으로 불러들이는 바람에 날마다 주안상을 차려했고 우시장에 갔다가 밟지 못한 소를 끌고 지나가는 동네의 농문들한테 술 한 잔씩 내주는가 하면 소한테 여물을 먹여주는 것까지 외할머니의 몫이 되어버렸다.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평생 외할아버지 곁에서 뒷시중을 들다 나니 외할머니의 허리도 어느새 휘어져 갔다. 나중에 어머니가 연글씨 법원에서 판사로 있던 아버지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며 기뻐하였다. 어머니가 결혼하던 날 외할아버지네 동네는 물론이고 이웃 동네 주민들까지 찾아와서 집안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날 어머니의 결혼 지참품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혀를 내둘렀다. 정교하게 짠 고급 장롱의 비단 이불 그리고 비단도 몇 필이나 되었으니 모두가 입을 딱 벌릴만도 하였다. 어머니는 그 많은 비단 옷가지들을 장롱의 가장 큰 서랍에 넣어두는데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고 색상도 다양했다. 그 외 흰 모시, 연분홍색 공단 등도 있었다. 그 옷감들로 어머니는 우리 세 자매한테 치마 저고리와 원피스를 지어주었다. 그런데 좋은 세월은 오래가지 못했다. 워낙 몸이 허약하던 어머니가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는가 싶더니 급성신염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응급실로 실려갔고
어느 한 분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념이 하도 강했던지 아니면 어린 자식들을 두고 어머니를 하늘도 불쌍히 여겼던지 법마다 위험한 고비를 용케 넘겼다. 그러다 몇 달 뒤에 병세가 조금 호전되어 퇴원을 하였지만 병석에 몸을 기대어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그렇게 몸져놓은 어머니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자식들의 손을 빌어 하루하루 삶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었다고 했다. 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것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나도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다. 그해 설날 아침 눈을 뜨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세월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무와 감자 그리고 사과배를 한 상자씩 나누어 주었는데 사과배가 귀하던 시절이라 우리는 보기 좋은 것들을 골라 신문지에 포장해서 설에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해 두었다. 설날 아침 눈을 뜨니 담수는 사과배가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사과배가 당장 먹고 싶었던 나는 어머니 앞에 다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 친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새해 첫날 눈을 뜨자마자 배를 먹으면 그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대요. 그러자 어머니가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우리 그럼 밥을 먹기 전에 사과배부터 먹자꾸나. 과연 그해 우리 집에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다섯째 외삼촌이 10여 년 만에 안부 편지를 보려온 것이다. 어머니한테는 이보다 더 큰 희소식이 있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설날에 사과배를 먹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라며 더없이 기뻐했다. 그리고 큰언니한테도 경사가 생겼다. 큰언니 또래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모두 하향하였지만 큰언니만 간부학교에 배치받았던 것이다. 나도 얼마 뒤 반장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설날에 사과배를 먹은 덕분에 집안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다면서 싱글벙글 웃었다. 사과배가 먹고 싶어서 했던 거짓말이었는데 집에 그렇게 많은 경사가 생기니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조금 줄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필경 잘못한 건 사실이어서 썩 후에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했더니 어머니는 웃으면서 진작에 알았다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뒤로 사과배 처리되면 식구들은 내가 했던 거짓말을 떠올리면서 농담을 하곤 했다. 식구들은 사과배가 우리 집에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지만 나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한테 행운을 불러왔다고 믿고 있다. 그 뒤로 세월이 좋아져서 살림도 점차 피었지만 어머니는 설날만 되면 사과배에 깃든 이야기를 꺼내놓으셨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안녕과 건강,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을 어머니한테의 고마운 마음이 갈마된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호복선, 제작의 리구였습니다.

예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그리움을 담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함께 달을 바라보면 정은 이어집니다. 오늘도 밝은 달 아래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정이 넘치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6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열이었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장동훈 작사 최삼명 작곡의 사과배 따는 처녀 보내드립니다. 한선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가야금병창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가야금병창이란 가야금 반주에 맞추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종합 예술로 악기 연주와 성악 노래가 하나로 어우러진 형태를 말합니다.

많이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와 함께 추억에 젖어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명월구 산천가 보내드립니다.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연길, 살기 좋은 우리 고장입니다. 계절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미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석화 황상룡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과배 고향 우리 연변. 많은 여행객들이 맛좋은 사과배를 드시면서 연변에서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정이 넘치는 고장, 더욱 아름답게 변해가는 연변의 모습, 서로 돕고 사랑하며 어우러져 사는 우리 연변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고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동동 우리 연변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주령 작사 박세성 작곡의 가을의 만남 보내드립니다. 파란 하늘이 좋아지는 이 가을을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수놓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존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동화, 할머니가 주운 12마리 고양이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떠나볼까요?
0: 할머니가 준 12마리 고양이. 한 마을에 우리와라 아저씨라는 독특한 사람이 살았어요. 아저씨는 노래 부르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2살 때부터 불렀던 한 곡을 가장 즐겨 불렀어요. 가사는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아저씨는 그 노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굳게 믿었어요.
1: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새 집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사 트랙에 그려진 고양이 그림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0: 아저씨가 애창곡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그림 속 고양이가 살아나 트럭에서 뛰어내려 잠시 아저씨와 수다를 떨고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1: 이번 이사는 지금까지 다녀온 이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깊고 신비로운 숲 바로 옆 한적한 곳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딱 작은 집 세 채가 서로 마주보듯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우리와라 아저씨는 길가에 있는 집에 살게 됐고 길 건너 두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각자 살고 계셨어요.
0: 짐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 트럭이 떠나갈 때 우리와라 아저씨는 습관처럼 늘 부르던 그 애창곡을 불렀어요. 그러자 예전처럼 그림 속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1: 고양이는 창가에 앉아 새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관한 비밀을 알려줬어요. 두 분은 원래 부부였지만 아주 작은 일로 다툰 뒤 10년 가까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따로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며 두 집 사이에 세워진 통행금지 표지판마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0: 우리와라 아저씨가 두 분이 왜 다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자 고양이는 모자를 살짝 눌렀으며 그 비밀을 아저씨가 직접 풀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기 전 아저씨에게 꼭

0: 기억해야 할 소중한 당부 한마디를 남겼어요. 만약 저녁에 고양이 숲으로 가게 된다면 꼭 손전등을 켜고 가세요.
1: 고양이 숲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뒤에 자리한

0: 갑자기 뒤쪽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커다란 짐승이 다가오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뒤쪽에 비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 이 사람아, 손전등을 켜봐. 그래야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2: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손전등을 껐어요. 그러자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뿜는 두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몸집이 아주 크고 호랑이와 고양이의 모습을 섞은 듯한 호랑이 무늬 고양이였어요.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를 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새끼 12마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몹시 슬펐을 뿐이에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 꼭 도와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2: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자기 새끼들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숲 안에서 길을 잃은 적도 없고 숲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아저씨에게만 특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덧붙였어요.
0: 다음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창밖으로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냄비를 들고 집을 나와 멀리 돌아와 할아버지 집 앞에 냄비를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 뒤 다시 길게 돌아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면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냄비를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2: 또 잠시 뒤 할아버지도 똑같이 그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냄비 위에 편지 봉투를 올려서 할머니 집 앞에 놓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이 따뜻한 풍경은 끊이지 않았어요.
0: 우리와라 아저씨는 이곳에 살면서 늘 이웃 두 어르신을 살뜰히 도와드렸어요. 거센 바람에 할머니 비옷이 날아가면 재빨리 달려가 도와드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가 흩날리면 쫓아가 주워드렸어요. 두 어르신 모두 아저씨의 선행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2: 냄비와 편지 봉투에 담긴 비밀이 궁금한 우리와라 아저씨는 용기를 내 두 분을 찾아가 물어보았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의 냄비에는 따뜻한 버섯국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께 매일 맛있는 버섯국을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0: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봉투 안에는 직접 손으로 쓴 동화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예전에 할머니에게 매일 한 편씩 동화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따로 지냈지만 서로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깊은 사랑이 따뜻한 국물과 글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흘러나왔어요.
2: 그러던 어느 날 우리와라 아저씨는 두 분이 왜 10년 동안 사이가 멀어졌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다툰 건 고양이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야.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덧붙였어요.
1: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12마리나 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그 큰 고양이가 무섭단 말이야.
2: 12마리라는 말을 듣고 우리와라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숲에서 만난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잃어버린 새끼의 수량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는 할머니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1: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있어야만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단다. 자, 같이 숲속으로 가보자.
2: 할아버지께서는 우리와라 아저씨를 데리고 다시 신비로운 고양이 숲으로 향했어요. 낮이라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땅에서 풀 한 포기를 뽑아

0: 아저씨에게 건네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1: 봐, 이게 바로 고양이 풀이야.
0: 고양이 풀은 잎에 털이 많고 꼬리가 길어 마치 강아지 풀과 아주 흡사했어요. 숲속 작은 들판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행복하게 오래전 추억을 떠올렸어요.
1: 50년 전 일이야. 나는 바로 이 들판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그때 우리 둘 다 겨우 18살이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바로 사랑에 빠졌지.
0: 할아버지와 우리와라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아저씨는 고양이 풀을 입에 물고 할머니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12마리 작은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이 눈에 보였어요. 새끼들도 엄마처럼 눈에 은은한 빛이 흘렀지만 숲을 떠나 지내서인지 아직 어리고 작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다 설명해 주었나 보군.
2: 아저씨가 대답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먼저 스스로 말을 이었어요.
0: 나는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입에 이 고양이 풀을 물면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거든.
2: 할머니, 이 어린 호랑이 무늬 고양이들을 10년 전에 저쪽 호랑이 무늬 고양이 숲에서 주워오신 거 맞으시죠?
0: 우리와라 아저씨의 말을 듣고 할머니와 고양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께서 물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2: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날 밤 숲속에서 이 아이들 엄마를 만났어요.
0: 뭐?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다고? 어서 가보게. 내 소중한 보물들아, 너희 엄마를 만나러 숲으로 가자구나.
2: 그날 밤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출발했고 우리와라 아저씨도 뒤따라갔어요. 아무도 손전등을 켜지 않아 숲은 캄캄했지만 12마리 어린 고양이들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마치 12명의 반짝이는 요정 같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 무늬 고양이야! 내가 왔어!
0: 그러자 커다란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숲속에서 뛰어나왔어요. 12마리 새끼들이 엄마 품으로 달려가 꼭 안기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어린 고양이들을 엄마 품에게 돌려보냈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는 화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서로 말 한마디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께 달려가 물었어요.
2: 할아버지, 아직도 할머니랑 말을 나누지 않으실 거예요?
0: 할아버지는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1: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을 거야.
0: 아저씨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물었어요.
2: 할머니, 아직도 할아버지랑 말 안 하실 거예요?
0: 할머니 역시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어쨌든 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을 거야.
2: 두 분 모두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참 고민하던 우리와라 아저씨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바로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밤에 숲으로 가 호랑이 무늬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너 마법을 쓸 수 있지? 마법 고양이 맞잖아.
0: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 지난번에 내가 너의 12마리 새끼들을 찾아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줘야겠어.
0: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2: 다음 날 아침, 우리와라 아저씨는

0: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전 9시에 호랑이 무늬 고양이 들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오른쪽 좁은 길로 오라고 당부했어요. 그 뒤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연락을 드렸는데 할머니는 집 왼쪽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약속 시간에 들판에 도착했어요. 두 분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가 살며시 마법을 걸어 두 분을 18살 젊은 시절 모습으로 돌려놨어요. 18살 할머니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고 할머니 역시 젊은 시절 할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가 꽉 안아주었어요.
0: 큰 호랑이 무늬 고양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한 마법이 있었거든요. 마법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두 분은 이미 서로 화해한 상태였어요. 마치 아무 다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들판을 함께 걸어갔어요.
1: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 우리와라 아저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 사이에 세워졌던 물건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바로 오랫동안 세워졌던 통행금지 표지판이었어요. 아저씨는 너무 기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0: 오늘 할머니가 좋은 12마리 고양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1: "이번주 동요입니다. 이번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0: 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보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몇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의 길태종이 문진보의 저 숙충량 원장을 보이시려는 분들은 이분이 장춘에 가서의 학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26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추석에는 하루만 쉽니다.
0: 네.
1: 또한 말이죠. 국경절을 계기로 연변에 많은 환자들을 말죠.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보에서는 이달 말이죠. 예. 17일하고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장춘의 명중인 서장성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역시 장춘시나 관성구에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양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말죠. 치료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죠.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제가 말이죠. 관찰해 봤는데 특점이 있습니다. 무슨 특점이 있는가 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보다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통해서 말이죠. 환자의 장부의 공능 상태가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환자나 환자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포착해냅니다.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심근으로 고생하는 가슴이 늘상 압박감을 느끼거나 답답하거나 두근다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또 노공으로 인해서 말이죠. 늘상 사지가 말이죠. 마비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반신불수가 오거나 폐망에 한쪽 혀는 잘 보지 못하거나 말씀하기 곤란하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정서가 절약 상태에 차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뻗치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에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소뇨관결석, 방광결석에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 결절, 유선 결절에 그리고 란소 낭종, 유선 낭종 이러한 말죠. 결절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립선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또 소변을 볼 때 말이죠.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서의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이도 보였고 서이도 보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 서장성 주임의사가 27일하고 28일에 문진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분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몇 가지 말이죠. 질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습니다. 장시식 노근스에 간단히 말하면 노근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말저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중풍 환자 중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말이죠 환자가 이 질병

0: 등으로 중풍이 오게 됩니다.
1: 네.
0: 문제는 말이죠.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말이죠. 이 발생했는가 이과도 관계되지만 환자의 임상 표현을 우리 말이죠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또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파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오른 온종일 말이죠 흐리터분하다고 말씀합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뻣뻣해 나고 심지어는 말이죠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어떤 분들도 경련 상태에 처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초기에는 말이죠 이 노공으로 말 진단을 받은 분들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말이죠 중시를 돌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네.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의 연변병원이라든가 조회병원 디자인 중심에 가보게 되면 이 검사 보고단이 나오는데 이 보고단에는 보고단이 말이죠 노공으로 말이죠 보고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은 초기에는 말이죠 뭐 팔다리 쓰거나 이러한 말이죠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얘기에 말이죠 중시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저희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 아침에 수고 많습니다.
0: 예, 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저기 뭐입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는 한 65세가 되는데
0: 예.
2: 제가 우리 조카 그랬는데 자꾸 자기 방송하기 좀 못하겠다 해서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0: 이렇습니다. 예, 좋은 일입니다. 예.
2: 예, 그래 우리 조카는 전통성으로 손에 이렇게 저기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영 이렇게 서버짐처럼 또 토실감자처럼 그냥 이렇게 토실토실했댔단 말입니다.
0: 예예. 예.
2: 예, 그래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저 선천성이래 그 아들도 같이 애 넣자 이제 그저 이 나이에 그저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는데 그 시고 뭔가 그 대중의 그 피부과의 김주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예.
0: 진심.
2: 정말 기적입니다.
0: 예.
2: 그래서
0: 예,
2: 그 선생님이 통해갖고 약을 누기 뭔가 인편에 알고 해서 통해서 그 시 그래 약을 썼는데 일주일에 아이 대해서의 효과를 봤다 맘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가 잘 안 됐는데.
2: 이런 일이 요즘에 있겠어. 세상에 이런 일이 돼야 되겠어.
0: 예, 예.
2: 예, 그래서 이 방송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써 왔는데 방송이 통하지도 않고 그 선생은 못해줘서 마음이 내려가서 우리 집을 찾아와 아재 이모 이거 해보자고 왔더라 말입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2: 예, 안도에서 먼 데서 왔습니다.
0: 예, 예, 대단히 멀구만요.
2: 예, 오늘 아침에 그래나 이래서 해보려고 내가 지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에 하는데 이렇게 고상한 분들이 우리 조카처럼 고상한 분들이 앞으로 이 대중이 김수임을 찾아 피부과 김수임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찾아서 했으면 좋고 하나 그렇고 이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운 인사를 어떻게 다 한마디로 할 수 없다고 영 그렇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 전해줬어요.
2: 예. 더 하자 해도 길게 할 수는 없고
0: 예, 그렇죠.
2: 많이, 그래 많이 널리 선전해갖고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본인 저 환자 요구입니다. 예,
0: 좋은 일입니다. 예.
2: 수고를 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 오늘이 박윤덕 선생님을 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아, 엊그제 가서 저 머리 어지럽고
0: 예.
3: 그래가지고 치료를 좀 받았는데 나선가투로도 하고 아직은 크게 잘 먹겠습니다.
0: 예, 료정이 필요하니까요. 예.
3: 그래 더가 약질라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3: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피부과 김수미를 하자 그런다.
0: 예,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4: 예, 저는 이거 대상 포진이 걸린 지 일주일 넘어 되는데도 잘 나지 않아서
0: 예.
4: 예, 방송을 듣고 길태중이 피부과 김주임이 이용하다.

0: 예, 말씀을 듣고 지금 가서 일주일 동안 치료받았는데 예. 아직 영효과도 없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0: 예, 예 그래 그래서 쏙쏙 지르면 아프던 게 그렇죠. 많이 났고 예, 그 예, 그 넓은 면적이 많이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얘 가려봐서 그냥 다 그건 이제 지금 가렵등 증상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예 야,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예. 예 자상 본지 정말 힘들다. 예. 고통스럽고. 그래, 어느 가서 또 보이려고 얘 피부과 김수임이 여야하다 그런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됐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1: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3: 저는 당천에서 소주임이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본 사람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3: 저는 한평생에 무슨 남보다 어지럽지 않는 게 다 드문드문하다 그래 한평생 어지럽소 하는 사람 됐는데 그 선생의 약을 두 번, 세 번 썼는가? 그런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3: 그래서 났을 때 더 치료를 하자고 요면 다음 어느 27일 날
1: 예예 예, 왔습니다. 27일 날 우리 말이죠 연결을 시킵시다. 예예예예.
3: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예예. 예.
4: 수고하십니다.
1: 예예. 예.
4: 저는 2년 전부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원장 선생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1: 예.
4: 근데 요즘 날씨 관계인지 또 아프기 시작해서 그래 원장 선생님이 또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원장 선생님과 예, 26일에 오게 되니까 예, 26일로 합시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예.
5: 네.
1: 말씀하세요.
5: 네. 예, 박은덕 선생님,
1: 무슨?
5: 예약하시러 가요.
1: 예. 예. 예약이 됐는데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5: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예.
1: 예.
5: 시간이 소리도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래서 맥도 없고, 예. 어쨌든, 너무 몸,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번에도 가벼운 게 좀 효과도 있고 해서 오늘 또 예, 다시 가서 배우자고 그래요.
1: 예예. 예.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되었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내전합니까?
1: 예, 맞습니다.
6: 당 원장님 환자였습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6: 이전에 저 공을 아프고 이래 막 어지럽고 이래던 것을 그 녹음을 해서 치료를 많이 받아서 많이 나서서 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6: 그래서 이지연이 어제 날씨 그래 그런지 텔레시에서 어제 소변이 자주 나가고 밤에 밤잠 못 자지 애 소변 보다 막 저리고 예 이래.
1: 예.
6: 그래서 저 원장님 차로 좀 또 보일러 오게 됩니다.
1: 예. 예, 원장님이 오늘은 회의를 갔기 때문에 26일에 오십시오, 예?
6: 예.
1: 예. 토요일이 됩니다, 예?
6: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아, 나는 이게, 아니, 가슴이 답답하고, 아, 어렵지, 나고 하면, 식은땀 조금 나오고 해서, 내가 저 장춘 서의사, 그 약을 좀 먹었었어요.
1: 예예. 예.
7: 아 그런 게 조금 좀 나사진 게 알기니까.
1: 예.
7: 좀 한 번 더 써보려고.
1: 예. 그럼 27일로 예 우리 연락합시다.
7: 예. 알았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1: 예.
8: 아, 저는 예, 이 머리가 있지, 계속 무겁고,
1: 예.
8: 머리가 심하면서 영역이 싹 없어지면서, 예, 이 머릿속인데 자꾸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예. 이렇게 아파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박윤덕 주임이사 저기 약을 썼는데 지금 현저하게 효과가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8: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저기 막 머리가 아프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그러던지 지금 귀에서 소리 난 것도 지금 없어지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8: 오늘 또 오늘 거기서 어떻게 저기
1: 정상적으로 문진합니다. 이분이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8: 예, 그럼 오늘 또 갑니다. 예,
1: 예,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1: 안녕하십니까?
9: 네. 네. 목에 가래 많고 밤에 달쭉에 목에다 가랑가랑 소리 나던 게 그
1: 예.
9: 박상호 선생님께서 약을 쓴 게 지금 목에서 가랑가랑 소리 나는 것도 없어지고 이래서 지금 한번 그 공고히 하자고 또 예약 부탁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됐습니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10: 저는 그 허리 아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다리 막 내리다, 부부설에 잘 걸지도 못하고, 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 가서 약도 쓰고, 침도 맞고, 이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10: 또 치료하려고, 예약하려고.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전화 받습니다.
1: 예.
1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11: 말씀. 얼마 전에 그 막 이렇게 불씨로 하늘 땅이 막 빙빙 돌아가면서 예, 또 토하고 막 이랬습니다.
1: 심했구만요.
11: 예, 그래서 막 열링에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무슨 일은 얼수덩이라 합대다.
1: 예, 예.
11: 다 처설인게라 말입니다.
1: 예.
11: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돌아왔는데 막 빙빙 돌아가는 거는 나서졌지만 예, 우리가 예, 이런 오도 마성 들었던 게 있단 말입니다.
1: 예.
11: 근데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 김태주 문진부의 박창호 주님께서 이 병을 잘 치료한다 해가지고 오늘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세요.
11: 예약이 좋다고 그럽대다.
1: 예. 그래. 연계됐습니다.
11: 예예예 예,
1: 예.
11: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문진부입니까?
1: 예 맞습니다.
12: 예 저는 뭐니까 최영희 주임 이산돼서 건강에 다리도 아프고 허리 아파가지고
1: 예.
12: 힘을 받았습니다. 겨우 소문 어제 자꾸 오주름 쥐도 나고 이래가지고 목에다도 침 맞고 이래 맞았는데 많이 낫긴 낫습니다.
1: 예, 예.
12: 근데 그냥 이렇게 다리 아픈 거는 많이 낫고 그런데 소문 오주름 쥐 나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이 중약을 좀 쓸까 하네.
1: 예, 그래야면 더 좋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12: 아, 이게 예. 뭐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예.
12: 예.
1: 연결됐습니다. 예, 예.
1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3: 예, 수고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13: 지금 내 증세라는 게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1: 예.
13: 화장실 가자도 숨이 차는 이런 정말로.
1: 예.
13: 혈압이라는 게 아마 파도에 좀 심합니다.
1: 예.
13: 그래서 장춘에 오신 서준이 이사야를 두 번 썼는데 효과가 흔들 좋거든요.
1: 예.
13: 이래서 아마도 몇 축 더 써야 되겠는데
1: 예.
13: 아마 27일에
1: 예약. 예. 27일로 우리 예약합시다. 예.
1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13: 수고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14: 예. 한동안은 그 경추염 때문에 그 머리가 막 어지럽고 먹고 이렇게 들지 못하고
1: 예 심했구만요.
14: 예, 잘 때는 막 다리도 아파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예. 발도 못 들고 막 그랬대는데 그 강철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1: 예예 예, 맞습니다.
14: 그 강철수 선생님 한테서 침 맞고 정약 먹으면 이렇게 치료를 한동안 한 게 지금 영마에 좋아져갖고
1: 예.
14: 기본 사업 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인사 올리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어.
15: 예.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1: 우리 집에 집사람의 꼬리 아픈 게 호흡 안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어느 분 후보입니까?
1: 강철수 대표님께서 호흡 안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도 월요일 날에 가자고 연락 하자 그럽니다.
0: 예.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1: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기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아까의 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
2: 네.
0: 우리 이학적으로 본다 할 때에 우리 중풍 환자 중에서의 거의 말이죠, 80%가 이 노공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중풍이라는 것이 인기된단 말입니다.
2: 네.
0: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제가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에 말이죠. 중풍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2: 네.
0: 그게 또 말이죠. 중풍 환자 중에 어떤 분들도 사망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예방에 말이죠. 뭐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CT를 했다, MRI를 찍었다, 노공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명확하지 못해도 말이죠. 꼭 치료에 몰을 박아야 됩니다.
2: 네.
0: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중풍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2: 네.
0: 100분의 100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심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희에게는 맞아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지질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는데 화합물에 해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 간유산지라든가 이런 지표가 있어요. 이런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질이가 말이죠. 동맥내막에 말이죠. 달라붙습니다. 쌓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빵괄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2: 네.
0: 이 빵괄이 형성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돌봐진단 말입니다.
2: 네.
0: 샤다에. 돌봐짐 생각해 보시오. 혈액 유동이 잘 되지 않겠죠?
2: 그렇죠.
0: 이래서 말이죠. 심하게 되면 심교통이 생기고 가슴이 아파난단 말입니다.
2: 네.
0: 압박감을 느끼고 두근다거리고 이런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경수에 심근경색이 생긴단 말입니다.
2: 네.
0: 이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어떤 분들 말이죠. 구급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말이죠. 사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0: 우리 연령 단계를 보게 되면 보통 45세 이상 분들이 이 질병이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에게는 이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어떤 분들 명확하지 못하다 할 경우라도 꼭 말이죠. 치료에 몰을 박아야 됩니다.
2: 네.
0: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교통이 오지 않으면 심근경색이 생기는데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말이죠. 하나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말이죠. 챙겨야 됩니다. 너무 말이죠. 본인을 말이죠. 필요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말이죠. 정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해도 안 됩니다.
2: 네.
0: 이 심뇌혈관 질병에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외제에서

0: 자식이 왔다 그래 너무 기뻐서 말이야 공제를 못하는데 네. 이럴 때 심내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우울해 있거나 어떤 분들은 또 우울해 있다가도 갑자기 신경 씁니다. 이럴 때는 또 예, 심내혈관 질병에서 이제 출혈이라든가 예, 이런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0-5000번, 2760-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체육을 매개로 전민 건강 체육 경기 전개, 민족 전통 체육 전승,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 보급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생동한 실천 담채로 삼아 교전 경기, 대중체육, 전문 경기 등 다차원 전경을 연결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의 옥토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길시 제3중학교 운동장에서 다채로운 교정 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민족 학생들은 경기장을 누비며 영감이 앞을 다퉜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의지와 체력을 단련하고 분투 정신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튼튼히 자라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제3중학교 학생 리이지하면서 여러 민족 아이들이 경기를 매개로 운동을 인연으로 함께 지내고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감정을 돈독히 하고 단결의 힘을 결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전 연변주 진달래 은령 동심컵 중도는 축구 초청 경기가 룡정시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에서 온 29개 대표팀의 500여 명 중도년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고 경기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는 전민 건강 체육 운동이 민족 단결 진보를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이 되도록 했습니다. 연변주 로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벗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 선생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이 펼쳐진 이래 연변 대표팀의 홈장과 원정 경기장은 열띤 분위기와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열정적인 풍채와 분투 정신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문예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져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저력과 확고한 문화 자신감, 독특한 도시 기질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판다 조합, 박나모,

0: 곡광조입니다. 노래에는 연빈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융합됐습니다. 장백산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념비도 있고 노래와 춤에 능한 조선족도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는 우리 모든 민족,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기의 높은 인기와 광범한 보급면, 강한 전파력이라는 우세한 전경에 의탁해 우리 조에서는 체육 더하기 법률 보급 더하기 민족 융합 몰입식 선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전통적인 선전 장벽을 타파하고 민족 단결 선전이 사무실을 벗어나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의 분위기가 아주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삼일꾼들이 우리에게 책자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빈의 민족 전통 체육 문화도 대를 이어 전승되며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과 보급에 초점을 맞춰 민족식 씨름, 전통 활쏘기 등 특색 대중성 문화체육 활동을 상시화하고 조선족 전통 민속체육과 전민건강체육 전략을 깊이 융합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 대지에는 문화체육 경기가 곳곳에서 꽃피고 민족 융합 분위기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선수와 문화체육 애호가들은 경기장에서 실력을 겨루고 손잡고 나아가면서 경기 교류 속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단결의 힘을 모으고 있는 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연변 대지에 깊이 스며들고 대중들의 생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중추절을 맞아 연변 대지 곳곳에는 단란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연변 박물관의 고풍스러운 문화 견학에서 도시의 흥겨운 민속 모임, 사회구역의 따뜻한 이웃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명절을 보내고 민족 단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주제 견학, 민속 체험 등 활동을 통해 중추절 문화와 발해 역사 문화 맥락을 융합시켜 청소년들과 관광객들이 견학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느끼며 고풍스러운 정취가 넘치는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중추절 견학 수업을 알심드려 마련했습니다. 해설로는 청소년들을 이끌고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전시청을 몰입식으로 참관하면서 발해국과 당나라 사이의 밀접한 왕래와 심층 융합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또 고대의 깊은 역사적 연원을 생동하게 해석해 아이들이 동북변강의 여러 민족이 융합 공생해온 천년의 문화 맥락을 료해하도록 했습니다. 7세 교실 활동실에서 강사는 육합동풍,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을 둘러싸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지도 강사들의 인솔하에 월병을 직접 만들며 중추절 풍속을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탁본, 투호 경기 등 재미있는 활동도 마련해 관광객들이 소통 활동 속에서 전통 민속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연길 학생 왕열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추절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물관에서 해설원 선생님과 함께 발해국과 당나라 문화 사이의 연계를 알아보고 투호, 탁본 등 활동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빙피월병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실천 체험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중추절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연변 박물관 해설은 방문입니다. 전통 명절을 담채로 발해 역사 문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시청 견학, 과학 지식 보급, 직접 체험을 결부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발해와 당나라의 교류 역사를 료해함으로써 중원 문화와 변강 문화의 깊은 연원을 료해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변강 교류 문화를 느끼고 배우며 전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뜻한 연변 가을의 운치, 다채로운 연변 예술

0: 박물관에서 중추절을 보내기는 처음입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조선족 전통 가모 공연을 비롯해 많은 활동을 마련했는데 탁본 같은 중화 전통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중화 문화의 다운 일체를 느낄 수 있어 이번 중추절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연길에서는 단결과 단란함을 상징하는 천인 비빔밥 활동에 여러 민족 대중이 참가해 민속의 매력을 함께 감상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민속 문화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져 대합창, 민족무용, 여성중창, 장구춤 등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색 미식 품평 구역에는 각종 조선족 특색 음식들이 마련됐고 민속놀이 구역에서는 투호 등 조선족 전통놀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훈출시에서는 1년의 명절 맞이 이웃 화모 활동을 펼쳐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면서 명절의 따뜻함을 주민에게 전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두에서는 문예공연 플러스 편민봉사 모식으로 백가연, 편민봉사 등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월병을 만들고 물만두를 빚었으며 다채로운 문예공연과 재미있는 놀이를 펼쳐 웃음소리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춘시 하남가두 연남사회구역 주민 갈홍안입니다. 이번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뜻깊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느끼고 이웃 사이의 정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1: 2026년 중국 농민풍수절 및 제4회 전주 농민풍수시즌 문예공연이 일전 용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름민족 대중은 노래하고 춤추며 풍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향촌 진흥의 힘을 모았습니다.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진흥 촉진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 문물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 연변 미술관, 각 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룡정시 지신진 정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전주 8개 현시에서 온 11개 기층문의 대우가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 대중과 기층 문예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연변 지역 특색이 짙은 종목들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소박한 민요는 땀덩이를 쏟아 거둔 풍수의 기쁨을 노래했고 열정적인 민족무용은 향토 풍정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배우들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풍수의 기쁨을 표달하고 시대를 노래하며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정체로운 공연은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도나 죽현 전승예술중심 원장 해정입니다. 이번 농민풍수절 맞이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악단에도 농민벗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전통민족 악기 고쟁을 함께 연주하며 이번 행사를 경축할 수 있어 모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농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풍수축제인 동시에 민족 농경 문화를 전승하는 문화 성회이기도 했습니다. 활동은 향토문의 형식을 통해 연변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농업 농촌 현대화 발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연변 군중예술관 부관장 로정호입니다. 이번 활동은 풍수로 새 국면 열고 실속 있게 일해 진흥 촉진을 주제로 하고 삼농사업의 중요 론수를 깊이 관찰하며 풍수를 경축하고 문화를 고양하며 향촌을 진흥하는 것을 취지로 했습니다. 농민을 주체로 하고 향토 정취가 짙은 문예 형식을 통해 연변 농업농촌 현대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우수하고 찬란한 농경 문명과 우수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며 신시대 변강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방대한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0: 추석과 국경절을 맞아 여객 이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철도, 민항, 고속도로, 도로, 여객 운수 등 부문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조치를 세분화해 휴일 운수 안전 방어선을 전력 구축하고 여객들의 안전 출행길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연결 참모단에서는 왕년의 휴일 운수 규칙과 올해 지역 문화 관광 시장의 뜨거운 추세를 결부해 여객 이동 추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각 시간대 운수 압력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0: 해당 관할 구역에서 의료계 연 68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만 8천 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폭은 14.9%입니다. 그중 연길 서역의 예상 여객 수송량은 연 26만 5천 명으로 동기 대비 6.4% 증가할 전망입니다. 휴일 기간 대규모 여객 운수 상황에 대비해 연길 참무단에서는 운수력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두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쌍을 운행할 계획인데 그중 고속열차가 949쌍, 일반 속도 열차가 39쌍이며 하루 평균 76쌍의 열차가 운행됩니다. 연길 참무단은 연길 서역, 장백산 등 문화 관광 로선의 운수력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기간 다원화, 고품질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참무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연길 서역에서는 진달래의 약속 브랜드 봉사를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두 가지 언어 편민 봉사를 상시화해 소수민족 여객들의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로인,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대상으로 역에서는 편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전과정 안내, 동행 및 마중 배웅, 우산 통행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해 중점 여객들의 출행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항면에서 연길 조양순 국제공항은 항공편 보장과 여객 봉사를 통괄하고 현장 당직 근무를 강화해 여객들의 항공 출행 통로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 여객 운수면에서 우리주는 명절 기간 여객 이동 고봉 시간대에 대비해 사전에 추가 운행 예비 방안을 제정했는 바 중점 여객 운수 로선에 하루 8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156.5회의 운행편을 증편하며 연길 이도백화, 연길 도문 등 인기 방향 운행편을 중점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두 명절 기간 친척 방문, 자가 운전 관광 등으로 고속도로 차량 흐름이 뚜렷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도로 순찰과 관리 통제 강도를 높이고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 처리해 관할 구역 고속도로의 안전 통행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영남의 재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전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사업 관리 규정을 인쇄 발부해 2027년 전국 석사 연구생 모집 1차 시험 시간을 2026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라고 명확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0: 연변문화관광 상징물 해동 모집 활동이 그늘 마무리되었습니다. 활동은 7월 말에 가동된 이래 사회 각계의 추천 작품 100여 건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 심사조의 선별을 거쳐 최종 61편의 작품이 입선됐습니다. 해당 작품들은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륙속 발표하게 됩니다.
1: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출행하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관광 관련 문제를 자문하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관광자문 전화 0433-818-0011, 818-0012번으로 연락하길 바랍니다. 관광 신고 전화는 0433-270-5700번입니다. 음식 봉사 업체의 식품 안전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명시 가격을 집행하지 않거나 가격 사기, 가격 인상 등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 전화 12315 또는 12345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부당한 요금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 전화 0433-270-7219번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0: 9월 26일 저녁 8시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결정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 위챗 공식 계정에서는 저녁 6시 50분부터 경기 전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동시에 실황 중계합니다. 저녁 7시 50분부터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에서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0: 빛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가을 문턱에 들어선 연변의 들판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향 곳곳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네, 오늘 방송은 그야말로 고향의 풍요로운 가을 풍경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이어서 기계와 갈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주농기계관리본소 농기계의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을 생방송실에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 생활 방송 교통 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으로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분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분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려야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으로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대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려야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네,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화룡시에서는 광활한 림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림화균류 특색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생태부민 발전 경로를 파고들고 량진의 생태자원을 친환경 산업 혜택으로 전환시켜 록수 청산이 지속적으로 생태적 경제적 효익을 방출하도록 추동했습니다. 화룡시에서는 시범점이 성숙해진 기반 후에 화룡시 원수림업 유한회사와 화룡시 하천평 림업 유한회사를 림화균류 양식체계에 받아들여 산업의 규범화 표준화 건설을 가열층 추진했습니다. 지금 각 림업 유한회사의 림화균류 양식 총면적은 5.2 헥타르에 달하고 림화경제는 규모화 다원화 장기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림업의 단일 품목 발전을 타파하기 위해 화룡시는 주동적으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모기버섯 양식산업을 새로 증가했으며 계암버섯 플러스 모기버섯 쌈품목 협동발전구도를 구축해 림화균류 산업이 정밀화 특색화 품질화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동했습니다. 네, 이번 림화균 양식 대상의 규모 확대 및 질 향상은 이 화룡시 고교 림산 작업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림업 자원을 활용하며 산업 체계를 풍부히 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특색 림화 재배 산업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전통적 단일적인 림업 발전 모식을 타파해 다차원적이고 지속 가능한 림업 산업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화룡시는 지속적으로 이 생태에서 보물을 얻고 녹색을 황금으로 바꾸는 발전 경로에 주력해 림화균류 특색 우세 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고 림화경제의 발전 기반을 든든히 다지며 림업 산업체계를 보완하고 생태보호를 바탕색으로 산업발전을 수단으로 부민 흥림을 목표로 삼아 생태효익 증가, 산업소득 증대, 림산작업소 장기발전의 량성순환을 힘써 실현할 방침입니다. 네, 도나시 만회 상업중심 대상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회 생활광장 상업체, 만회 령열부 주택 등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전체 공사는 10월 말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회 상업중심은 올해 도나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업 및 주택 일체화 종합 대상으로 상업 소비와 주민주거 기능을 겸비했습니다. 네, 그중 만회 영열부 주택이 교부되면 도시 주택 공급을 1층 풍부히 함으로써 시민이 다원화 기본 수요형 개선형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대적으로 건설한 만회 생활광장이 운영에 투입되면 주변 주민에게 원스톱식 쇼핑, 레저 오락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해 구역 상업 봉사 부족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상이 사용에 전부 투입되면 이 도나지 도심 상업 봉사 구도를 가일층 보완하고 상업무역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두 수확기를 맞으면서 령정시 로투구진 분투전 가파 과수재배 전문 합작사의 과수원에는 풍작의 희열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용정시 로토구 진품투전 가파 과수재배 전문 합작사 책임자 허가파는 합작사의 자도재배 면적은 약 10헥타르이며 현재 전면적으로 수확기에 들어섰고 생산량은 5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본투천은 북위 42도 과일재배 황금지대에 위치해서 일조량이 충족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자라난 자두는 껍질이 얇고 과육이 두툼하며 즙이 많아 도배상과 소비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분투천은 자원 우세를 살려 특색 과수 재배를 힘써 발전시켰습니다. 흙내염을 풍기는 치부이 열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보다 광활한 시장으로 판매되면서 농민이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향촌지능의 생생한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네, 초가을을 맞아 화령시 이 팔가자진 하남촌에 황도 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철에 들어섰습니다. 하남촌 금수황도 채취 기지에서는 6개의 비닐하우스에 약 1000그루의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황도 복숭아는 껍질이 황금빛이었고 과육이 탄탄해 살짝 눌러도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황도 복숭아는 현재 최적의 채취 체험 시기를 맞았기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수원에서 직접 복숭아를 따며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하남촌에서는 채취 체험 위주로 운영했는데요. 올해부터 이 선물 박스에 포장해 본 지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틱톡 계정을 만들어 장마당 아침 시장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복숭아를 홍보하기도 하고 위챗 모멘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팔가자진의 황도 복숭아는 우수한 자연 조건과 까근한 관리에 힘입어 달콤한 맛과 진한 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화학...

0: 네, 근래 우리주 농업 기계화 진척이 빨라지면서 농기계는 농업 생산에서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거지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계화 가을거지로 인한 알곡작물 손실도 훨씬 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알곡 산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 농기계 관리본서 농기계 보급과의 현예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이 올해 가을 수확기를 계기로 우리 주에서는 기계화 수확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1: 네, 올해 가을 추수 작업이 곧 시작됩니다.
0: 네.
1: 당중앙 공무원이 량식 절약과 량식 낭비 반대 행동을 심층 추진한다는 이사 결정과 배치를 관철 실행하고
0: 네.
1: 중앙 판공청과 공무원 판공청이 인쇄 발부한 량식 절약 및 량식 낭비 반대 행동 방안이 중점 임무가 착실하게 현장에 리행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성의서는 이번 방안을 내왔습니다.
0: 네.
1: 농업농촌부 농기계화사 2026년 량식 유지작물 기계수확 감손 사업방안 및 손실 감축 조사 방안 인쇄에 관한 요구에 따라
0: 네.
1: 우리성 주요 량식 기름작물 기계 수확 감손 사업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성에서는 길림성

0: 2026년 주요 량식 기름작물 기계 수확 감소 사업 방안을 조직 지정하였습니다.
1: 네.
0: 동시에 길림성 발전 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길림성 2026년 주요 량식 기름작물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 방안을 연구 지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번 방안에서는 어떤 사업 목표를 내왔는지요?
0: 네. 2026년 우리성 기계 수확 감손 사업 목표는 현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는 기초에서 원정을 기하며 발전을 추구하고 주요 량식 작물 기계 수확 손실률을 한층 더 낮추며
1: 네.
0: 주요 량식 유지 작물 기계 수확 손실률이 지난해보다 또 좋은 호전을 가져오게끔 합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구 품질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제조합니다.
1: 네.
0: 농기계 구매 및 응용 보조금이 우량기계 우선 보조, 유입과 유출이 있는 정책 지향과 러후 농기계, 즉 낡은 농기계죠.
1: 네.
0: 폐기갱신 보조금 등 정책 실시에 유리한 기회를 충분히 발휘하여
1: 네.
0: 전용 기종으로 전통적인 겸용 기종을 대체하도록 장려하고
1: 네.
0: 낡은 변압 수확기 폐기 갱신을 가속화합니다.
1: 네.
0: 농기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일체화 시범점을 활용하여
1: 네.
0: 고효율 조선실 지능화 수확 농기계 응용을 유도합니다.
1: 네.
0: 구릉산지와 소규모 흩어지고 편백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역 실정에 맞추어 경량 간편형 량식 기름작물 수확기를 빠르게 보급합니다.
1: 네.
0: 우량 농기계와 량질이 터지, 우량 종자, 우량 방법이 통합을 강화하고
1: 네.
0: 지역 적응성이 강한 량식 절약 감손 기계화 통합 기술 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춰 보급 응용합니다.
1: 네.
0: 둘째는 기계 조작원이 작업 기능을 힘써 제고합니다.
1: 네.
0: 기계 수확 감손 천전동원, 기능 훈련과 기능 경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1: 네.
0: 기계 조작원이 신량 전략 감손 직업 소양과 자율적 추진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1: 네.
0: 규범화 작업 능력을 높입니다.
1: 네.
0: 기층 농기 기술 보급과
1: 네.
0: 고품질 농민 훈련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여
1: 네.
0: 전문 농기계 조작원 훈련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1: 네.
0: 기계 수확 감손을 중요 훈련 내용으로 삼아
1: 네.
0: 기술 훈련 커버 범위를 확대하고 훈련 품질을 높입니다.
1: 네.
0: 가을 수확 기간에는 수확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추어 기계 수확 감손 기능 경기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1: 네.
0: 생산 실천에서 경기를 통한 훈련 촉진 경기를 통한 기능 향상으로 기계 수확 감손 효과를 끊임없이 높입니다.
1: 네.
0: 셋째는 작업 서비스 보장을 착실히 잘 추진합니다.
1: 네.
0: 부문 연동을 강화하여 기계 수확 감손 작업의 튼튼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1: 네.
0: 기상 부문과의 연동을 강화하여
1: 네.
0: 가을 수확철에 관할 지역 농가의 정밀한 기상 정보 서비스와 재해 경보를 제공하고
1: 네.
0: 각지에서 유리한 기상 조건에 따라
1: 네.
0: 작물 수확을 다그치도록 합니다.
1: 네.
0: 교통 부문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1: 네.
0: 농기계 구역횡단 작업 서비스 보장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1: 네.
0: 구역횡단 작업 각 거리 연계와 식량 운수 안전을 순조롭게 합니다.
1: 네.
0: 농기계 작업용 기름 보장을 강화하고
1: 네.
0: 안전한 기름을 향촌에 보내기,
1: 네.
0: 기름을 밭까지 보내기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1: 네.
0: 수확기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과학연구원소, 보급단위 농업기술 인원을 조직하여 농민이 수확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돕고
1: 네.
0: 농기계 정비를 미리 잘 준비하며 농민이 적합한 시기에 기계 수확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여
1: 네.
0: 수확 부주의로 인한 양식 손실을 최대한 줄입니다.
1: 네.
0: 넷째는 농기계 응급재해 구조 능력을 제고합니다.
1: 네.
0: 지역 농기계 서비스 센터 건설을 강화하고 응급재해 구조 응용 능력과 수준을 실속 있게 제고합니다.
1: 네.
0: 성시현 3급 지역 농기계 서비스 센터 육성 사업을 잘 추진하고 네.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농기계 저작권과 소규모 농가를 준학하게 연계시켜 수확 가능한 것은 모두 수확하도록 확보합니다.
1: 네.
0: 농기계 응급 서비스 대의 기구 조달 관리를 잘 하고 가뭄 급수 관계 농기 침수 배수 쓰러진 작물 수확, 네. 수변곡물 건조 지역, 농기계 재해구조 작업과 응급재해구조 구역횡단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네. 재해 손실을 줄이도록 힘씁니다.
1: 그렇네요.
0: 다섯째는 기계 수확 손실 감축을 진지하게 전개합니다.
1: 네.
0: 현시 구역 내 벼, 옥수수, 콩 단일 제품 작물 종식 규모가 기준에 도달한 현시는 감축 조사점을 전면적으로 설치하고
1: 네.
0: 기계 수확 진도에 맞춰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를 전개하며
1: 네.
0: 기타 농업 현시에서 자주적으로 감축 조사 사업을 전개하도록 장려합니다.
1: 네.
0: 발전 개혁 부문과 연합하여 감축 조사를 전개하여
1: 네.
0: 절차가 규범적이고 방법이 과학적이며
1: 네.
0: 데이터가 정확하도록 확보합니다.
1: 네.
0: 기계 수확 손실 감축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확 농기계 작업 품질 조사를 추진하고
1: 네.
0: 사용자 만족도가 낮고 기계 수확 손실률이 보편적으로 높은 기계에 한해서는
1: 네.
0: 즉시 농민에게 사용 중지를 권장하고
1: 네.
0: 제때 신고하여 관련 기업이 정비하도록 독촉합니다.
1: 네. 정말 우리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내왔다고 봅니다. 농작물 기계 수확 손실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0: 네, 각지에서는 정치적 전체 국면적 높은 각도에서
1: 네.
0: 양식 기름 작물 기계 수확 감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 네.
0: 감손은 증산이다라는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1: 네.
0: 이를 지방 당위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삼아
1: 네.
0: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사전에 본 지역 사업 방안을 세밀하게 제정하고
1: 네.
0: 업무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네.
0: 농기계 구매 보조, 응용 보조, 농기계 폐기갱신 등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1: 네.
0: 정책 연동 효과를 만들고 농가와 기계 조작원이 고효율 저손실 수확기를 선택 구매하고 고손실 낡은 련학 수확기를 빠르게 대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1: 네.
0: 농기계 작업이 고품질 고가격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1: 네.
0: 우수 조작원이 직업적 영향과 사회적 인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1: 네.
0: 전문 교육 훈련 기능 경기, 다채널 선전 안내 등 수단을 활용하여
1: 네.
0: 전 사회가 기계 수확 감손에 주목하고
1: 그렇네요.
0: 조작원들이 서로 배우고 앞다투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1: 네.
0: 기계 수확 감손 사업이 실효를 거두도록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1: 네. 이 가을철 기계 수확 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각지에서는 감축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0: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각지에서는 량식 기름 작물 기계화 수확 손실 감축 조사 업무를 중시하고 핵심 업무 인력을 충분히 통합하여
1: 네.
0: 과학적으로 규범적으로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역 내 뷰 옥수수 단기 재배 면적이 50만 모 이상인 현시
1: 네.
0: 콩 단위 수확 콩 단위 수량 재고 전면 추진 현시는 모두 기계 수확 진도에 맞춰
1: 네.
0: 해당 작물이 손실 감축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1: 네.
0: 그 밖의 현시도 병행 실시를 장려합니다.
1: 네.
0: 감축 조사점은 현역 내 수확 지점을 고정 선정하고
1: 네.
0: 지역 생산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1: 네.
0: 조사점이 대표성을 확보하며 표본 추출 방식이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1: 네.
0: 원칙적으로 단일 작물 품종은 재배 면적 10만 모마다 조사점이 2개 이상이어야 하고
1: 네.
0: 양식 기름 작물 주요 향진 전역에 배치합니다.
1: 네.
0: 조사 업무를 맡은 농업 현시 식량 측량 생산 향진 감측점 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합니다.
1: 네.
0: 그리고 구체적인 감측조사 업무는 지방농기계 기술 보급 부문 제3자 기관 등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각지 농업 농촌 부문은 주도적으로 감측조사 작업반을 구성하고
1: 네.
0: 책임과 분업을 명확히 하며 업무 인력 명단을 확정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조사 소조를 설치합니다.
1: 네.
0: 현지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1: 네.
0: 또는 발전개혁부문 직원 등을 초청하여
1: 네.
0: 공동 참여시켜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음은 각지 농업 농촌 부문에서는 조사 인력에 대한 훈련 지도를 잘 진행하여
1: 네.
0: 통일된 방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농업 농촌부에서 편찬한 주요 량식 기름 작물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 측정 방법 요구에 따라
1: 네.
0: 측정을 엄격히 진행하고
1: 네.
0: 현행 내 수확지를 확정한 뒤
1: 네.
0: 각 현시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점 집계표
1: 네.
0: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 기록표
1: 네.
0: 각 현시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 총 집계표를 작성하여
1: 네.
0: 수확지 상황과 손실률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1: 네.
0: 조사 소조의 모든 성원은 기록표에 서명 확인하고
1: 네.
0: 기록표 등 원시 자료는 잘 보관하여 열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기계수학 손실 감축조사와 병행하여
1: 네.
0: 작업 투입 수학 농기 정보를 기록하고
1: 네.
0: 각종 형식 제조업체 브랜드별 수확기 작업 품질을 제때에 파악해야 합니다.
1: 네.
0: 조사 과정에서 손실률이 높고 고장이 잦으며 작업 효율이 낮은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1: 네.
0: 원인을 분석하고 농민에게 농기 수리, 조정, 조작 규범 준수, 고효율 저손실 수확기 선택 사용을 권고합니다.
1: 네.
0: 관할진의 손실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기계에 한해서는 즉시 특별 손실 조사를 실시하고
1: 네.
0: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관련 기업의 즉각적인 시정을 독촉합니다.
1: 네. 이 기계 수확 시 손실이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0: 연합 수확기로 수확할 때 벼 네. 같은 경우에는 손실 예전에는 10% 좌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 네.
0: 근간에는 기계가 좋아짐에 네. 따라 실제 손실을 계산해 보게 되면
1: 네.
0: 작년에는 1.34% 좌우로 되고 네.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메모에 2.9 내지 6kg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0: 이 수치는 지금 나라적으로 최후의 루스 연합 수확기 네. 소모는 2.8%를 초과하지 않으며
1: 네.
0: 반웨이 루스일 때에는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방안 표준보다
1: 네.
0: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1: 그렇네요.
0: 나라적으로 강릉의 경우 수확기 기계 소모류를 3.5% 안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우리 주 지난해 강릉의 기계 수확 손실률은 1.37% %로서
1: 네.
0: 나라에서 제정한 표준보다 많이 낮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난해 콩 기계 수확 손실률은 2.33%였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에서 선진적인 농업 기계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농업 기계 설비 구조를 개변하여
1: 네.
0: 농민들이 수익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농기계 보조 정책이 실시된 지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지금 네, 폐기 갱신.
0: 2004년부터 이제는
1: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갱신이 필요한 거죠. 낡은 네, 네. 아마 수확기 같은 거는 아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수확기 계절에 내놓은 사업 임무인 만큼 간과함과 아울러 절박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업 임무.
0: 네, 첫째는 광범하게 선전하는 것을 중점으로
1: 네.
0: 량호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핸드폰, 네트워크, 텔레비, 신문, 신매체 등 전파 경로를 통해
1: 네.
0: 수확의 질을 높이며
1: 네.
0: 량식 생산에서의 손실을 줄이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1: 네.
0: 강릉의 뷰 콩 기계 수확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도 의견을 내왔습니다.
1: 네.
0: 다음 기술 강습을

0: 강화해 자급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연합수학기 조작 인원이 기술 수준과 직업 정신은 수학 자급의 질을 담보하는 관건입니다. 각 현시에서는 기층 농업 기술 보급과 높은 자질이 농민 강습 항목을 이용해
1: 네.
0: 현장회, 강습반, 정간에서 실기 조작 등 네.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 네.
0: 농업농촌부에서 량식, 작물, 기계화, 수학 손실을 줄일 때 관한 기술 지도 의견에 따라
1: 네.
0: 적극적으로 전업 농기계 기술 강습 활동을 전개해 목적성 있게 농기계 일꾼들이 수학에서의 조작 기술 기능과 직업 자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제는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으로 농호들이 기계 수학에서 적합한 기계를 선택하여
1: 네.
0: 기술 봉사를 통해 기계 보양, 손실 줄이는 기능, 안전 생산 등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넷째는 현유의 농기계에 대한 개조와 조절을 통해
1: 네.
0: 기계 수확 소모를 낮추는 것으로
1: 네.
0: 하나리 나다리라도 더 거두어들이어
1: 네.
0: 증산 증효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 네.
0: 다섯 번째로는 실기 시합을 조직하는 것으로
1: 네.
0: 기계 검축과 조사를 잘해 수확의 질을 담보합니다.
1: 네.
0: 이를 계기로 각 현시에서는 기계 수확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기 시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이번 시합은 자원의 원칙에 소하며
1: 네.
0: 가까운 곳에서 자기 기계 설비로 수확하는 지점도 자신이 정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과정에 수학이 질서에 영향 주지 못하며 기계 부담을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이런 실기 시합을 통해 기술도 련마하고 기능도 높이며 조작 규범 작업에 따라 농기계 시합 인원들이 서로 비기는 등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1: 네.
0: 전 사회적으로도 수학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수학하는 과정에 손실을 감축해야 하며
1: 네.
0: 다른 현시에서도 감축 사업에 참여할 것을 경계합니다.
1: 네.
0: 감축 조사 지점은 현 구역 내의 수학 지점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
1: 네.
0: 과학적인 선택 방법을 확보하며
1: 네.
0: 원칙상에서 매 10만 무에 적어도 두 개의 지점을 선택하며
1: 네.
0: 향진 량식 생산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네.
0: 비오수학에서는 농업농촌부에서 반포한 비오기계 수학에서 손실을 줄이는 지도 의견에 따라
1: 네.
0: 간편한 검측 방법으로 손실을 검측하며
1: 네.
0: 강냉이 공은 주요 량식 기계 손실 감축 조사 측정 방법에 따라
1: 네.
0: 손실을 검측합니다.
1: 네.
0: 이는 기계 수학 손실 검측이 주요한 숫자적 근거로 됩니다.
1: 그렇네요.
0: 추적 봉사를 진행해 기술 락시를 추동합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는 주수기관 전문가와 농업기술 골간들을 조직해 생산 일선에 내려가
1: 네.
0: 당지 실정에 맞는 수학적기를 선택해야 하며
1: 네.
0: 전문적인 작업 모식을 선택하고
1: 네.
0: 제때 가을거지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네.
0: 과학적으로 함대하게 수학하게 함으로써 농기합작사 등 농민사회화 봉사 조직이 시범 주동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1: 네.
0: 최대한 기계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1: 네.
0: 이번 실기 시범에서 나온 수치는 앞으로 사업 성과로 되며
1: 네.
0: 그 구역이 손실을 평가하는 사업 총화로 됩니다.
1: 네.
0: 가을거지에서 기계 소모를 줄이는 것은 길림성 농업농촌청이 사업 포치 중이 중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1: 네.
0: 하여 주 농기관리본소에서는
1: 네.
0: 전주 농작물 수확에서 기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통지를 내보냈고
1: 네.
0: 가을거지 기간 기술봉사단체를 조직해 기술지도도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각각 현시에서는 기계 수학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 방안에 따라
1: 네.
0: 현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내오고
1: 네.
0: 선전 강습 기술 경합 등 계열 활동을 조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번 사업은 추수를 계기로

0: 하는 그 사업인 만큼 우리 많은 중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떤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지요?
1: 하나리 나날이라도 더 네. 거두어드리는 것이 증산이자 중요인 만큼 네. 인식을 제고하고 조직 명도를 강화합니다.
0: 네.
1: 각 현시에서는 정치적 전반적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0: 네.
1: 주요 알곡 작물 수확에서의 기기 소모를 줄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올려놓고
0: 네.
1: 유력한 조치를 취해 추수 작업이 효과적인 진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0: 네.
1: 다음 락시를 틀어주고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0: 네.
1: 각 현시에서는 왕년의 기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0: 네.
1: 올해 농업 생산 실제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 기계 소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0: 네.
1: 이번 사업 과정에 사업 조치가 따라서지 못해 손실을 줄이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폭촉과 함께 정리정돈 사업을 잘해서 수확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험을 총화해 깔거지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겠습니다.
0: 네.
1: 각 현시 해당 부문에서는 양식 작물 기계 수확 손실을 줄이는 사업을 잘 분석하고 연구해 좋은 작법, 좋은 경험, 좋은 전형들을 적극 선전해 수확에서의 부족점을 미봉해야겠습니다.
0: 그렇네요. 네, 이 갈철 수확을 계기로 우리 수확 시 기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 방안 그리고 우리 사업 목표 여러 면으로 우리 농기계관리본서에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리 나달이라도 더 거둬드리는 것이 증산증효를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0: 네. 네. 오늘 프로에서는 화룡시의 림화균류 특색산업 소식, 도나시 만회상업중심 대상 건설 소식, 령정시 로투구진의 자도풍작 소식, 화룡시 팔가자진의 황도복숭아 수확 소식, 그리고 기획계화 가을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까지 우리 고향의 풍요로운 가을 풍경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쯤 고향의 들판에서는 황금빛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과수원에서는 탐스러운 과일이 익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모든 풍요로움이 농가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우리 당과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 해보게 됩니다. 가을 수확의 계절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계화 가을 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는 방안들이 현장에서 잘 실천돼 농민들이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